0: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여기에 일했나봐요.
1: 예예. 네. 뭐 개인의 취향인데 아, 강요할 순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예.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 수 있을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네.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2: Did you say?
1: 응? 이, umbrella named. My name.
2: Your name?
1: Yeah, yeah, umbrella. On umbrella.
2: And the color was?
1: Yeah, color was hot pink.
2: Hot pink?
1: Yes.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2: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2: Okay, okay, okay.
0: 아니, 핫핑크면
1: 예.
0: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이게 특히나 이 형광색이 아. 비 올 때
0: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아. 안전한 색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0: 일부러.
1: 예, 예.
0: 오케이.
1: 툭띠라고.
0: 좋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해드리겠습니다.
1: 아, 말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0: 안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0: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오. 왜냐면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1: 네, 그쵸? 뭐 찾아줄 기세예요.
0: That's right.
1: 네,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hat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0: 오,
1: what color was okay. your umbrella?
0: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1: 오.
0: 이상해요, 그죠?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Yeah.
0: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추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추임새.
1: By the way.
0: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0: 아주 활용하기 좋죠. 그렇죠?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 강합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0: Alicia가 Alicia,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0: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 딴 얘기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0: 잠깐이라도.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ed me.
2: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빡빡빡 줄여가지고.
1: 줄여서요? BTW.
0: 오,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아, 대문자로.
0: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1: 이야, 네. BTS 친구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1: 맞아요.
0: 유행어로. 예.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By the way로.
0: 네,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1: yes.
0: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0: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어허. 그렇게. Alright.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예.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1: 그죠?
0: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건 what은 뭐예요? What?
1: 뭐, 무슨.
0: 무엇, right? 네.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color. 예.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1: 네.
0: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완 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1: What size?
0: That's it.
1: Yeah.
0: Right? 무슨 나라?
1: What nation?
0: What nation? What country?
1: What
0: right?
1: Country?
0: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무슨 도시들?
1: What cities?
0: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1: yeah.
0: What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1: 네.
0: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I know, I know.
0: Yes, so, what is it?
1: 비옷 해가지고 raincoat더라고요. Oh, yeah.
0: C-O-A-T. 여러분, 맞습니다.
1: Oh.
0: Raincoat.
1: Right? 늦게 써야 되나요?
0: Yes. 아. One word로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아우, 얼마나 아쉬움에.
0: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1: 맞아요.
0: 이걸 가져간다고? 이러면서.
1: 이걸 또 잃어버렸네 하면서. Yeah.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0: put 하는 게 뭐예요?
1: put 넣은 거죠.
0: 넣은 거죠. 예. 오케이, 오케이.
1: I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동사인데.
0: 자,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1: 예.
0: 말 되죠?
1: 예.
0: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1: 그러게요.
0: 힌트 드릴게요.
1: 아, 이름 도운가 보다.
0: 뭐, 내가 딴 거, 이것도 색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1: 아,
0: 했다.
1: I also put my name on it.
0: 오케이. I also put my name on it. 아, 이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1: 예. 어, 그래요?
0: 이것도 가능해요.
1: 아.
0: 뭐, 도. 또한으로 쓴 거죠?
1: 예.
0: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Even.
0: 심지어.
1: 아.
0: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예.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1: 오.
0: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1: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데 툭툭 안 나와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1: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0: 예. 예. 이 말투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 나도
1: 그러니까요.
0: 알아 심지어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1: 네.
0: 자, so 심지어 뭐뭐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가
1: 네.
0: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풋을 꽤 많이 써요.
1: 오~
0: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거기다 적어놓어.
1: 예.
0: 오케이.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
0: Put, put, put이니까.
1: Yes.
0: 자, 그러면은 나 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I put my address on my bag.
0: On my bag. On the bag.
1: On the
0: bag.
1: There
0: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1: Mm-hmm.
0: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Yeah.
0: 근데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1: Alright.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I put my address On the back.
0: On the back. Yeah. 특히 첫 번째는요. 뭐

0: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0: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2: 네.
1: 그 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2: 아,
1: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2: 핫핑크요?
1: 우산인데 핫핑크.
2: 집에 있는데요?
1: 아,
2: 저 있는데요?
1: 아,
2: 예.
1: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2: 핫핑크,
1: 됐습니다.
2: 그 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1: 오.
2: 새파란색 예, 있잖아요.
1: 새파란 거요?
2: 예,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1: 오
2: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1: 아, 그러시군요.
2: 예, 예.
1: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것 같고 쓸 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2: 그게 잘 앞이 잘 보이죠.
1: 아, 잘 보이죠.
2: 네, 맞아요.
1: 네.
2: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1: Right.
2: 오, 가지고 다니다.
1: Mm-hmm.
2: 누가 이 우산을 mm-hmm. 가지고 다니?
1: 자, 이거 다니니.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2: Who?
1: 가지고 다니는 거?
2: 그렇죠. 가지고 네.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1: 뭔가 이렇게 섞여야 될 것 같긴 한데.
2: 그쵸?
1: 네.
2: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1: 네. 생각 지금 안 나죠.
2: 예. 네. 근데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1: 갈게요.
2: 예. 네.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누가
1: 지금...
2: 가지고 다니니?
1: 이미 슬기 씨 얼굴에서도
2: 네.
1: 아, 100% 틀렸다.
2: 수치스러워요.
1: 아, 진짜?
2: 예, 많이 수치스럽고
1: It's okay.
2: 쥐구멍을 찾아요.
1: It's okay.
2: 예.
1: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2: 예.
1: 뭔가 라임은 많지만 예. 정답은
2: carries
1: around.
2: 아.
1: 처음 들어봤나요?
2: 뭔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mm-hmm. 안 써봤어요.
1: Okay. 네.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2: 그렇죠.
1: Right? carry.
2: Mm-hmm.
1: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2: 주변.
1: 맞아요.
2: 예.
1: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2: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1: 맞습니다. Carry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2: 네네네.
1: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2: 뭐죠?
1: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2: who.
1: who가 있습니다.
2: yes.
1: who.
2: yeah.
1: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2: 예.
1: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아니면
2: 예.
1: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2: 누가 가지고 누가죠? 다니는 거죠.
1: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 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2: 맞아요.
1: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2: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2: 예.
1: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2: 주로 그렇죠.
1: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누구를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2: 네, 네.
1: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2: 네.
1: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2: 그냥 아니네.
1: 동사 나옵니다.
2: 그러네요.
1: 이 who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who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2: 예.
1: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2: 네.
1: 그러면 질문어 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2: 동사.
1: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2: 아,
1: Alright.
2: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1: 그렇죠.
2: Who
1: 마치 얘가 I인 것처럼.
2: 예.
1: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2: 아.
1: Right. 자.
2: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1: 오케이. Who 좋은 질문이에요.
2: 예.
1: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2: 네.
1: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요.
2: 그렇구나.
1: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2: 네.
1: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2: 그렇군요.
1: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2: 정해진 거고.
1: 네.
2: 네.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2: Microwave.
1: Microwave. 누가 yeah.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2: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2: Yeah,
1: 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What? 그래서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2: Yes.
1: 자,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2: 음?
1: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2: 음?
1: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2: Who?
1: 먹었어.
2: Who ate?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동사 나왔잖아요.
1: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0: 그럼요. 후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네. 동사.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후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1: 익숙하지가 않죠.
0: 질문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Who did
1: it?
0: 조금만 이상한데? 아, 하면서도 이상해져요. 막 네.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후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네. 제가 한 만 번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예, 오케이, 예, so 예.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1: 네.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Hey.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0: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한번.
1: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0: 어색하지만 돼요.
1: Yeah, who is eating my chocolate?
0: That's right. Who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1: Yes.
0: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1: 핫 핑크 우산을.
0: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에이.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1: 응?
0: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아, 그럼요. 네. 개인의 취향인데.
0: 아, 그럼요, 그럼요.
1: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0: 맛.
1: Would you my taste. Mm-hmm. 존중하다.
0: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우주 뭐 해줄래?
1: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우주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우주 okay. respect my taste.
0: Respect,
1: 이게
0: respect.
1: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0: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오!
0: 맞습니다.
1: 오!
0: 존중하다.
1: 예.
0: respect. 자,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0: no.
1: 말 아닌가요?
0: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1: 예.
0: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1: 아, 그래요?
0: 어,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1: 예.
0: admire 해요.
1: admire.
0: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1: 오.
0: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1: 아.
0: respect예요. 존중해요. 이런 느낌.
1: 예, 예, 예.
0: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존중에다가 정말 와 멋져요.
1: 동경.
0: 예스. 동경 뭔가 예. 막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1: 네네네. 네, 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1: Yes.
0: 그리고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1: 네.
0: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어, 만약에,
0: 나만의 테이스트예요.
1: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뭐 타입, 스타일 이런 거 썼을 것 같아요.
0: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줄래?
1: Yes.
0: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1: 그렇죠.
0: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0: Right?
1: 예.
0: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라고 할 때
1: 예.
0: Will you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더 공손한 느낌.
0: That's right.
1: 네.
0: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1: Yeah.
0: 원래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1: 아하.
0: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결정이 뭐예요?
1: 결정? Decision?
0: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1: 잘 대해주는 거?
0: 네.
1: 대해주, treat.
0: 뭐 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1: Kind.
0: Okay. Be nice to somebody.
1: 아, be nice to.
0: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1: 예.
0: 예를 들어, hey, be nice to me. Hey, be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활용해서,
1: 그래.
0: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1: Would you nice?
0: 아, would you
1: be nice to me?
0: 그렇죠.
1: Yeah.
0: 왜냐면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0: 하지만데요, 아, right? 네네. 동사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쵸. right?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그렇죠.
1: 예.
0: Now,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헤이,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1: Mm-hmm.
0: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1: Mm-hmm.
0: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1: 네.
0: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Mm-hmm.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 뭐뭐 해줄래?
1: 네.
0: 이러네.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 잘 대해 주겠니?
1: Would you be nice to me?
0: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1: 네.
0: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5: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5: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2: Who?

0: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Oh, sure. Lovely color.
2: Great job, you guys.
3: 수고하셨습니다.
4: 아, 매번 정말 감동입니다.
2: That's right. 네. 어,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4: 네.
2: 아, 늘 수밖에 없어요.
4: 음흠.
2: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gym?
2: There you go. How about ing였죠?
4: 네.
2: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4: Yes.
2: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4: 네.
2: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4: Yes.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케빈의 집에도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기구는 케빈의 집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문장씩 함께 해요. 자, 부산 여행을 마치고 케빈과 크리스틴이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나 봅니다. 기차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the train isn't here yet. The train isn't here yet. 기차가 아직 안 왔나 봅니다. 이렇게 아직이라는 말 우리 더해주고 싶을 때는 문장에 yet 쓸수 있습니다. I'm not done yet. yet이 없어도 말은 되거든요. I'm not done. 나안 끝났어인데 여기에 아직이라는 말을 더하고 싶다면 yet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I'm not done yet. 나 아직 안 끝났어. 또는 they're not here yet.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요. 지금 기차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자고 했더니 크리스틴은 배가 너무 불러서 I'm going to stand. 서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배 너무 부르면 우리 앉으면 배가 이렇게 막 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틴이 부산에 가서 되게 조금만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금만 먹겠다던 사람 어디 갔나요? 모든 게 너무 맛있고, 그래서 크리스틴이 이렇게 조절을 할수 없었대요. 뭐, 서울 가가지고요. 다시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크리스틴은 운동 좋아하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틴, Oh no! 체육관 공사 중이야. 다음 주까지 공사한대요. 체육관이 공사 중이야. 라는 말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입니다. 자, 이 문장 살펴보면요. The gym이 바로 체육관. 우리말로 뭐 헬스클럽 이렇게 얘기하죠. 체육관은 is는 어떠어떠 하다, 무엇무엇이다. 그리고 under 봐주세요. under이 우리 아래란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 중인,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도 unde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struction. construction이 바로 공사라는 뜻이죠. 공사 중이다. Under construction. 함께 말해 볼게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번 더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좋습니다. 체육관이 공사 중이면 어떻게 운동을 하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 집에 뭔가 운동기구가 있었다는 걸 케빈이 떠올렸네요. We have a stationary bike in our storage room. 창고에 stationary bike가 있대요. stationary bike가 뭘까요? 맞습니다. stationary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station, 역 생각하시면요.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실내 자전거, 우리 운동하는 그런 자전거를 말하고요. 그외 다른 실내 운동기구 중에 treadmill, 우리 한번 다루었죠. running machine 아니고 treadmill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걷는 운동기구. 그리고 pull up bar이 있습니다. pull up이 턱걸이거든요. 이렇게 올릴 때 쓰는 바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철봉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내 운동기구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집에 이런 뭐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 이런 거다 있잖아요. 누가 샀느냐? 케빈의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사셨는데 한달 정도만 사용하고 그냥 창고로 가서 collecting dust. collecting dust 너무 재밌죠? 먼지를 이렇게 수집 모으고 있대요. 즉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그러면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뭐 크리스틴뿐만 아니라 누가 사용해도 엄마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요. 그 전에는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행거로 빨래를 넣는 빨래 건조대로도 6개월 정도 사용되다가 제 기능을 못하고 창고에 가게 됐다는 이런 재미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체육관은 공사 중이야.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이 under 사용한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Under repair이라고 하면 repair이 수리입니다. 그거 수리 중이야. It's under repair. It's under repair.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야, 얼마 전에 새 자전거 샀다고 자랑하던 친구. 그런데 요즘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네요. 또 자전거 어디 갔어? 아, 그거 수리 중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under repair. It's under repair. 그런가 하면 under attack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ttack이 공격이거든요. 공격 아래에 있다. 공격받는 중이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The town is under attack. The town is under attack. 이런 드라마틱한 표현 어디에 쓸수 있는지 우리 상황 속에서 볼게요. 아하, 게임 중인 동생 방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마을이 공격당하는 중이야. 어서 와서 도와줘.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어떡해요? The town is under attack. The town is under attack. Good.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 중인이라는 뜻의 under 사용한 표현들 배워봤죠. Under construction, under repair, under attack. 다른 under 사용한 표현들 무엇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또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영어 발음 규칙 우리 신나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맨 처음으로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요.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These are my friends. Noise. What's that noise? Choose. Who would you choose?
0: 네, 어때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se, noise, 그리고 choose. 어때요? 오늘 단어들의 공통점 여러분 바로 찾았나요? 오늘 공통점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마지막에 다 SE로 끝나고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 이 SE로 끝났을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단어가 SE로 끝나면요. 스펠링에는 S가 들어가 있지만 S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Z, Z처럼 소리가 난답니다, 여러분. 마치 지읒과 비슷하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단어들의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These. 자, 여기 지금 SE 들어가 있다고 해서 S 있다고 해서 우리 This라고 하지 않죠. This는 하나일 때고요. 복수,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이라고 하면요. 이제 이 S는 Z처럼 소리가 나서 these.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These. SE 발음, 오늘 볼 발음 포인트 아시겠죠? 예문 볼까요? 얘네는 내 친구들이야. 이렇게 사람 소개해 줄 때는요. This is my friend. These are my friends. 이렇게 사람한테 이것이라고 가리키거든요. 우리 한국말 할 때는 여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 내 친구들이야. These are my friends. These are my friends. Okay?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소음이란 뜻이죠. 어떤 특정한 소리. 이것도 역시 S 이 부분은 Z 발음으로 noise 해주면 돼요. noise. Not noise. S 아니죠. Z. 예문 볼게요. 갑자기 쿵쿵댔을 때, 저게 무슨 소리지? What's that noise? What's that noise?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묻는 거예요. Noise. Okay. 자, 마지막 단어는요. 동사입니다. 선택하다. 그래서 choose. 우 발음 길게 끌어주면 돼요. Choose. 여기 마찬가지로 SE 부분 Z. Okay. 예문 볼까요? 넌 누구를 택하겠어? 두명 중에 또는 여러 사람 중에 너라면 누굴 택하겠니? Who would you choose? 마지막에 이 Z 발음 여러분. 어렵지 않죠? Who would you choose? 오케이. 자, 우리 이 발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발음 정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우리 여러 번 소리 내서 크게 말하면서 발음 확실하게 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단어. 바로 이것들. 사람일 때는 여기,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죠. These. 입을 이렇게 조금 양옆으로 찢어서 끌어주시면서 these. 마지막에 Z 발음 처리로 끝내주면 돼요. These.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These. 한번 더요. These. Great. 자, 두 번째로는 소음, 어떤 특정한 소리라는 뜻이죠. 이것도 noise. 마지막에 살짝 이 Z 발음으로 연습해 볼까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Noise. 한번 더. Noise. Very good. 우리 발음 공부와 함께 이렇게 단어, 어휘 공부도 같이 해봐요. 자, 마지막으로는 선택하다라는 단어였죠? 이것도 우 발음 길게 끌어줘요. 그냥 choose 아니고요. choose. 마지막에는 Z 발음 처리로. 따라해주세요. choose. One more time. choose. Great job! 자, 이제 이 단어들 우리 문장 속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은 내 친구들이야. 이렇게 내 친구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These are my friends. 여기에 Z 발음 주의를 하면서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These are my friends. Friends, great. 한번 더요. These are my friends. Friends, very good. 자, 두 번째. 저게 무슨 소리지? What's that noise? What's that noise? Z. 이 부분 주의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What's that noise? Noise. Great. 한번 더요. What's that noise? 정말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넌 누구를 택하겠어? 넌 평소에 누구를 택해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겠어? 누구를 택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would 들어갔습니다. would 들어가면 뭐뭐 하겠다 이런 말투가 되거든요. Who would you choose? 이 choose 발음 길게 끌

0: 들으면서 Z 발음.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Who would you choose? Great. One more time. Who would you choose? Choose. Good job. 어때요, 여러분? 마지막에 SE로 끝나는 단어들 Z로 발음하기 어렵지 않죠? 오늘 본 단어들은 다 이렇게 Z로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한번 다시 들어보러 갈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These. These. These are my friends. These are my friends. Noise. Noise. What's that noise? What's that noise? Choose. Choose. Who would you choose? Who would you choose?
0: 네, 오늘은 SE가 Z로 발음되는 방식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 또 SE 다뤄보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 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icnic. P-I-C-N-I-C. Picnic. Picnic. Bench. B-E-N-C-H. Bench. Bench. Fountain. F-O-U-N-T-A-I-N. Fountain. Fountain.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What's today's topic? Today, let's learn about in the park. 공원에서. 친구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와 함께 공원에 놀러 가볼까요? Let's go to the park together. 자, 공원에서는 뭐가 보이냐? 오, 피크닉! 소풍이란 뜻이죠. 친구들, 소풍 가본 적 있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우리 가족 또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소풍 가잖아요. 피크닉! 그 다음은 벤치! 벤치예요. 공원 가면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죠? 벤치! Next, we have fountain. 분수예요. 분수 보면 물이 와 이렇게 멀

0: 지나치게 나와요. Fountain. 여러분 본적 있나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소풍, picnic. 친구들 가운데 C 발음은 잘안 나요. Picnic. 잘했어요. 그 다음, 벤치, bench. 끝에 치 발음이 아니라 ch 발음이에요. One more time. Bench. Very good. 분수, fountain. 자, 아우 소리가 나요. 앞에 한번 해보세요. Fountain.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Picnic, picnic, bench, bench, fountain, fountain.
0: Okay,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Our first sentence is, I like going on a picnic. 나는 소풍 가는 것을 좋아해. Me too. Do you like going on a picnic?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는요, 여러분? I like 하고 동사 ing, going 이럴 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like going on a picnic. Very good. 그 다음, My dog and I sat on the bench. 내 강아지와 나는 벤치에 앉았다. 아, 우리가 산책하고 나서 피곤하면 아니면 쉬고 싶으면 벤치에 앉잖아요. Oh, let's say it all together. My dog and I sat on a bench. Very good. Your pronunciation is perfect. Next, this is our third sentence. Can you see the big fountain? 커다란 분수가 보이니? 와, 때로는 거기 음악 나오는 거 혹시 본적 있나요? 뭐뭐가 보이니는요, 영어로 can you see라고 말해요. Okay, now let's try one more time. Can you see the big fountain? Good job!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Field. FIELD. Field. Field. Enter. ENTER. Enter. Enter. Relax. RELAX. Relax. Relax.
0: Okay, here's our next word. Field. 들판 또는 밭이란 뜻이에요. 와우, 이런 필드에 가서 막 뛰어놀고 싶네요. Field. 오, 여기 배경도 필드예요. 보이나요? 그 다음은 enter,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갈 때도 enter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은 relax,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와우, 이렇게 grass, 잔디밭에서 누우면 정말 relaxing 하잖아요. 영어로는 relax라고 말해요.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들판, 밭, field. 좀긴 단어니까 길게 발음해 볼까요? Field. Very good. 들어가다, enter. 자, 끝에 er 발음을 해보세요. Enter. 잘했어요. 휴식을 취하다, relax. 자, 끝에 에가 아니라 크게 벌려서 에 소리가 나요. One more time, relax.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Field, field. Enter, enter. Relax, relax.
0: 자, 다음 예문은요. 오, 좀 짧네요. Let's race on the field. 들판에서 경주를 하자. Oh, who's gonna win? 누가 이길까요? 자, race는 경주 또는 경주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0: let's race on the field. Very good. Next. Oh, it's a little bit long, but you can do it. You must enter the restaurant before 9 o'clock.
1: 9시 전에 식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you must enter는 꼭 들어가야 된다.
0: 어디에? The restaurant.
1: 언제?
0: Before 9 o'clock.
1: 9시 전에 꼭 들어가야 된대요.
0: Oh, you must hurry up.
1: Okay, 같이 따라해봐요. 천천히.
0: You must enter the restaurant before 9 o'clock.
1: Oh, 역시 우리 친구도 이제 긴 문장도 너무 잘하는데요.
0: Very good. Next, my family relaxed at a nice hotel.
1: 우리 가족은 좋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어.
0: Wow, is it vacation?
1: 방학인가요? 자, relax 뒤에 ed가 붙이면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 과거형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0: My family relaxed at a nice hotel. That was very nice,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2: Picnic. Picnic. Bench. Bench. Fountain. Fountain. Field. Field. Enter, enter. Relax, relax.
1: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0: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이 소리가 나는 알파벳 I와 N 소리가 나는 알파벳 N 그리고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Ein Ein Ein Very good 그럼 Ein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선 line이에요. 여기 ein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아주 반듯한 선을 그어요. 선, 영어로 line. line. line. Very good. ein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빛나다, shine이에요. ein 소리 들렸죠? 우리가 보석을 보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요. 빛이 나다, 영어로 shine. shine. shine.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ein 소리 날까요? 아, 좋은 fine이 있었네요.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또는 좋은 날씨를 볼 때 fine이라는 표현을 써요. 좋은 영어로 fine. fine. fin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 단어도 ein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소나무 pine이에요. ein 소리 들렸죠? 소나무는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공기를 제공해주고 오래오래 살아요. 소나무, 영어로 pine. pine. pine. 너무 잘하는데요? ein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숫자 9, 9이에요. 친구들, 우리 같이 영어로 1부터 9까지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바로 숫자 9는 영어로 9 9 9 Excellent! ein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포도주 wine이에요. 여기도 끝에 역시 ein 소리가 나는데요. 포도를 아주 오랫동안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 영어로 wine. wine. wine. Great job! Wow! 이렇게 ein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이 소리 나는 알파벳 I와 N 소리 나는 알파벳 N 그리고 E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났죠?
1: Ein.
0: 네, 아주 잘했어요. Ein. And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Ein, Ein, Ein.
0: 네, 신기한 Ein 소리. 오늘 처음 배운 단어는 선 아니면 줄인데요. 또 영어로 뭐라고 했죠?
1: Line.
0: 네, that's correct. Line. 자, 그럼 line은 우리는 항상 ruler로 긋죠? 그럼 ruler를 이용해서 line을 그려볼게요. Okay. 여러분, 그러면 straight line을 볼까요? Look, it's a blue li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선, line 다시 발음해볼까요?
1: Ein, ein, line. Ein, ein, line. Ein, ein, line.
0: Very good. Ein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1: Shine.
0: 네, shine. Correct. Ein 소리 들렸나요?

0: 우리가 이런 보석을 보면 아주 눈부시게 빛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만든 shine을 볼게요. 와우, wow, it's shining very bright. 자, 그럼 우리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Ein Einstein, Ein Einstein, Ein Einstein.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아인 소리 났죠? 아, 우리가 기분이 아주 좋거나 날씨가 좋을 때이 단어를 써요. What is it?
1: Fine.
0: 네, fine. 그럼 우리 로건이 기분 좋은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오,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 무서워요. 자, 그럼 fin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I'm fine. I'm fine. I'm fine.
0: Very good. Okay, this is a quiz. 나문데요. 아주 오래 살고 우리한테 소중한 공기를 제공해줘요. 뭐였죠?
1: Pine.
0: 네, 소나무, pine. 여러분, 아인 소리 들렸나요? 자, 그럼 로건이가 pine을 빨리 찾아서 붙여봐요. 오늘의 소리, 아인에다가 p를 붙이면 파인이
1: G,
0: 되죠.
1: G,
0: 소나무 파인. 우리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G. I'm pine. I'm pine. I'm pine.
0: 퍼펙트. 또 아인 소리 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숫자 9. 뭐였죠?
1: I'm nine. I'm nine.
0: 아주 잘했어요. 아인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포도를 아주 오랫동안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데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했죠?
1: Wine.
0: That's right. 아인 소리 나는 wine. Now let's say it again.
1: I'm wine. I'm wine. I'm wine.
0: Great job! We did it! Yes! 여러분도 아주
1: Was fun.
0: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I-N-E.
0: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in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in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Show me the color.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를 깨끗하게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잘 버려야 돼요. 자,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throw away the trash.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no! The boy's desk is so messy. 우리 남학생의 책상 위가 엄청 지저분하네요, 그쵸? It's messy and dirty.

0: 지저분하고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정리해. 쓰레기 버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죠? 우리 학생은 별로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Do you think he'll throw away the trash? Let's see. 자, 그럼 우리 아빠가 빨리 쓰레기 버려라고 할때 어떤 말씀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that?
2: Trash.
1: Throw away the trash.
2: I was going to.
1: Do it now, please.
0: 쓰레기를 버리세요. 이 표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that? 저거 뭐야? 라는 질문이겠죠? What's that? 같이 따라해볼까요? What's that? 저거 뭐야? What's that? 잘했어요. 뭐, 쓰레기를 봤을 때도 쓸수 있겠지만, 뭐든지 궁금할 때, 저거 뭐야? What's tha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대답은 trash 였어요. trash. 자, trash가 바로 쓰레기라는 뜻인데, 쓰레기 중에서도 물기가 없는 쓰레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종이라든지, 물이 안 묻은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를 trash라고 해요. 그런데 특히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좀 물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쓰레기는 보통 garbage라고 불러요. garbage. trash. garbage. 이렇게 좀 분리해서 쓴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학교나 내 방에서 쓸 때는 trash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겠죠. 그죠?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throw away the trash. 자, 저게 뭐야? 쓰레기요라고 했더니 throw away the trash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쓰레기를 버려야지라는 말이에요. throw는 원래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throw away, away가 붙잖아요. 그러면 던지다라는 의미는 조금 사라지고 버리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던져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항상 던지진 않잖아요. 그죠? throw away, 버리다라는 뜻이라는 거. 요 away가 붙으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Throw away the trash.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잘했어요. I was going to. 자, 이 표현은요. 나 그러려고 했어. 라는 변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I am going to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나 뭐뭐 할 거야. 이렇게요. 근데 am이 was로 바뀌었잖아요. was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려고 했어. 근데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I was going to. 이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was going to. I was going to. 원래는 to 뒤에 I was going to throw away the trash가 있지만 그 부분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이 됐어요. Do it now, please. 자, do it now.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해. 라는 뜻이죠. do는 하다, it은 그것, now는 지금. 그런데 그냥 do it now 라고 하면 좀 약간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될수 있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lease를 넣어준 거예요. do it now, please. 이렇게요. 자, do it 다음에 now라고 했는데 now는 지금이라는 시간 표현이죠. 다른 시간 표현들을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해, 나중에 해라고 할 때는 later라는 단어를 넣어서 do it later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중에 해. do it later. do it later.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일에 내일. 내일은 tomorrow이니까 do it tomorrow. 자, tomorrow 요 강세 살려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오죠.

0: 먼저, do it tomorrow. 다시 한번, do it tomorrow. 잘했어요. 우리 이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요? 내일 모레는, 우리는 모레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모레라는 표현이었어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잘했어요. 참고로, 물론 여기서는 쓸수 없어요. 왜냐면, 어제 해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저께 해.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제는 yesterday였고, 그제는 the day before yesterday였다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런 건 어때요? 금요일에 해. 이렇게 어떤 요일에 해라고 할 때는 on이 항상 붙는다고 했죠.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이게 금요일에 하세요라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Friday 대신에 넣어서 또그 요일에 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쓰레기, trash 배웠고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Throw away the trash 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웠죠.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at's that?
2: Trash.
1: Throw away the trash.
2: I was going to.
1: Do it now, plea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A Level Up 시간입니다. Oh, looking at the desk again. 자, 요 책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빠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저기 있는 게 뭘까? What's that?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저건 뭐야? What's that? One more time. What's that? 자, 저게 뭘까요? 바로 candy wrap. 자, 사탕이 캔디잖아요. 랩은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캔디 포장돼 있던 그 비닐, 그거를 캔디 랩이라고 불러요. 캔디 랩, 캔디 랩. 즉, 캔디는 다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포장지를 랩이라고 합니다. 자, 캔디 랩이라고 하니까 아빠가 throw away the trash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쓰레기니까, 그죠? 자, throw away the trash.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잘했어요. 저기 throw에 th-r 발음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r 발음이 강하게 나면 돼요. 여러분, r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 손이 혀예요. 혀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을 긴장시켜 주지만 혀는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된다. 요 일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요런 소리라고 했죠. row, row. 혀가 긴장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th 발음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th 발음은 요런 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편안하게 혀를 사이에 껴놓고 쓰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내뿜는 소리죠. 고 소리에서 혀가 쏙 들어가면서 양쪽을 긴장해 주면 돼요. throw, throw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throw, throw away the tra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do it now.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지네요. please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건 뭐야? What's that? 저쪽에 있는 저건 또 뭐야? What's that? 아하! 여러분, 지우개를 쓰고 나면 생기는 지우개 가루 있죠? 그거를 영어로는 eraser crumbs라고 불러요. eraser가 지우개이고요. crumb은 가루를 뜻합니다. 빵가루도 crumbs라고 해요. 지우개 가루.

0: eraser crumbs. 그래서 eraser crumbs. 지우개거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또 throw away the trash 라고 말씀하셨네요. throw away the trash. 이 표현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근데 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I'll do it later. later는 아까 배웠죠? I'll do it later. 이따가 할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ll do it later. I'll do it later. 하지만 여러분, do it now. 지금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해보면서 또 다양한 표현들도 더 배워봤는데 여러분 방금 배운 표현들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start the chant. Follow me.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Do it now. Do it now. Do it later. Do it later. Do it tomorrow. Do it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throw away the trash.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버리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그쵸? 아주 간단하게 throw away the trash 라고 하면 되고 please를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뭐였죠? do it now 그리고 now 대신에 다른 시간 표현들을 넣어보는 것도 연습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이렇게 많이 배웠던 표현들 그냥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많이 써보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영어 수업하려니까 신이 나죠? 자,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해보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Tuesday. What does a chef do? I can say what a chef does.
0: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 자,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아이가 또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쵸?

boy is interviewing a chef. 그쵸? 요리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어. 요리사는 영어로 chef입니다. C-H-E-F, chef. 그쵸? 체프라고 안 해요. chef. Right? 자, boy is interviewing a chef. 그쵸? 그래서, 오, 셰프가 지금 머릿속에 파스타를 그리고 있어요. 그쵸? 파스타. The chef is thinking about pasta. 그리고 셰프가 이렇게 들고 있네요. 파스타를. The chef is holding some pasta. 그쵸? 뭔가, 나 파스타 잘 만들어요. 이러는 것 같지 않나요? 오, 배고프다. 쌤, 갑자기 파스타 얘기하니까. Now I'm hungry. 자, 근데 무슨 질문을 할까? 이 남자아이가 셰프한테 뭘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뭘 질문을 할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he's asking? 그거는 쌤이랑 이따 카툰 톡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한번 reading.

0: I cook food every day. Guests come to eat my food. My food is tasty. Come to my restaurant.
1: 잘 들었어, 얘들아. 자, 우리 한번 리딩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단어, 오늘의 대표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I work in 첫 번째입니다. I work in 나는 무슨 뜻일까? 짜잔! 저는 뭐뭐에서 일해요. 저는 어디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에요. I work in 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매우 궁금해요. 얘들아, 일단 요리사는 어디에서 일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 work in 오케이. 그 다음에 cook 무슨 뜻일까? cook는 요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cook alright. 자, 그 다음에 guest 무슨 뜻일까? guest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guest alright. 그 다음에 tasty가 나왔어요. tasty는 delicious랑 같은 뜻을 가졌어요. tasty 하면 맛있는 이란 뜻입니다. 아, 맛있는 건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쵸? tasty 그 다음에 come to 하게 되면 짜잔! 뭐뭐에 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me to 자,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는 거야. I work in 자, 그 다음에 cook guest tasty come to 잘했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 잘 기억해서 선생님이랑 리딩 한번 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우리 제목이 나왔어요. I'm a chef. chef가 무슨 뜻이었지? 요리사입니다. 이거 chef라고 안 읽어요. ch 원래 ch 소리 나서 이거를 chef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두통 와요. 자, chef. 자, 해볼게요. I'm a chef. 좋아요. 나는 요리사입니다. 라는 거를 시작했는데요. 제목이 이건데. 그래서 오늘 요리사의 삶에 대해서, 요리사에 대한 리딩이 펼쳐지죠. 짜잔! 자, 요리사의 이름은 Alex예요. Hello, I'm Alex. 안녕하세요. 저는 Alex입니다. 라고 하죠. Hello, I'm Alex. 자, 항상 내 이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I work in a kitchen. 자, I work in 무슨 뜻이었지? 쌤이랑 방금 했잖아. I work in 한다면 짜잔! 저는 뭐뭐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얘들아, 셰프니까, 요리사니까 어디에서 일하겠어요? 그렇죠. kitchen, 주방에서 일을 하겠죠? kitchen, 주방이야, okay? 자, I work in a kitchen. 자, 저는 주방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짜잔! 자, 그리고 I cook food every day. I cook food every day. 자, cook가 무슨 뜻이지? cook 요리하다 라는 거죠. 자, food는 발음 선생님 한번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food라고 많이 하죠. food 아니고 food 우 소리를 길게 food, okay? 자, 저는 매일매일 everyday 음식을, food를 요리해요. cook해요. 자, 저는 매일매일 음식을 요리합니다. I cook food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음식을 요리합니다. I cook food every day. 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는 저점 guest come to eat my food. One more time. guest come to eat my food. guest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짜잔, 손님이란 뜻이죠. guest 근데 손님들이죠. 그쵸? 왜냐면은 레스토랑에 많은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guest come to 하면 무슨 뜻이지? 그렇죠. 뭐뭐에 오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합쳐보면은 손님들은 나의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라는 뜻이겠죠. guest come to

eat my food. 손님들은 제 음식을 드시러 오세요. 그쵸? 얼마나 맛있으면 많은 손님들이 오겠어요. 그쵸? 자,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Guests come to eat my food. Alright. 자, 그리고 my food is tasty 나왔어요. Tasty, tasty, delicious랑 같은 표현 뭐죠? Delicious는 맛있는이자 tasty도 맛있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my food is tasty 하면은 내 음식은 맛있어요. 저의 음식은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 자신이 있네. 그쵸? 진짜 맛있나 봐. 우리 쌤 진짜 가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무슨 뜻이었죠? come to. 맞습니다. 뭐뭐에 오다란 뜻이었죠. 그리고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무슨 뜻이죠? 음식점입니다. 레스토랑. 그래서 제 음식점에 오세요란 뜻입니다.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my restaurant. 자, restaurant 발음 한번 해볼까요? Restaurant 아닙니다. Restaurant 아니고요. Restaurant. Restaurant. 끝에 랑 소리가 아니라 응 소리를 내주세요. Restaurant.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더 시험 한번 살펴보자. I'm a chef. 나는 요리사예요. I'm a chef. chef 아니야? chef. alright. 자, hello. I'm Alex.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Hello. I'm Alex. I work in a kitchen. work in. I work in.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나는 어디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었죠. 근데 요리사니까 kitchen. 주방에서 일하겠죠. 저는 주방에서 일해요. I work in a kitchen. I work in a kitchen. 그 다음에 I cook food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요리를 해요. I cook food every day. Guests come to eat my food. 자, guest는 손님들이었지. 그래서 손님들은 제 음식을 먹으러 오십니다. Guests come to eat my food. 그 다음에 my food is

0: 제 음식점으로 오세요. 제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Come to my restaurant. 좋아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랑 먼저 학습한 후에 리딩 하니까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아까 우리 셰프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그 대화 속으로 슝! 빠져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Like I said, a boy is interviewing a chef. 남자아이가 지금 셰프, 요리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보러 갑시다. 짜잔! 남자아이가 시작하네요, 대화를. 어우, 알렉스 셰프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합니다. Your food is really tasty, Chef Alex. 어, 진짜 맛있나 봐. 자, 다시 one more time. Your food is really tasty, Chef Alex. 자, tasty 무슨 뜻? 어, 맞아. 맛있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어, 셰프 알렉스님, 당신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죠. 진짜 맛있나 봐. 자, 그랬더니 알렉스 셰프께서, 아유, I'm glad you came to our restaurant. 라고 하네요. 자, come to 쌤이랑 배웠잖아. come to는 뭐뭐의 오다인데, 여기선 came to라고 왔어요. 자, came to. came은 come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오, 뭐뭐에 왔다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우, 제 레스토랑에 오셔서 기뻐요란 뜻이 되겠죠. I'm glad you came to our restaurant. 우리 음식점에 오셔서 기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어우, 주방에서 무슨 요리 하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cook in the kitchen? What do you cook in the kitchen? Cook. 요리하다자. 자, 그랬더니 알렉스 셰프가, 어우, 저는 제 손님들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하고 있어요. I cook pasta for my guest. 자, 쿠크는 요리하다, 게스트는 손님. 자, 그래서 알렉스 셰프가, 어우, 저는 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요. I love working in my kitchen 이라고 합니다. 자, I work in 뭐뭐에서 일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키친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까요? I can say what a chef does. 나는 셰프가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셰프가 무엇을 하시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내일은 더 즐겁게 공부할게요. 바이바이, butterfly.

That's not it. My baby still has internal snorts.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성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니콜 선생님, 어젯밤 막 갑자기 아빠가 화가 나서 들어오시더니 제 동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동생이 또 아빠 물건을 망가뜨렸나 봐요.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휴.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1: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우리 친구 조금 난감하겠어요, 그쵸? 아빠가 막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근데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면 동생이 혼날 것 같고. 자, 오늘은요, 나 아니고요, 너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Where? In the he is living room. He's where is he? His in the living room. Where is he? He's in the living room. 우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들 배우고 있죠. 오늘은요, 나 아니에요, 너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사람, 남자면 he, 여자면 she, 이제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위치를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먼저, 그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 만들어 볼게요. 어디이기 때문에 친구들 where 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라고 했어요. 그면 그 남자, 그죠? 그 사람인데 남자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he예요. 근데 where he 할 수 없잖아요. 어디 그는 있니? 이 있다 라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He와 짝꿍이 되는 게 바로 is예요. Where is? 어디에 있니? He, 그는.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Where is he? 한 번 더. Where is he? 좋아요. 그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해요? 그는 어디에 있어요? He's, 그는 있어요. He is의 줄임말이죠. His, 그는 있어요.

어디예요? In. 어떤 장소, 공간 안에 있나 보다. 그죠? The. 이 the는요, 말하는 나도 알고, 또 듣고 있는 너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바로 그, living room. living room은 거실이거든요. 친구들, 친구들 집에 거실 하면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우리 친구들도 알죠. 그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을 때는 the를 붙여준다는 거. 자, 다시 모아볼게요. His, 그는 있어요. In, 안에요. The, 그 living room, 거실. 어, 그는 거실에 있어요.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붙여서 He's in the living room. He's in the living room. 좋아요.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Living room. Dining room. 자, 오늘도요, 우리 친구들 집 안에 있는 공간 이름 배워볼 거예요. Room이라는 거는 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여기 앞에다가 bed 붙여서 bedroom, 또 bath 붙여서 bathroom, 이런 것도 배웠어요. 자, 오늘은 living room이네요. 이 live가 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ing 붙여서 living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주로 하는 공간, room이라서 living room. 친구들 시간 어디서 많이 보내요,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보내는 장소는 거실이죠. 거실을 living room이라고 한다. 써볼게요. 오, 소리 나는 L에다가 I, 그리고 V, live, 그리고 I, NG 만나서 다 붙였더니 living, living이 되네요. 우리 알고 있는 방이라는 또는 공간이라는 뜻의 room 붙여서 living room. living room, living room이라고 하니까 거실이 되는구나. 두 번째 단어이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도 조금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dining room, dining room이에요. dining room은 친구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식당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오늘 가르쳐 줄 텐데 우리가 돈을 내고 가서 먹는 식당보다는요. 우리 집에 보면 친구들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도 하시고 그 옆에 식탁을 놓고 거기서 밥을 먹죠. 요리를 하는 공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kitchen이고요. 밥을 먹는 식탁이 있는 공간은 dining room이라고 구별해서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공간이 한 곳에 있는데 외국에 있는 집들 주방 요리하는 공간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온 식구가 모여서 밥 먹는 테이블 있는 공간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요. 이 둘을 나눠서 kitchen, dining room 불러요. 우리는 보통 합쳐져 있지만 친구들이 바른 단어를 알면 좋겠어요. dining room은 식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D, I, dine. 여기 E 붙어서 dine이라는 단어가 먹다라는 뜻이에요. E, 그리고 NG 만나서 ing 붙여서 dining, dining,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곳 room 붙이면 dining room, dining room, 밥 먹는 곳 식당. 자, 그럼 문장 만들기에 도전. 오늘은 두 가지로 연습해 볼 거예요. 그는 어디에 있니? 그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녀는 어디에 있니? 그녀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요. 먼저 he부터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좋아요. 그럼 같이 말해볼게요. Where is he? Where is he?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거실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는 있어요. His 어디에 안에 in the 거실 living room 이렇게 말하면 되죠. 붙여서 He's in the living room. 한 번 더. He's in the living room. 그럼 이번에는 거실 말고 식사하는 곳 식당에 있어요. 그는 식당에 있어요. He's in the 먹는 곳. Dining room. 맞아요. 한 번 더. He's in the dining room. He's in the dining room. 와. 이번에는 she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그래요. 한번 더. Where is she? Where is she? 이번에는 그녀는 거실에 있어요. She's, 맞아요. She's in the living room. 한번 더. She's in the living room. She's in the living room. 장소 바꿔볼게요. 그녀는 밥 먹는 곳, 식당에 있어요. She's in the dining room. She's in the dining room. Excellent.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질문과 답들 모아서 신나게 챈트 불러볼까요? Let's chant! Where is he? He's in the living room. Where is he? He's in the dining room. Where is she? She's in the living room. Where is she? She's in the dining room. Where is he? He's in the living room. He's in the dining room. Where is she? She's in the living room. She's in the dining room. Yay! 친구들, 이렇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누군가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들 또 언제 언제 쓸 수 있는지 그림 준비했거든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말해봐요. 어, 엄마 친구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엄마 어디 계시니? Where is she? 엄마요, 식당에 계세요. She's in the dining room. 여보세요, 엄마. 어, 아빠 어디 계셔? 아빠 좀 바꿔줄래? 어, 아빠 거실에 계세요. 잠깐만요.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거실에 계세요. He's in the living room. 아니, 얘 어디 갔어요? 물건을 또 망가뜨렸네. 아, 지금 식당에 있는데. Where is he? 오키도키. 오늘 그러면 배우고 있는 내용들 모아서 또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She's in the living room. She's in the living room.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친구들. 들은 단어들만 골라서 문장 만들어주세요. 3, 2, 1. 정답 체크해볼게요. She's. 그녀는 있어요. In. 어디 어디 안에. The. 그. Living room. Living room이 거실이라는 단어이죠. She's in the living room. 그녀는 거실에 있어요.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아, 핸드폰을 망가뜨린 아들을 찾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그쵸? Where is he? 얘 어디 갔어요? 자, 아이는요. 엄마 말풍선에 보니까 오,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 찾아볼게요. ABC 친구들 읽을 수 있죠? 3, 2, 1. 정답 체크해볼게요. A. He's in the dining room이네요. 우리 밥을 먹는 장소를 dining room이라고 하죠. He's in the dining room. A가 정답. 잘 듣고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She's in the dining room.

She's in the dining room. 자,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 A일까요? B일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A가 되겠죠. 엄마가 지금 식당에 계시는 모습. She's in the dining room. 정답 A.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위치 물어보고 답하기 함께 연습해 봤죠.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Where is he? 또는 Where is she? 다른 사람의 위치를 알려줄 때는 He's in the 또는 She's in the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영어 표현 또는 영어 말고도 여러분 다양한 언어 배우고 있죠. 뭐 일본어? 어이, 어려워. 일본어 무슨 표현을 배웠어. 근데 정확하게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 몰라요. 자, 그럴 때는 숙제로 물어봐야겠죠. 나 이 표현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언제 뭐뭐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과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배워두면 참 유용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어머! 이렇게 쉽다니! 이렇게 쉽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단어부터 만나고 알아보도록 해요. 맞아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따다! The very first word is expression. 여러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자, expression 보면 공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거에 얼굴 다양한 표정

0: when someone sneezes.
1: Oh, I got it. Thank you.
2: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좋겠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A가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좀 길어 보이죠? 근데 두 문장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말해요. I'm studying English now. 자, 나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하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0: I don't know when to use this expression 이라고 말하죠.
2: 자, 여러분 잘 보세요.
0: I don't know 하면
2: 모르겠어. 이거 알죠, 여러분? 모르겠어. 근데 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0: When to use.
2: 언제 사용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를 모를 때, 언제인지를 모를 때 여러분은 영어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0: I don't know when to
2: 동사 원형. 다시 한번.
0: I don't know when to
2: 동사 원형. 언제 동사 원형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when to use 언제 사용하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뭐를?
0: This expression.
2: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우리 외국어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뭐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천천히 따라서 말해볼게요.
0: I'm studying English now.
1: I'm studying English now. Oh, I don't know when to use this expression.
3: I don't know when to use this expression.
4: I'm studying English now.
5: I'm studying English now.
6: Oh, I don't know when to use this expression.
7: I don't know when to use this expression.
2: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 언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0: Okay, here we go.
2: 아, 언제 시작하는 거야 대체?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 라고 한다면
0: I don't know when to start.
5: I don't know when to start.
4: I don't know when to start.
5: I don't know when to start.
2: 잘하셨어요. And next. Okay.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언제 떠나야 되는 거지? 그래, 그런 시간도 정확히 모를 때 있잖아. 그렇죠? 그럼
0: I don't know when to leave.
5: I don't know when to leave.
0: I don't know when to leave.
5: I don't know when to leave.
2: 그쵸? Leave, 떠나다 라는 단어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말해볼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겠어 라고 해서
0: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off.
2: 그것을 언제 꺼야 될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쿠키 같은 거 구워본 적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쿠키즈. 네. 그러면 어븐에다가 그 밀가루 dough 반죽을 넣고 어븐 켜고 그쵸? 그 전에 키나? 사실 선생님 너무 옛날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타겠지 그치? 하, 언제 꺼야 되는지 모르겠네. 한다면
0: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off.
5: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off.
6: 어떡하지?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off.
5: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off.
2: 잘했어요. 자, 이렇게 나 영어 공부 중인데 이 표현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B가 알려주죠.
0: You say bless you.
2: 그쵸? 너는 말한다. Bless you라고. 그쵸? Bless you. 아, 표현 궁금했던 게 bless you 요 표현이었나 보다. 그쵸?
0: When someone sneezes.
2: 라고요. 누군가가 재채기를 할 때 bless you라고 말해.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사실 누군가가 재채기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죠. 그냥 멀뚱멀뚱 그냥 나 하는 일 하지. 그런데 사실 영어권 국가,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누군가 재채기하면 bless you! 당신을 축복하길, 신의 가호가 있길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에취! 이렇게 재채기할 때 잠깐 그 사람이

0: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옛날엔 믿었대요. 그러니까 재채기 해서 영혼이 나갔을 때 신의 가호가 있어서 다시 잘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느낌으로 bless you라고 한대요. 자, 이거 따라서 말해볼게요. You say bless you when someone sneezes. Oh, you say bless you when someone sneezes. You say bless you when someone sneezes. 잘했어요. 그랬더니, Oh, I got it. Thank you. 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I got it. 이걸, 이제 알았다.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h, I got it. Thank you. Oh, I got it. Thank you. Oh, I got it. Thank you.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어, 나 영어 공부 중인데 이 표현을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
0: Speak. Bless you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재채기 했을 때 말할 수 있어. Speak.
1: You say bless you when someone sneezes. 아, 이해했어. 고마워.
0: Speak.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띵! 바로 언제니까? When! 잘했어요. I don't know when to use this expression. Okay, and the next question. 우리는 그걸 언제 꺼야 될지 모르겠어요.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끄다라고 할 때는 turn off. 예! 오, 말해 볼게요.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off. We don't know when to turn it off.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어머, 여기 딱 나오는데? 3, 2, 1, 띵! 바로 축복하다라고 하는 bless you! 네,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잘했어요. 언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확한 때를 모를 때, I don't know when to 동사원형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죠. 그곳에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n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만의 문장 만들어서 말해보세요. 약속!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와, 저번 시간부터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아주 아주 중요한 전치사들 보고 있었는데요. to, from, of에 이어서 오늘은 for, about, with, without 이런 친구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배울 친구들까지는 아마 아주 많은 친구들이 1학년이 아니어도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일 텐데요. 아마 뜻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그럼 먼저 사진이랑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이좋은 두 자매가 있고 서로 숙제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I'm doing this for you. 라고 되어 있네요. For you. 요때 for 어떤 의미일지 추측해 보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뭔가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게 뭔 말이냐 하는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라고 의문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about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유추해 보시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뭔가 단란한 대가족의 사진이 있습니다. He lives with his parents 라고 되어 있네요. With 대가족과 with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오늘 봤던 전치사들은 다 뭔가 느낌이 오는 듯 안 오는 듯 할 수도 있고 특히나 for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봤던 친구기도 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을지 또 기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 fo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는 우리 이미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시간의 전치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동안이라는 의미보다 뭐뭐를 위해라는 의미의 압도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뭐뭐를 위해. 위해? 위해가 뭔 뜻이지? 자, 예문을 보여드리죠. A present for you 하면은 한 선물, 널 위해. 이제 조금 감이 오죠? 너를 위한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For, 뭐뭐를 위해 라는 뜻이고요. 자, 아래 있는 거 hardly see 하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For the mist 하면은 이때 for는 때문에입니다. mist는 안개라는 뜻이에요. 혹은 우리 화장하는 친구들은 mist가 뭔지 알 텐데 이렇게 얼굴에 칙칙칙 뿌려서 수분을 주는 기초 제품이죠. 그래서 안개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때문에 for 이때는 때문에라는 의미고 자, 맨 아래 for 10 days가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의 for이죠. 그래서 10일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present for you, hardly see for the mist, for 10 days. 요렇게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for의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세 개를 다 외우기 어렵다 하면 맨 마지막 거는 이미 외웠으니까 넘어가고 첫 번째 거, 뭐뭐를 위해 정도는 확실히 외워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about 같은 경우는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약, 대략 한 요 정도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Think about her 하면은 그녀에 대해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Let's think about that 하면 그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About 5 hours 하면은 5시간, 약 5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4시간 55분부터 5시간 5분 정도를 약 5시간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죠. 자, with 같은 경우는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ithout은 반대입니다. With은 뭐뭐와 함께인데 out이 나가는

0: 거죠. 자, 우리 피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공 맞으면 어떡해요? 너 아웃! 그러죠. 나가는 거죠. 요 선 밖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뭐뭐 없이, 피구를 채 없이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with 뭐뭐와 함께, without 뭐뭐 없이 라는 뜻. 그래서 with his parents 하면은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아까 대가족 사진이 나왔었죠? without us 하면 우리와 없이, 우리 없이라는 뜻이 되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너 동안에?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for는 목적, 널 위해라는 목적을 가리키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겠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가리킬 수도 있겠고, 뭐뭐 동안이라는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아까 세 개 예문 봤었죠? A present for you, I can hardly see for the mess for 10 days. 아까 봤던 거 그대로 한번 더.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그죠? 마음속으로.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떤 뜻일까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너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거니? 굉장히 이제 온건한 번역이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실생활 번역이겠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 라고 하는 뜻에서 about 사용한 거고요. 이때 about은 주제 혹은 대상. 을 가리키는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out this matter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think about her 아까 나왔었죠. 그녀에 대해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요거 해석하면 뭘까요? 그는 산다.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with은 뭐뭐와 함께해서 동반을 나타내는 의미 혹은 수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with my family 혹은 with his parents 하면 나의 가족과 함께, 그의 부모님과 함께 라는 뜻이 되고, with the knife 하면 칼과 함께입니다. 즉, 칼이라는 수단을 써서 뭔가 스테이크를 썰거나 할때 with a knife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세 가지의 전치사군에서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수거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Look for, 찾다라는 뜻입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슥슥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딨나 하고 보는 거니까 찾다라는 뜻이고, ask for,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e about to, 막 뭐뭐하려 하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요. 중 이때 나오게 되니까 한번 훑어보고요. Worry about,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중일 때 나오니까 지금 봐두고요. I'm worried about you 하면 내가 널 걱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eal with 다루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Be satisfied with 만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둘다 중2, 중3 때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한 번씩 봐두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 I'm doing this for you. I'm doing this for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lives with his parents. He lives with his parents.
0: 자, 전치사들 위주로 듣고 전체 인토네이션 듣겠습니다. For you. For you. I'm doing this. Doing. 여기가 높아요. Doing this for you. Doing과 for 강세 주세요. I'm doing this for you. 난 너를 위해 이곳을 하고 있어. 두 번 듣겠습니다.
1: I'm doing this for you. I'm doing this for you.
0: 자, 이번엔 about. about의 강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about.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강세? Are you talking 강세?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니? 두 번 듣겠습니다.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자, with. 끝이 T.

0: 칩니다. With. With. He lives with his parents. He lives with his parents. 그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두 번 드릴게요.
1: He lives with his parents. He lives with his parents.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m doing this for you. I'm doing this for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lives with his parents. He lives with his parents.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 이것을 하고 있다. "그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니?"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자, for you 대신에 for my mom이 됐네요. 효녀인가요? 효자인가요? 아주 기특합니다. 그죠? 자, 같이 한번 full sentence를 읽어보겠습니다. I'm doing this가 한 묶음이고 for my mom이 다른 한 묶음이 될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이것을 하고 있다. 읽을게요. I'm doing this for my mom. 한번 더. I'm doing this for my mom. 빠르게. I'm doing this for my mom. Great. 자, for이 무슨 뜻?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그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니? 굉장히 순한 번역이고, 걘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실생활 번역이고, 그죠? 자, What is he talking about? 입니다. 끝에 about이 중요해요. about 뒤에 강세가 있어요. about 한번 할게요. about. about. Full sentence. What is he talking about? What과 talking에 강세가 있습니다. What is he talking about? 한번 더. What is he talking abou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라는 건데요. With.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죠. 반대는 뭐였죠? Without. 그쵸. 이게 뭐뭐 없이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땐 with her friends. 친구들 없이면 without her friends. 바로바로 바뀌어야죠. 그죠? 자, 같이 읽어보죠. She lives with her friends. 한번 더. She lives with her friends. 좀더 빠르게. She lives with her friends.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펙갱이었고요. 복습하셔야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할게요. I studied. 나는 공부했다. 두 시간 동안 어젯밤입니다. 자, 두 시간 동안. 두 시간과 함께는 아닐 거고 두 시간 동안이니까 for 그쵸? 우리 for이 기간을 나타내는 거 복습했죠? I 나는 had to memorize 기억해야만 했다 많은 것들을 뭐에 대해 industrial revolution 하면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됐죠. 뭔가 세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인가 봐요. 자, 뭐뭐에 대해 정답 뭐뭐에 대해 대해 about이죠. for는 아닙니다. 자, 영작입니다. 나의 언니가 나와 함께 교과서를 읽었다. 함께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My sister. 자, 함께. with 들어가야겠죠? 그쵸. My sister read the textbook with me.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장. I couldn't have done it. 나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 없이는. 자, 그녀 없이. 함께가 아니라 없이. 반대. Without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전체 지문,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studied for 2 hours last night. I had to memorize many things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My sister read the textbook with m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her.
0: 오늘의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총 세 가지 크게 전치사 배웠는데요. For, 뭐뭐를 위해가 가장 중요했고,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었고요.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기도 했다는 거, about은 뭐뭐에 대해 혹은 약, with은 뭐뭐와 함께,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최고 중요한 전치사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어서 아주 중요한 전치사들 떠할 거니까요. 오늘 거 복습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부 이어가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독해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독해 제목은 Invasive Species입니다. 번역하면 침입종이란 뜻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자, 퀴즈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문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바로 제이슨이야. 자, 우리 강조구문 공부했었죠? It, 비동사, that 사이에 Jason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니까 it is That 뜨면 되는데, 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사람일 때는 우리가 관계사 who를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t is that 또는 it is who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살펴보게 될 독해의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보자면, 침입종이라는 건말 그대로 침입해온 종이야. 별로 반갑지 않은 애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붉은 불개미,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창 만성이었었던 이제 황소 개구리가 있는데, 붉은 불개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적갈색의 개미인데요.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꼬리에 정말 치명적인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종들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해한 그런 외래 침입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황소 개구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농가에 좀 번영이 될까 싶어서 일본과 미국에서 억지로 일부러 들여왔는데, 나중에 뭐 돈벌이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처치에 곤란이 되면서 천적이 없어서 우리 고유의 어떤 개구리나 이런 생물들을 잡아먹어서 또 문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침입종 하면 말 그대로 침입해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종들을 일컫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독해 시간에 만나보게 될 거고요. 그 전에 그럼 우리 미리 한번 단어들 정리부터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들어온 단어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끝에 이제 단어 이런 게좀 보여야 될것 같아요. OUS로 끝나는 것도 우리 형용사 만들어줄 수가 있었고요. Numerous. 이때 numer 이 부분이 이제 숫자. 우리 숫자 외 하면 number이 숫자지만, 여기 B가 살짝 M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여러분들 수와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수가 많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numerous 그러면 많은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ecosystem 그럼 생태계죠. 어디다 많이 봤었죠? ecosystem 생태계 앞에 eco가 이제 환경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ative 요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볼 본 단어였을 겁니다. 뭐 native speaker 그러면 원어민 막 그러잖아. 그래서 native라는 말 자체가 형용사로 토착의, 토종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native. 그 끝에가 이렇게 ive로 끝나는 것들도 ous처럼 품사는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originally 그러면 뭐 본래, 원래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이렇게 좀 잘릴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 origin, 명사로 기원, 뭐 근원 이런 뜻이 있고요. original 그럼 형용사가 되고, originally ly 한번더 붙으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지, 그치? originally 원래, 본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belong to 이때 to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to로 봐주시고, 항상 전치사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다라고 할때 belong to 명사 형태 오겠죠.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keep a balance. 말 그대로 balance가 이제 균형 아니야. keep이 유지하다니까 keep a balance 그러면 균형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과거 형태는 이제 kept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보죠. accidentally 요 단어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연히를 마저 먼저 떠올리지 못하고 뭔가 사고적으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마도 이 accident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이겠지. accident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 사고 이렇게 많이 외우죠. 근데 사고는 얘들아 보통 우연히 일어납니다. 그쵸?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accident 그러면 사고란 뜻도 있고요. 우연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accidentally 그러면 우연히, 뜻하지 않게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by oneself.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기대명사 파탈 때도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복습하는 기분이네요. 그래서 by 뒤에 제기대명사 붙이면 alone, 혼자서 홀로 이런 의미가 좀 강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뭐끼리만 이것도 결국은 자기들끼리만 복수면 그렇게 되겠지만 나 혼자서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제기대명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kill 그리고 뒤에 off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몰살하다 그랬는데 뭐 사실 off가 없어도 kill 하면 이제 죽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붙잖아요. 그럼 얘가 완전 제거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off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느낌의 그림을

좀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kill off 그러면 완전 다 죽이는 거, 몰살하다, 강조의 느낌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upset.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울 때는 화가 난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네. 동사라고 되어 있고요. 잘못되게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틀어지게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upset이 이런 뜻도 있구나. 이 단어는 우리 잠시 후에 자세히 볼 테니까 일단 upset이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뜻이 뭐라고? 뭔가 잘못되게 만들다. 아,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import. 자, 역시나 동사입니다. 수입하다. 이렇게 살짝 잘라보면 이제 port 하면 항구란 뜻이 있잖아. 항구에 임 하면 얘가 이제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 이거는 이제 안으로란 뜻인데 그러니까 발음 때문에 얘가 이제 port 그러면 이렇게 입술을 닫으면서 발음하잖아. 발음의 편의성으로 그냥 M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임 하면 안에 라는 뜻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항구 안으로. 수입해 오는 거. 자, 그러면 반대말도 알아야겠죠. 그럼 반대말은 바깥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를 붙여서 export. 그러면 이제 수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prey on. 그러면 잡아먹다. 원래 prey 자체가 먹이, 희생자, 희생양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이면 prey on something 해서 이 명사를 먹이로 하다, 잡아먹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본격적인 침입종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ups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마 화가 난 angry 하고 동의어야 이렇게 기억을 했던 친구들은 좀 전에 우리가 동사로 다른 뜻을 배웠거든. 근데 사실은 그 기본은 같아요. 그래서 이 upset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화가 난 이래 버리면 문맥에서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단어를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문장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말 그대로 원래 아래에 있어야 될 거를 up 위로 세팅을 해버린 거야. 원래 아래에 있었던 걸 위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 단어, 이 느낌이 이 업셋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기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엎다, 전복시키다라는 뜻이 당연히 있겠죠. 요게 원래 기본 근간이 되는 뜻이 되겠죠? My dog upset the small table.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작은 탁자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렇게 확 엎어버렸어요. 이런 의미로 또 동사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왜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단어에서 살펴본 뜻이 있듯이죠. 뭔가 일을 틀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었잖아. 또 마찬가지로 원래 계획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계획을 뒤집다, 계획을 틀어지게 하다. 망쳐놓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 rain upset our plans for a picnic. 그래서 그 비가 우리의 소풍 계획을 다 망쳐버렸어.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요 느낌이지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뒤집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막 속이 뒤집혀 이런 말을 하잖아. 그 뜻이 좋은 뜻은 아니죠. 뭔가 속상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게 하다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도 쓰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가 난. 근데 얘가 꼭 화가 난은 아니야. 화가 난도 되지만 속상한 거는 뭔가 짜증이 나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요런 게다좀더 포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e's upset because her dog is sick.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얘를 화가 난이라고 해버리면 강아지가 아파서 화가 났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래서 강아지가 아파서 그녀가 너무 속상합니다. 아, 요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upset은 기본 뜻이 뒤집혀지는. 아, 그래서 동사로는 이를 틀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오늘의 독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There are numerous ecosystems in the world. 자, 이제 동사부터 나오고요. 해석 안 되죠? 있다. 그치? 뭐가 있어요? Numerous ecosystems. 이렇게가 주어가 되겠죠. 수많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요. 자, 그 다음에 native species.
요게 이제 토착 종이 되겠죠? 토착 종들은 are animals. 이런 동물들을 말해요. 어떤 동물? That originally belonged to one particular ecosystem. 이렇게 묶여서 앞에 있는 animals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치? 우리가 배운 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토착의 동물들이라고 하는 건 본래 belong to. 무슨 뜻이었니? 그렇죠. 속해 있는 거. 어디에 속해 있는 거? 하나의 particular. 그럼 얘는 특정한 이란 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생태계에만 속해 있는 걸 우리가 토착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토착 종이라고. In an ecosystem, there are just the right number of animals to keep a perfect balance. 그리고 우리 생태계 안에는요, 해석 안 되죠? 있어요. 뭐가 있니? Just the right number of animals. 딱 맞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뭐의 수? 동물의 수가. Again, 생태계 안에 동물의 개체 수가 딱 적당하게 들어차 있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a perfect balance. 아까 keep a balance 하면 우리 균형을 유지하다였지? 중간에 perfect 들어가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 나름대로의 개체 수가 딱 들어맞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치? 먹이사슬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however,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독해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평화로웠어. 아, 그렇구나. 적당한 수의 개체 수가 이 에코시스템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주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Sometimes animals from one ecosystem move into another ecosystem. 자, 이거는 부사로 때때로란 뜻이고요. 주어는 이제부터 나오지. 하지만 때때로 동물들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구조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from A to B. 이거 찾으셨나요? 여기 전치사 있고요. 여기도 전치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rom A to B 하면 무슨 뜻이야? A에서 B로. 다시. From A to B 하면 A에서 B로, A에서 B까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동물들은 from one ecosystem 하나의 생태계에서부터 move 이동을 한다는 거죠. Move in 이동에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To another ecosystem. 그래서 또 다른 생태계로 유입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지. They are called invasive species.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자기 생태계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태계를 이동해서 들어가는 애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네들이 뭐라고 불리느냐? 수동태 맞죠? Invasive species. 바로 침입종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본 황소개구리, 막 붉은 불개미 이런 것들 있잖아? People may introduce these animals accidentally or the animals may move to a new region by themselves. 자, 사람들이 아마 introduce, 뭐, 여기서 may introduce 하면 우연히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그치? 이 동물들, 즉, 이러한 침입종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또는 the animals may move. 그 동물들이 이동했을지도 모르죠. To a new region. 새로운 지역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by themselv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야? 그들끼리만. 이런 뜻이 있었죠. 아까 전에 by 붙여서 동물들이, 새로운 종들이 그들끼리만 이렇게 옮겨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invasive species usually harm their new region. 보통 이제 침입종은 이름 자체가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침입종들은 보통 대개는 harm, 해를 끼치거든. 생태계를 좀 교란을 시키거든요. Their new region. 그치? 그들의 새로운 서식지에 좀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해석이죠. They may kill off native species and upset the balance of the ecosystem. 자,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치느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이거 무슨 뜻이었죠?
몰살하다. 그치? 다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토착종을 밀어내버릴 수도 있고요. 동사원. 자, 그리고 또한 upset.

뜻이 어떤 뜻이었죠? 뒤집어 버리는 거, 틀어지게 하는 거, 그치? The balance of the ecosystem. 생태계의 균형을 완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란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됐었죠? This actually happened when bullfrog is imported in the 1970s, preyed on native animals in Korea. 자, 그리고 이것이라는 거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봤습니다. 이 침입종이 토착종을 몰살시키고 밀어내고 하는 그거 있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 일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언제 발생했니? Bullfrog가 얘들아, 이게 말 그대로 황소 개구리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으로 잠깐 봤었죠? 황소 개구리가. 자, 중간에 부연 설명. 분사구문이야, 이거? 어떤 황소 개구리? Imported, 수입된. In the 1970s, 1970년대에 수입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런 황소 개구리가 prey on 뭘 먹이로 했어요? Native animals. 이 한국의 토착 이 동물들, 생물들을 먹이로 하면서, 주식으로 하면서, 본인들 개체 수가 늘어나고, 우리 어떤 생태계에 있던 애들은 사라지게 만드는, 요런 일이 실제 발생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 생태계에 동시에 속한 동물이 토착종이 아니고요. 특정한 딱 하나의 생태계에 속하는 게 토착종이라고 했었죠. 철마다 다른 생태계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침입종을 우연히 또는 자기들끼리만 옮겨가는 거예요. 철마다가 아니지. 자, 사람들이 보통 일부러가 아니라 accidentally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데려온다고 했었고요. 침입종은 토착종을 몰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살펴봤어요. Kill off 할수 있어. 그쵸? 황소 개구리는 그들끼리 한국으로 이동해 들어왔다라는 말은 없었고, 얘네들이 뭐 imported 1970년대에 수입돼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부러 사실 농가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데리고 온 거거든. 그치?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윗줄치 문장을 invasive species를 강조하는 강조구문으로 우리 열심히 지난 시간 되었었죠? 다시 써볼 텐데, 윗줄치 문장이 이거거든? 우리는 요것만 이때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제 현재니까 It is invasive species that usually harm their new region.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 정답은 가운데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이어서 써주면 보통 그들의 새로운 지역을 파괴해버리는 건 침입종입니다. 라는 해석으로 강조가 되겠네요.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데, native species are animal. 토착종은 이런 동물이래요. 어떤 동물? 원래 하나의 특정한 생태계에 속한 동물. 자, 이렇게 뒷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네. 자, 이때 우리가 쓸수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정답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뭔가 식물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뭔가 태양빛이 쨍하고 비추는 게 아니고 조금 그늘처럼 보이는 그리고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의 그림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hade plants, shade plants. 자, 원래 쉐이드가 어떤 그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태양빛을 받고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아니고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쉐이드 플랜트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survive. survive.

0: 는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Ultimate는 궁극적인 혹은 극한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다음 단어, partial. Partial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트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자, 원래 파트가요, 부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도 형용사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 때 partial이라고 해서 부분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 주의해야 될게 스펠링이 지금 T가 보이지만, 그래서 사운드가 T가 있을 것 같지만, partial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partial. partial, 거의 sh 발음으로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partial, right? 다음 단어, protection. protection은 보호라는 뜻이고요. 다음 단어, fascinating이라고 하면 흥미진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지금 다룬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listening clear로 확인해 볼게요.
1: Today, we'll learn about plants that grow even in shade. First, lemon balm survives in full shade. So if your place is sunless, it's the plant you should choose. Next, ivy is the ultimate shade-loving plant. Its ability to grow in shade makes it survive under trees where most plants can't. Also, there's mint. It lives well under low-light conditions, so you can grow it in a small pot indoors. Lastly, camellia grows better in partial shade, especially when it's a young plant. It needs protection from the sun. Many plants like these can live even in the shade. Isn't it fascinating?
0: 자, 리딩 클리어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독해 볼게요. Today, we'll learn about plants that grow even in shade. 자, 오늘 우리는요, 식물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물들이냐면, that grow, 자, 여기에서 grow라고 하면요, 원래는 성장하다 혹은 자라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Even in shade. 아, 그늘에서도, 심지어 그늘에서도 자라는 그러한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법적인 특징은요, 앞에 나와 있는 plant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그러면서 grow라는 동사 앞에 앉아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죠. 그래서 그늘에서도 자라는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First, lemon balm. 이라는 식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이파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향이 되게 좋은 그런 허브 종류 중에 하나죠. 자, 레몬밤은 survives in full shade. 살아남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견뎌낸답니다. 어디에서도요? 그냥 그늘이 아니고요. full shade라고 하면 완벽히 이렇게 음지로 되어 있는 곳에서 레몬밤은 견딜 수 있대요. So, if your place is sunless, 그래서 당신의 장소가 볕이 잘 들지 않는다면 It's the plant you should choose.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레몬밤이라는 식물이겠고 이 레몬밤이 뭐가 되는 거다? 너가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뭔가 햇빛이 잘 있지 않다면 레몬밤을 고르세요 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full shade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다음 식물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비리그 들어봤죠? 아이비라고 하면요. 원래는 담쟁이 넝쿨이라는 뜻이고요. 이 담쟁이 자체가 is the ultimate, 아주 궁극적으로 극한의 shade loving plant래요. 이말좀 귀엽죠? 극한으로 아주 그늘을 사랑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담이 이렇게 담쟁이의 넝쿨의 위치를 보면은 주로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러한 건물에서도 잘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각 대학에 있는 그런 건물들에 이런 아이비가 많아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레몬밤 이야기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Its ability to grow in shade makes it survive under trees where most plants can't.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지금 아이비가 되는 거죠. 담쟁이 넝쿨의 능력입니다. 어디에서 자라는 능력? 그늘에서. 그렇죠. 그늘에서 자라는 그것의 능력은 makes,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었네요. 자, 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시간

가리키는 것은 IV죠. IV로 하여금 survive, 살아남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어디 아래에서요? 나무 아래에서요.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can't, 할수 없는 곳에서도 얘네들은 잘 자란다라는 이야기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where를요, 어디라고 해석을 하면 너무나 어색하죠. 어법적인 포인트는 여기서 where를 관계 부사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Under trees. 자, 나무 아래라고 하면 얘들아, 당연히 나무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햇빛을 가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아이비는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어서 관계부사 where로 쓰여서 해석은 선행사에서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랄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서 can't하고 마침표가 끊겼지만 문맥상 뭐가 되겠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라는 이 survive라는 단어가 원래는 여기 뒤에 있어야 하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는 빼고요. can't만 써도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can't, survive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고, 자, also there is mint. 자, 이제 세 번째 식물이 등장합니다. 민트 이야기를 하고 있죠. It lives well under low light conditions. 계속해서 it은 민트죠. 민트는요, 잘 살아요. 어디에서요? 아, low light니까 조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빛이 많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산답니다. So you can grow it in a small pot indoors. 민트를 어디에서도 기를 수 있다? 실내에서도. 당연히 바깥보다 빛이 적겠죠. 이렇게 실내에서도 작은 화분에다가 이것을 기를 수 있어요. Lastly,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대상이 나열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카멜리아라고 하면 동백꽃 혹은 동백나무를 뜻하는데, 자, 이런 동백나무는요, grows better in partial shade. 자, 어디에서 더잘 자란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그늘이 있는 곳에서 더잘 자란대요. Especially부터 볼게요. 특별히 when it's a young plant. 자, 여기에서 when은요, 자연스럽게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되는 접속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카멜리아가 되는 거죠. 카멜리아는요, it's a young plant. 어린 식물일 때 it needs protection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한답니다. Many plants like this can live even in the shade. 자, 그래서 많은 식물들은요, 좋아합니다. 이것들을 can live, 살수 있어요. 자, 다시. Many plants, 많은 식물들이라고 해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 그런데 뒤에 like라는 동사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동사로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됐죠? 많은 식물들은 좋아합니다. 그것들, 그리고 can live라는 동사가 또 보이죠. 자, 한 문장에 동사를 몇 개? 동사를, 그렇죠. 하나만 써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충돌이 되고, 해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선 지금 동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는 뭐다? 비동사. 2순위는 조동사. 3순위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해석도 되지 않고요. 너무나도 확실한 조동사 can live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는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처럼 쓰여서 like this, 이러한 것들처럼 많은 식물들은 뭐 한다? 살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서 지금 like는 뭐다? 전치사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앞에서 나열된 쭉 이러한 식물들이 뭐할수 있다? 이런 그늘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하고 담화는 끝났어요.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는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맨 앞에서 이렇게 도입부가 시작이 됐었죠. Today we'll learn about plants that grow even in shade. 자, 그늘에서도 자라는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아, 이겁니다. 자, we will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죠.
we will의 축약형을 이렇게 쓸 수

0: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Today we'll learn about 이 부분도 연음이죠. 그래서 the 사운드가 뒤로 넘어가서요. We'll learn about, we'll learn about, we'll learn about. 자, 전체 문장 같이 소리내서 해볼게요. Today we'll learn about plants that grow even in shade.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를 함께 들어볼게요.
1: Today we'll learn about plants that grow even in shade.
0: 네, 진짜 거의 will처럼 들렸네요. 이 부분에 유의해서 여러분도 지금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this term? Shade tolerance? 자, 봐봐. 일단 tolerance라는 단어는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프랑스어로도 똘레랑스라고도 하죠. 무언가 참는 거여서 관용 혹은 어떤 인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학에서 shade tolerance라고 해서요, 내음성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얼마나 낮은 빛을 견뎌낼 수 있는가.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 중에 하나를 shade tolerance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한대요. 자, 정리를 하자면 뭐다? refers to a plant's ability to tolerate low light levels. 자, 이렇게 낮은 빛의 단계들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러한 식물들의 능력을 가리킨대요. 뭐가요? shade tolerance라는 이런 용어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제 궁금한 거죠. 보통 식물은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데 그늘이 있는데 어떻게 자랄까? 지금 서칭을 또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식물이요, 어떤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게 되면 이렇게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한 양의 이런 빛을 받으면 잘 자라나는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그런 레몬밤스, 그 다음에 민트, 카멜리아, 자, 이런 종류들이 전형적으로 shade tolerance가 강한 아이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쌤이랑 간단하게 식물에 관련된 내용, 용어를 함께 보았고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grammar clear, 어법 연습 해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일단 A번에 이렇게 밑줄은 who와 that이 묶여 있고요. B번에는 which와 where, 그리고 C번에는 these와 this를 묶어 보았어요. 자,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러 가봅시다. 자, A번에서는 얘들아 이거죠. 우리 어법 문제에서 who가 등장을 하면은 높은 확률로 관계 대명사로서의 who를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의문사로서의 who를 잘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 여기서 지금 관계 대명사 who를 쓸 건지 아니면 같은 클래스에 같은 그 등급의 관계 대명사 that을 쓸 건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관계 대명사 who의 성격은요, 좀 뚜렷한 편이에요. 앞에 가리키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편의상 붙이는데 선행사가 사람의 선행사를 취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는 어때? Today we'll learn about plants. 명사 지금 뭐가 보였죠? 식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식물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at을 얘를 꾸미고 있죠. that을 써야지 맞아요. who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B번으로 가볼게요. 자, B번에서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건지 아니면 관계부사 where를 쓸 건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요. 이것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자리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뒤에는 관계 대명사가 만약에 빠진다면 뒤에는 뭐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온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관계 부사 where의 특징은 말 그대로 부사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부사는요, 크게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빠지더라도 뒤에 문장은 완전한 절의 형태가 따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의 능력입니다. 어디에서 자라는 능력이에요? 그늘에서 자라는 그것의 능력은 그것으로 하여금 나무 아래에서도 견디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그리고 which를 쓸 건지 where를 쓸 건지. 자, 이거 어디부터 얘들아 출발해야겠어요? 뒤에 절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거기부터 따져 보자고요. 자, 뒤에 most plants 대부분의 식물들이라는 명사구가 있고 그리고 can't라는 동사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can't 뒤에 뭐가 암묵적으로 빠져 있다?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survive라는 이 의미가 빠져 있어서 can't survive까지가 완전한 절인지 그것만 챙기시면 돼요. Under trees 앞에 이렇게 뒤에 전치사 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survive는 자동사로 실은 쓰인 거거든요. 그 성질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도 뭐다? Can't survive가 자동사로 쓰여서 자동사는 뒤에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는 뭐다?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뭘 쓴다? 관계부사 where를 쓰시면 되고요. 해석은 이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들 아래에서 이 공간에서는 뭐 한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앞에서 얘기한 이 식물은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C번 볼게요. 자, C번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지시대명사 중에서 단수를 쓸 건지 아니면 복수를 쓸 건지를 골라야 돼요. 이거 내가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왜요? 앞에 지금 가리키는 명사가 이미 뭐다?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러한 것들처럼 이라는 앞에 plants 복수이니까 복수의 지시대명사는요, these를 쓰시는 거예요. 그 정답은 these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분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명사구가 주어일 때 동사의 수는요, 맞아요. 단수입니다. 정답은 5이고, 이번 시간 OS 퀴즈는 이거예요. 지시대명사 these는 가까이에 있는 한 개를 가리킬 때, 단수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쉐이드 플랜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fou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Right, of course you can help me. Oh, great idea.
1: But as you know, nothing is free in life. I'm craving pizza today.
0: You got it. I'll buy you 3 large pizzas.
1: 3? Who do you think I am? I'll take 5 large pizzas, please.
0: Huh?
2: 네, 여러분, 오늘의 cartoon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Well, it's alright. 케빈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복습하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오늘의 장소는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인데, 자, 전편에서 케빈이 아르바이트, part-time job을 하러 따라갔죠, 크리스틴이요. 자, 거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Thanks for waiting.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이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어. I enjoyed my coffee and it was fun watching you work. 나는 커피도 즐기고 잘 마시고 그리고 케빈 너 일하는 모습 보느라 너무 즐거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케빈이 Thank goodness, 고마워. 근데 잠깐만, Wait, hold on. I got a text from school. 잠깐만, 학교에서 문자가 왔네. 아! What? No! 안 돼! 자, 크리스틴도 놀래죠?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자, 그러자 케빈이 My professor said I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우리 교수님께서 나 내일까지 과제 레포트 끝내야 된대. 큰일 난 것 같군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레포트? You mean a paper? 그렇죠. 한국에서는 레포트, 레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콩글리시입니다. 외국에서는요, paper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report, report는 보고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외국에서는 report라고 하면 안 됩니다. paper, 과제 paper이라고 해야 돼요. 꼭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케빈이 Yes, a paper for my class. 수업 과제. And it should be in English. I'm dead. 그리고 영어로 해야 돼. 나는 죽었다. Don't worry.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자, 크리스틴이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I can give you a hand.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I can give you a hand. 내가 도와줄게 라는 뜻이죠. I can give you a hand. 내가 도와줄게.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은 못 알아들었어요. I don't need a hand. I have 2 hands. 나는 손이 필요 없어. 난 이미 손이 두 개야. 그 뜻이 아니죠. I mean, I will help you with your paper. 그 뜻이 아니라 너 과제하는 거 내가 도와준다고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lright, of course, you can help me. Great idea. 그래, 날 도와준다니 고마워.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But as you know, nothing is free in life. I'm craving pizza today.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어. 나 오늘 피자 먹고 싶다. You got it. I'll buy you 3 large pizza. 좋아. 내가 라지 피자 3판 시켜줄게. 그러자 크리스틴이 3? Who do you think I am? 3개? 날 뭘로 보고? I'll take 5 large pizza, please. 5판 큰 거 대자루. 네, 여러분. 같은 날이 갈수록 재미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러,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Hello, guys. Hi, 제이미. 자, 오늘의 핵심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자, I can give you a hand. I can give you a hand. 내가 도와줄게.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I can giv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be 동사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요, put이라는 동사과 한번 연결된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이얼로그 한번 볼까요? Do no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until the last minute. 너 숙제하는 거 마지막까지 미루지 마라. Yes, make sure you finish your assignments before you put on your pajamas. 맞아, 너 잠 옷 입기 전에 너 숙제 다 끝내는 거 확실히 해라. 자, 여러분, 오늘의 표현은 put on과 put off 였습니다. 사실 put과 관련되어 있는 수거 굉장히 많은데요.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뭔가 교과서가 좋아하면서도 원어민들도 많이 쓰는 수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는 put on, put off니까 선생님, on, off. 뭔가 둘의 의미가 반대겠군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그죠? 참 반대로 의미가 딱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일단은 put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부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저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 보고요. put의 기본적인 의미는 놓다, 두다 입니다. 즉,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여기 올려놓는 약간 요 느낌, 이렇게 올려놓고 얹어놓는 요 느낌, 그게 바로 put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자, put on은요, 입다, 옷을 입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옷이 착부터 내 몸에 착, 착, 착, 착. 우리 왜 착붙 이런 말도 좀 쓰잖아요. 정말 나한테 다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해서요. 그만큼 put이라는 단어가 옷을 입다라는 거랑 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옷이 내 몸에 착, put on, 입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Make sure. Make sure는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 메이크 시간에 배웠던 확, 그죠? 분명히 이렇게 해라. 뭐뭐 해라 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너 끝내라. 너의 과제들을 before, 뭐뭐 전에 you. 너가 put on, 착, 착, 파자마를 착 입기 전에 숙제를 다 끝내는 거 꼭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쉬우면서도 요즘 아주 아주 아주 길거리에 가면 어느 상점에나 다 붙어있는 그런 문구가 바로 요걸 텐데요. Please put on your mask before entering. 자,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 마스크 착 해주세요. Before entering, 들어가시기 전에. 즉, 어떤 상점이나 가게 같은 데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문구 요즘 많이 보이죠?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옷을 입다 라는 뜻이 되지만 우리가 신발은 입다라고 안 하잖아요. 신발은 신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똑같이 풀어니고요. 마스크도 마스크를 끼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풀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몸에 착용되는 액세서리들은 대부분 다, 옷들도 대부분 다 풀언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put off인데요. 이제 여기서 아니 어떡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뜻이 선생님 put on이 옷을 입는 거였으니까 put off는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common mistake, 아주 흔한 실수 중에 하나라고 아예 책에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원어민들도 이해하지 못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는 잘 못하는데 put off는요, 옷을 벗다라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take off가 있죠. 옛날에 우리 배웠었어. take off가 옷을 벗다고 put off 같은 경우에는 일을 연기하다 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put을 이렇게 놓는 거라고 했죠? off는요, 여기서 떼어놓는 거예요. 원래 그 일이 여기에 있기로 했는데 그걸 착 떼어놨어. 즉, 멀리 보내버린 거야. 연기하다라는 느낌 뭔지 알겠죠?
acting이 아니라 delay예요. Delay, 미루는 거예요. So 이렇게 되어 있었죠. Do no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너 숙제하는 거 미루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 Until the last minute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요겁니다. The manager, 매니저가요. Put off the meeting. 미팅을, 즉 회의를 미뤘어요. Due to personal issues. 개인 사정, personal issues가 개인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미팅을 미뤘어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깨같이! 자, put 같은 경우는 3단 변화가 put, put, put이죠? 알고 있죠? 뭐 과거형이라고 해서 putted 안 하는 거 알죠? 자, 얘 같은 경우는 the manager, 3인칭 단수의 주어인데 put,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0: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Put on, 착붙, 입다. Put up, 누워있는 걸 치우다. 연기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Mix and Match Quiz 풀어볼게요. Mix and Match Quiz 타임! 자, 여러분 이제 네 문제 연달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켓 꼭 입어라. 그죠? 날씨가 쌀쌀해요. 그러니까 자켓이나 코트를 꼭 입어라라고 하면 put on. 너 위에 착. 자켓 꼭 입어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Be sure to put on your jacket. Be sure to put on your jacket.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모델들은 그들의 의상을 굉장히 빨리 입었다. 자, 요렇게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는 거니까 put on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보통 왜 패션쇼 같은 거 하면은 모델들이 한 쇼당 의상 여러 개 입으니까 굉장히 빨리 갈아입곤 하잖아요. 그럴 때 요런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연기해야만 했다. 현실 예문이 등장했군. 너무 슬퍼. 자, 연기하는 거예요. 원래 놓여져 있는 걸샥 밀어버리는 거죠? Put off.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슬픈 문장이지만 자주 쓸 법한 표현이니 읽어보겠습니다. We had to put off our trip due to COVID-19. We had to put off our trip due to COVID-19.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빌리는 항상 숙제하는 것을 미룬다. 나쁜 빌리, 나리 빌리. 자, 뭐죠? 그죠? Puts up S 빼먹은 사람 나다 봤지. 자, S 빼먹지 마세요. 알겠죠? 빌리 3인칭 단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대화 한번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Do no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until the last minute. Yes, make sure you finish your assignments before you put on your pajamas.
0: 자, 이렇게 오늘 put 시리즈 두 가지, put on과 put off를 배웠습니다. put on은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었고, put off는 놓여 있는 게 off 되는 거죠.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put on 옷을 입다여서 put off를 옷을 벗다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땐 take off를 써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면서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icnic. P-I-C-N-I-C. Picnic. Picnic. Bench. B-E-N-C-H. Bench. Bench. Fountain. F-O-U-N-T-A-I-N. Fountain. Fountain.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today's topic. Today, let's learn about in the park. 공원에서 친구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와 함께 공원에 놀러 가볼까요? Let's go to the park together. 자, 공원에서는 뭐가 보이냐? 오, 피크닉, 소풍이란 뜻이죠. 친구들 소풍 가본 적 있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우리 가족 또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소풍 가잖아요. 피크닉. 그 다음은 벤치, 벤치예요. 공원 가면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죠. 벤치. Next, we have fountain, 분수예요. 분수 보면 물이 와 이렇게 멋지게 나와요. Fountain, 여러분 본 적 있나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소풍, picnic. 친구들 가운데 C 발음은 잘 안 나요. Picnic, 잘했어요. 그 다음, 벤치, bench. 끝에 치 발음이 아니라 ch 발음이에요. One more time. Bench. Very good. 분수, fountain. 자, ow 소리가 나요. 앞에 한번 해보세요. Fountain.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Picnic. Picnic. Bench. Bench. Fountain. Fountain.
0: Okay,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Our first sentence is, I like going on a picnic. 나는 소풍 가는 것을 좋아해. Me too. Do you like going on a picnic? 나는 무언 무엇을 좋아한다는요, 여러분. I like 하고 동사 ing, going 이럴 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like going on a picnic. Very good. 그 다음, my dog and I sat on the bench. 내 강아지와 나는 벤치에 앉았다. 아, 우리가 산책하고 나서 피곤하면 아니면 쉬고 싶으면 벤치에 앉잖아요. Oh, let's say it all together. My dog and I sat on a bench. Very good. Your pronunciation is perfect. Next, this is our third sentence. Can you see the big fountain? 커다란 분수가 보이니? 와, 때로는 거기 음악 나오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뭐뭐가 보이니는요, 영어로 can you see 라고 말해요. Okay, now let's try one more time. Can you see the big fountain? Good job!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Field. F-I-E-L-D. Field. Field. Enter. E-N-T-E-R. Enter. Enter. Relax. R-E-L-D. A. X. Relax. Relax.
0: Okay, here's our next word. Field. 들판 또는 밭이란 뜻이에요. 와우, 이런 필드에 가서 막 뛰어놀고 싶네요. Field. 오, 여기 배경도 필드예요. 보이나요? 그 다음은 enter,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갈 때도 enter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은 relax,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와우, 이렇게 grass, 잔디밭에서 누우면 정말 relaxing 하잖아요. 영어로는 relax라고 말해요.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들판, 밭, field. 좀 긴 단어니까 길게 발음해 볼까요? Field. Very good. 들어가다, enter. 자, 끝에 er 발음을 해보세요. Enter. 잘했어요. 휴식을 취하다, relax. 자, 끝.

0: 앞에 에가 아니라 크게 벌려서 에 소리가 나요. One more time. Relax.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Field. Field. Enter. Enter. Relax. Relax.
0: 자, 다음 예문은요. 오, 좀 짧네요. Let's race on the field. 들판에서 경주를 하자. Oh, who's gonna win? 누가 이길까요? 자, race는 경주 또는 경주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Let's race on the field. Very good. Next. Oh, it's a little bit long, but you can do it. You must enter the restaurant before 9 o'clock. 9시 전에 식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you must enter는 꼭 들어가야 된다. 어디에? The restaurant. 언제? Before 9 o'clock. 9시 전에 꼭 들어가야 된대요. Oh, you must hurry up. Okay, 같이 따라해봐요. 천천히. You must enter the restaurant before 9 o'clock. Oh, 역시 우리 친구들 이제 긴 문장도 너무 잘하는데요. Very good. Next, my family relaxed at a nice hotel. 우리 가족은 좋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어. Wow, is it vacation? 방학인가요? 자, relax 뒤에 ed가 붙이면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 과거형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My family relaxed at a nice hotel. That was very nice,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Picnic. Picnic. Bench. Bench. Fountain. Fountain. Field. Field. Enter, enter. Relax, relax.
0: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진을 촬영하지 마세요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오늘 공부를 다한 후에 우리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명령문입니다. 명령이 남한테 뭐 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충고하거나 혹은 부탁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부탁할 때는 주로 앞에 please를 붙여서 써요.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으면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don't. Don't는 do not의 줄임말인데요. Don't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Don't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주면 뭐 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Sit down. Sit.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앉아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Be quiet. 비동사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quiet하면 조용히 해라라는 뜻입니다. Don't run. 이번에는 don't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run이 쓰였네요. 뛰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Please open the window. 이번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도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중에서도 부탁하는 명령문은 please를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Please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Please open the window.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조심해 라고 하는데요. 조심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 careful 이 나와 있습니다. 이 careful은 비동사랑 같이 어울리는데요. 우리 명령문이니까 비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 라는 뜻입니다. 다음 2번, 문을 열지 마. 이번에는 뭐 하지 마라니까 don't를 앞에 붙여야겠죠. Don't, 그 다음에 열다는 open,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면 Don't open the door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칸이 한개더 있었다, 그러면 Do not 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칸이 네 개니까 Don't open the door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3번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부탁하고 있어서 앞에 please를 붙였어요. 대답하다 동사 원형 answer 채워주면 되겠죠. Please answer the question. Please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명령문을 다 배워봤고요. 두 번째로 제안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let's go 많이 들어보셨죠?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지 말자라고 할 때는 let's not 이라고 합니다. Let's not 동사 원형. 우리 뭐 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두 가지 표현이 더 있거든요. 이것까지 알아볼게요. Why don't you 또는 why don't we 동사 원형입니다. 우리 또는 너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Why don't you라고 하면 너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we라고 하면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겠죠. 또 how about 뒤에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전부 다 제안할 때 쓰는 문장이지만 형태가 다르죠? 각각의 형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문 보겠습니다. Let's go outside. Let's 뒤에 go 동사 원형을 썼네요. Let's go outside.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라는 제안문입니다. Why don't we take a break? 이번에는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우리 공원에 가자. 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Let's 그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죠. Let's 동사 원형 go 그대로 써주면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완성입니다. 다음 2번 우리 자전거 타는 게 어때? 어때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Why don't we 또는 how about을 쓸수 있는데요. 빈칸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Why don't we라고 한다면 Why don't we ride? 그 다음에 a bike가 될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how about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How about 뒤에는 동사에 ing형 붙이기 때문에 riding a bike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쵸? 빈칸 3개만 있다면 how about riding a bike가 정답이겠지만 지금은 빈칸이 4개니까 why don't we ride a bik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이번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Why don't we? 그 다음에 watch a movie. 이렇게 써도 되는데, 빈칸 개수가 3개뿐이죠. 그러니, how about이라고 해줘야겠네요. How about? watch에 ing 붙여서 watching a movi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셋다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탄문입니다. 기쁨, 놀라움, 슬픔 등의 감정이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 바로 감탄문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How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What은 명사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는 명사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와스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명사가 있다. 그리고 how는 형용사 부사랑 친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의문사 의문문 할때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오고요. 주어 동사는 있어도 되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또는 on,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셀수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on을 쓰지 않죠. 형용사 명사 써주고 주어 동사 생략하기도 하고 써주기도 합니다. 감탄문은 끝에 느낌표로 끝내줘요. how로 시작하는 경우는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줍니다. 정말 뭐뭐구나, 정말 뭐하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What an interesting story it is. What 써줬고, 그 다음에 on, 형용사는 interesting, 명사는 story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까지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How로 시작하는 것도 볼까요? How, smart, 똑똑한 형용사가 쓰였어요. How 형용사 주어 동사. How smart he is. 그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은 명사랑 친하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 명사가 들어있다. How는 형용사 부사랑 친하니까 바로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붙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1번. 정말 예쁜 꽃이야.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at이 나와 있는데요. 이 What이 없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쁜 꽃이야 라고 했거든요. Flower.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을 써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What? 그 다음에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What a beautiful flower. 정말 예쁜 꽃이야. 그 다음 2번. 그는 정말 친절해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how로 시작해서 how 뒤에 형용사 kind 붙여주고 주어 동사 채워볼게요. How kind he is. How kind he i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촬영하지 마세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사진을 찍다, take pictures라고 하는데 앞에 don't를 붙여서 don't take pictur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2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즐겨요. 색연필이나 붓으로 도화지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순간을 기록하기도 해요. 또한 쿠키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색을 칠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우리 붓으로 색을 칠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이 액자에 멋진 그림 혹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는 취미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취미가 베이킹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단어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 활동 영단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ke, 굽다입니다. 굽다, bake라고 해요. 우리 베이킹이라는 단어 잘 알죠? 이 베이크에서 나온 말이고요. 베이크는 빵이나 쿠키 등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쉬운 영단어는 여러분이 꼭 스펠링을 직접 쓸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 말고도 뜻을 보고 직접 영단어를 써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Bake, B, A, K, E. 읽을 때는 bake. 굽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bakery 하면, bakery 하면 빵집이나 제과점이 되겠죠? bakery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여러분,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bake bread in this oven. I bake bread in this oven. 나는 이 오븐에 빵을 뭐 해요? bake bread니까 빵을 굽는다가 되겠습니다. Bake bread 하면 빵을 굽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이라고 했어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 나는 언니와 함께 초콜릿 쿠키를 뭐 했을까요? Baked 구웠다가 되겠죠? 이 bake는 쿠키나 빵 등을 굽다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베이커리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 페인트를 알아볼 거예요. 페인트라는 단어 알아두겠습니다. 페인트 하면 여러분 페인트 칠하다 할때그 페인트 있죠?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뜻은 동사로 그리다 혹은 칠하다입니다. 자, 페인트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고요. 스펠링 외워서 써볼게요. Paint, P, A, I, N, T. 자, 여러분 같이 써보셨나요? 이 페인트는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 like to paint animals 하면 나는 동물들을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페인트 하는 거니까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 painted the door red라고 했는데요. She painted the door red. 그녀는 문을 빨간색으로 뭐 했을까요? painted. 칠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녀는 문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She painted the door blu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는 이렇게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여요. 여러분, 페인트와 함께 기억하면 너무 좋은 단어들 딱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페인트라는 동작 뒤에 er을 붙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painter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페인트와 함께 이 draw라는 단어도 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페인트는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거라면 이 draw는 윤곽 혹은 선을 긋다라는 느낌의 그리다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림으로 차이를 확인해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것이 draw고 어떤 것이 페인트일까요? 왼쪽에 이 선을 그리는 것이 draw, 그리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색을 입히는 거니까 얘는 paint. 색을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raw, paint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picture인데요. picture 하면 사진, 그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둘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Picture, 사진, 그림, 의미 바로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써봅시다. Picture, P, I, C, T, U, R, E. 읽어볼게요. Picture, 한번 더. Picture. 자,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Picture 앞에 take라는 동사를 써주면 사진을 찍다가 됩니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라고 했습니다. 나의 picture를 take, 찍어줄 수 있니? 라고 했으니까 나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니가 되겠고요. 이어서 he is painting a pic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aint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여기서 picture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쓰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picture, 사진 혹은 그림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배운 영단어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색을 입히면서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영단어는 P로 시작하는 paint고요. 또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영단어 picture. 그리고 오른쪽에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영단어 make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단어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알고 있었어요. 난 쟁이 나라에서 온 쟁이여죠. 리즐이에요. 이쪽은 토끼. 인사하세요.
1: I'm Toki. I'm Toki. I was waiting. I was waiting.
2: 어, 토끼. 너도 기다리고 있었어? 뭐 하면서 기다렸는데?
1: I was reading. I was reading.
2: 아, 책을 읽고 있었다고? 가만, 이 소리는? 아, 누군가가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데? 토끼 말고도 책을 읽고 있나 봐.
0: A book? A book?
2: 그래, 책, 책 말이야. 어, 나도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 do you like to read books? 책 읽기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책을 접으면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1: Yes, please. Yes, please.
0: Do you like books? 여러분 책 좋아하나요? Have you been impressed? 감동받은 적 있나요?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는 소중한 책. 오늘은 작고 소중한 책을 직접 만들어 볼까 해요.
3: Take an A4 sized paper.
0: 여러분 A4 사이즈의 종이 준비하셨죠? Now
3: fold in half in the long way.

할 거예요. Now, fold the paper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to the center line. Now, fold out. 바깥으로 다시 접을 건데요. To the outer line. Now, turn it over.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다음, fold to the center line. 가운데 선을 향해서 접어줄게요. Turn over, 다시 뒤집어서 fold in half, 반으로 딱 접어주시면 보세요. You will see a zigzag pattern. 지그재그 모양으로 속지가 완성된 것이 보이시죠? Now, let's fold the cover of the book. Divide the paper into three pieces. 3등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중 한 조각 부분만 잘라내 줄 거예요. We're going to use the bigger piece. 둘 중 작은 조각이 아니라 더 큰 조각을 사용합니다. Now put the colored side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Fold in half. 반으로 접습니다. Now unfold. 펼치고요. Fold to the center line, but leave a little bit of space. 가운데 선을 향하여 접지만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고 접을게요. Now fold the right side to left. 왼쪽을 향해서 접는데 끝까지 접지 마시고 leave a little bit of space. 여기에도 공간을 조금 남겨주세요. Fold the right edge towards the right line. 오른쪽 선까지 접어주시고요. Now the cover is finished. 여러분, 책 표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표지에 속지를 끼워보도록 할게요. Ta-da! Your book is complete!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책이 완성되었네요. 그럼 우리 책을 읽으러 가볼까요? 와! 아, 아니지? 쉿!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This is a library. 오늘은 도서관에 왔는데요. 짜라! This is from last week. 지난주에 빌린 책을 반납하러 왔답니다. 오!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요? 바로 길 잃은 강아지의 모험을 다룬 책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감명 깊었지 뭐예요? 이 책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It's an impressive book. 이 책은 감명 깊은 책이에요. It's an impressive book. 아, 그럼 책을 어디다 반납하지? Over here. Over here. 바로 이쪽에다가 반납하는 거구나. 저 이거 반납할게요. 삐! 나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요.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책을 삐! 반납했으니까 put it on the shelf. 책장 위에 올려놔야지. 반납을 했으니까 또 빌려볼까? 어떤 걸 빌리지? Which one? Which one? 책이 정말 많아. So many books. This book? 이 책을 빌려볼까? This book? 이 책을 빌려볼까? 어떤 책을 고를까요? Which book? Should I choose? Which book should I choose?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이 책이 재밌어 보인다. This looks fun. 이거 재밌어 보이니까 이거 빌려야지. 이거 주세요. 빌릴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I borrow the book from the

0: library.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우와, 감사합니다. 지난번처럼 책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I hope it's impressive. 또 감명 깊은 책이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읽어야지.
1: 히히히히. It's an impressive book. It's an impressive book.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Which book should I choose? Which book should I choose?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0: Let's go to the library! Let's go to the library! 토끼가 도서관 가자고 자꾸 조르네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복습 먼저 같이 해야죠. 오늘 배운 표현들 떠올려 봅시다. 이건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It's an impressive book. It's an impressive book. 나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요.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이제 골라야겠죠? 어떤 책을 고를까요? Which book should I choose?
2: Which book should I choose?
0: 골랐으면 빌려야죠?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2: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0: 와, 친구들! 정말 잘 기억하셨는데요. You're excellent. 그럼 토키와 저는 책 읽으러 갈게요. 여러분도 책 읽으러 가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집에 혹시 실내 운동기구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스태퍼라고 하죠. 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 문틀에 거는 철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나가기 싫어서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운동기구를 샀더니 오히려 운동기구가 가구나 다른 용도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케빈의 집에도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기구는 케빈의 집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문장씩 함께해요. 자, 부산 여행을 마치고 케빈과 크리스틴이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나 봅니다. 기차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the train isn't here yet. The train isn't here yet. 기차가 아직 안 왔나 봅니다. 이렇게 아직이라는 말 우리 더해주고 싶을 때는 문장에 yet 쓸 수 있습니다. I'm not done yet. yet이 없어도 말은 되거든요. I'm not done. 나 안 끝났어인데 여기에 아직이라는 말을 더하고 싶다면 yet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I'm not done yet. 나 아직 안 끝났어. 또는 they're not here yet.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요. 지금 기차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자고 했더니 크리스틴은 배가 너무 불러서 I'm going to stand. 서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배 너무 부르면 우리 앉으면 배가 이렇게 막 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틴이 부산에 가서 되게 조금만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금만 먹겠다던 사람 어디 갔나요? 모든 게 너무 맛있고 그래서 크리스틴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없었대요. 뭐 서울 가가지고요 다시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크리스틴은 운동 좋아하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틴 Oh no! 체육관 공사 중이야. 다음 주까지 공사한대요. 체육관이 공사 중이야 라는 말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자, 이 문장 살펴보면요. The gym이 바로 체육관, 우리말로 뭐 헬스클럽 이렇게 얘기하죠. 체육관은 is는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 그리고 under 봐주세요. under이 우리 아래란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 중인,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도 unde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struction. construction이 바로 공사라는 뜻이죠. 공사 중이다, under construction. 함께 말해볼게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좋습니다. 체육관이 공사 중이면 어떻게 운동을 하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 집에 뭔가 운동기구가 있었다는 걸 케빈이 떠올렸네요. We have a stationary bike in our storage room. 창고에 stationary bike가 있대요. Stationary bike가 뭘까요? 맞습니다. Stationary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station, 역 생각하시면요.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실내 자전거, 우리 운동하는 그런 자전거를 말하고요. 그 외 다른 실내 운동기구 중에 treadmill, 우리 한번 다루었죠. running machine 아니고 treadmill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걷는 운동기구, 그리고 pull-up bar이 있습니다. pull-up이 턱걸이거든요. 이렇게 올릴 때 쓰는 바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철봉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내 운동기구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집에 이런 뭐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누가 샀느냐? 케빈의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사셨는데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그냥 창고로 가서 collecting dust. collecting dust 너무 재밌죠? 먼지를 이렇게 수집, 모으고 있대요. 즉,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그러면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뭐 크리스틴뿐만 아니라 누가 사용해도 엄마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요, 그 전에는,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행거로 빨래를 넣는 빨래 건조대로도 6개월 정도 사용되다가 제 기능을 못하고 창고에 가게 됐다는 이런 재미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세요.

0: 이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체육관은 공사 중이야.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이 under 사용한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Under repair이라고 하면 repair이 수리입니다. 그거 수리 중이야. It's under repair. It's under repair.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얼마 전에 새 자전거 샀다고 자랑하던 친구. 그런데 요즘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네요. 너 자전거 어디 갔어? 아, 그거 수리 중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under repair. It's under repair. 그런가 하면 under attack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ttack이 공격이거든요. 공격 아래에 있다. 공격받는 중이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The town is under attack. The town is under attack. 이런 드라마틱한 표현 어디에 쓸수 있는지 우리 상황 속에서 볼게요. 아하, 게임 중인 동생 방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마을이 공격당하는 중이야. 어서 와서 도와줘.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어떡해요? The town is under attack. The town is under attack. Good.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 중인이라는 뜻의 under 사용한 표현들 배워봤죠. Under construction, under repair, under attack. 다른 under 사용한 표현들 무엇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또 좋고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간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Are you good at math? Can you help me solve a math problem?
2: No problem.
1: What's 8 times 2?
2: That's too easy. It's 16.
1: This is hard. What's 10 times 6?
2: That's not hard. It's 60.
0: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good at 세트로 math, solve, problem, times easy, hard. 많아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 선생님이랑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good at이에요. good은 좋은 것도 되지만 잘하는 것도 되거든요. at하고 무언무언 나오면 그 at 뒤에 나오는 무언무엇을 잘하는 뭐뭐에 능한, 조금 어려운 말, 잘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good at 함께 기억해 두고요. math, math. math는 수학, 과목 수학 말하는 거고요. solve, solve. solve는 풀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되고 진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같은 거를 푸는 것도 solve라고 할 수 있죠. problem, problem. problem은 문제. 수학 문제처럼 문제도 되고 또 문제점, 어떤 일에 또는 기계에 문제점이라는 것도 problem. 그래서 두 개의 뜻으로 다 쓰일 수 있어요. times, times. times는요, 뭐뭐로 곱한, 몇 배가 되는, 이렇게 곱셈 표현할 때 쓰는 말. easy, easy. 이 A는 길게 벌려줘야죠. easy, 쉬운, 반대로 hard. hard는 어려운이 되겠네요.

0: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아이가 Are you good at math? 하고 물어봤어요. Are you? 너는 good at 뭐 잘하니? Math? 너 수학 잘하니?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래? 내가 뭐 하는 거 도와줄래? Solve a math problem? 나 수학 문제 푸는 것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여자애가 No problem. 봐요, 친구들. 위에 남자애가 말한 math problem의 problem은 수학 문제죠. 여자애가 no problem이라고 한건 문제 없지. 문제점이란 뜻이죠. 어려움. 문제 없지. No problem. What's 8 times 2? 8, 8 times 곱하기 2. 2는 뭐지? That's too easy. 너무 쉽잖아. It's 16. 16이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This is hard. 이건 어려운 거야. What's 10 times 6? 이번에는 10 times 곱하기 6. 6을 물어봤어요. 10 곱하기 6은? 그치. 여자애가 That's not hard.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It's 60. 60이잖아. 남자애가 수학을 아직 잘 못하나 봐요. 그쵸? 자, 여기 친구들 16도 있고 60도 있잖아요. 16인 16은 teen 끝을 올려주고요. 60인 60은 60 끝을 내려준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내용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4, 그리고 Topic 80, 80 들어가서 716 눌러줄게요. 잘 듣고 단어를 순서대로 누르면 문장이 완성. 완성된 문장의 뜻도 봐요.
1: What's two times three?
0: 곱셈 물어보네요. What's two times three? Two times three니까 2 곱하기 3은 6이죠. 답을 말하는 건 아니고.
1: What's the answer?
0: What's the answer? What's the answer? 정답이 뭔가요?
1: 8 times 2 is 16.
0: 잘 듣고 그대로. 8 times 2. 8 곱하기 2는 is 16. 이렇게.
1: 10 times 6 is 60.
0: Okay. 10 times 6. It's 60. 우리 친구들 곱셈은 물론 잘하겠지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집중해 봐요.
1: It's easy.
0: It's easy. 쉬운데?
1: It's hard.
0: 반대말. It's hard. 어려운데? 자, 요렇게 오늘도 우리 함께 완성했네요. 배운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죠?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물론이죠. 무엇인가요? 그것은 9입니다. 그것은 10입니다. 자,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35예요. 우리 함께 시작해 볼게요. 펭수가 수학 질문을 하겠지. Hi.
2: Can you help me solve math problems?
0: 아, 펭수가 수학 문제 푸는 걸 도와달래요. 그러면 물론이죠. 무엇인데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론은 Sure 또는 of course 편한 대로 뭔데요? What is it? 이렇게 물어봐요. Sure. What is it?
2: What's 3 times 3?
0: 아하, 3 곱하기 3 물어보는데요. 친구들 답은 알 것이고 이거 대답할 때는 it 또는 it is 하고 정답 말해주면 돼요. It's 9. 어렵지 않고 또 수학 문제
2: Well, you're
0: 물어보겠지.
2: good at math.
0: Sure.
2: Here is one more.
0: 하나 더 물어본대요.
2: What's 5 times 2?
0: What's 5 times 2? 5 곱하기 2는 뭐예요? 정답. It's 10.
2: Hmm.
0: 잘못
2: What's
0: 알아들었는데 다시
2: 5 times
0: 한번.
2: 2?
0: It's 10. 이제 알아들었네.
2: You're great.
0: 이렇게
2: Thank
0: 쉬운
2: you
0: 걸
2: for
0: 물어보고
2: your
0: 수학을
2: help.
0: 잘한다고 칭찬해 주다니.
2: Bye.
0: Bye.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완료.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봐야죠. 오늘은 말이에요. 쉬운 걸 나타내는 말. 아까 it's easy, it's hard. 쉽고 어렵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말에 뭐,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처럼 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거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0: 쉬움을 나타내는 재밌는 표현들 알려줄래?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It's a piece of cake. It's a cakewalk. It's as easy as pie. It's a breeze.
1: 다양한 표현들이 있네요, 친구들. 먼저 it's a piece of cake.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t's 안 해도 괜찮고요. a piece of cake이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만큼 쉽다 이런 뜻이고요. It's a cakewalk 이런 표현도 있어요. cakewalk도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너무너무 쉬운 일 이런 뜻. 그리고 It's as easy as pie. 우리는 떡인데 여기는 떡죽인데 여기는 케이크, 파이 이런 걸로 많이 하나 봐요. It's as easy as pie도 파이만큼 쉽다. 즉, 파이 먹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It's a breeze도 있어요. breeze는 산들바람이거든요. 그만큼 쉽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재미난 표현들 기억해 두었다가 잘 사용해 봐요. 이번 시간에는 곱셈 영어로 배워봤죠. times가 몇 배가 되는 이런 뜻이니까요. times를 사용해서 질문하고 또 답하는 거, 그리고 쉬운 거, 뜻하는 표현들, 이런 거 배운 것들 잘 기억하고요. 또 사용해 보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를 깨끗하게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잘 버려야 돼요. 자,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throw away the trash.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no! The boy's desk is so messy. 우리 남학생의 책상 위가 엄청 지저분하네요, 그쵸? It's messy and dirty. 지저분하고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정리해. 쓰레기 버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죠? 우리 학생은 별로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Do you think he'll throw away the trash? Let's see. 자, 그럼 우리 아빠가 빨리 쓰레기 버려라고 할 때 어떤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that?
2: Trash.
1: Throw away the trash.
2: I was going to.
1: Do it now, please.
0: 쓰레기를 버리세요. 이 표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that? 저거 뭐야? 라는 질문이겠죠? What's that? 같이 따라해볼까요? What's that? 저거 뭐야? What's that? 잘했어요. 뭐 쓰레기를 봤을 때도 쓸 수 있겠지만 뭐든지 궁금할 때 저거 뭐야? What's tha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대답은 trash였어요. Trash. 자, trash가 바로 쓰레기라는

라는 뜻인데, 쓰레기 중에서도 물기가 없는 쓰레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종이라든지, 물이 안 묻은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를 trash라고 해요. 그런데 특히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좀 물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쓰레기는 보통 garbage라고 불러요. garbage. trash. garbage. 이렇게 좀 분리해서 쓴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학교나 내 방에서 쓸 때는 trash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겠죠. 그죠?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throw away the trash. 자, 저게 뭐야? 쓰레기요라고 했더니 throw away the trash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쓰레기를 버려야지라는 말이에요. throw는 원래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throw away, away가 붙잖아요. 그러면 던지다라는 의미는 조금 사라지고 버리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던져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항상 던지진 않잖아요. 그죠? throw away, 버리다라는 뜻이라는 거. 요 away가 붙으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Throw away the trash.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잘했어요. I was going to. 자, 이 표현은요. 나 그러려고 했어. 라는 변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I am going to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나 뭐뭐 할 거야. 이렇게요. 근데 am이 was로 바뀌었잖아요. was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려고 했어. 근데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I was going to. 이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was going to. I was going to. 원래는 to 뒤에 I was going to throw away the trash가 있지만 그 부분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이 됐어요. Do it now, please. 자, do it now.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해. 라는 뜻이죠. do는 하다, it은 그것, now는 지금. 그런데 그냥 do it now 라고 하면 좀 약간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될수 있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lease를 넣어준 거예요. do it now, please. 이렇게요. 자, do it 다음에 now라고 했는데 now는 지금이라는 시간 표현이죠. 다른 시간 표현들을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해, 나중에 해라고 할 때는 later라는 단어를 넣어서 do it later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중에 해. do it later. do it later.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일에, 내일. 내일은 tomorrow이니까 do it tomorrow. 자, tomorrow. 요 강세 살려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오죠? do it tomorrow. 다시 한번. do it tomorrow. 잘했어요. 우리 이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요? 내일, 모레는 우리는 모레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모레라는 표현이었어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잘했어요. 참고로, 물론 여기서는 쓸수 없어요. 왜냐면, 어제 해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저께 해.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제는 yesterday였고 그제는 the day before yesterday였다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런 건 어때요? 금요일에 해. 이렇게 어떤 요일에 해라고 할 때는 on이 항상 붙는다고 했죠.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이게 금요일에 하세요. 라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0: Friday.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Friday 대신에 넣어서 또그 요일의 해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쓰레기, trash 배웠고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Throw away the trash. 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웠죠.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at's that?
2: Trash.
1: Throw away the trash.
2: I was going to.
1: Do it now, plea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Oh, looking at the desk again. 자, 요 책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빠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저기 있는 게 뭘까? What's that?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저건 뭐야? What's that? One more time. What's that? 자, 저게 뭘까요? 바로 candy wrap. 자, 사탕이 캔디잖아요. wrap은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캔디 포장돼 있던 그 비닐, 그거를 candy wrap이라고 불러요. candy wrap. candy wrap. 즉, 캔디는 다 먹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포장지를 wrap이라고 합니다. 자, candy wrap이라고 하니까 아빠가 throw away the trash.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쓰레기니까, 그죠? 자, throw away the trash.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잘했어요. 저기 throw에 th balance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r 발음이 강하게 나면 돼요. 여러분, r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 손이 혀예요. 혀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을 긴장시켜 주지만 혀는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된다. 요 일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r 약간 요런 소리라고 했죠. row row 혀가 긴장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th 발음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th 발음은 요런 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편안하게 혀를 사이에 껴놓고 스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내뿜는 소리죠. 그 소리에서 혀가 쏙 들어가면서 양쪽을 긴장해주면 돼요. throw, throw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throw, throw away the tra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do it now.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지네요. please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 저건 뭐야? What's that? 저쪽에 있는 저건 또 뭐야? What's that? 아하! 여러분, 지우개를 쓰고 나면 생기는 지우개 가루 있죠? 그거를 영어로는 eraser crumbs라고 불러요. Eraser가 지우개이고요. Crumb은 가루를 뜻합니다. 빵가루도 crumbs라고 해요. 지우개 가루도 eraser crumbs. 그래서 eraser crumbs, 지우개 가루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또 throw away the trash라고 말씀하셨네요. Throw away the trash. 이 표현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근데 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I'll do it later. Later는 아까 배웠죠? I'll do it later. 이따가 할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ll do it later. I'll do it later. 하지만 여러분, do it now. 지금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해보면서 또 다양한 표현들도 더 배워봤는데 여러분 방금 배운 표현들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start the chant. Follow me.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Do it now. Do it now. Do it.

0: later. Do it later. Do it tomorrow. Do it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throw away the trash.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버리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그쵸? 아주 간단하게 throw away the trash 라고 하면 되고 please를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뭐였죠? Do it now. 그리고 now 대신에 다른 시간 표현들을 넣어보는 것도 연습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이렇게 많이 배웠던 표현들 그냥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많이 써보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영어 수업하려니까 신이 나죠? 자,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해보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Tuesday. What does a chef do? I can say what a chef does.
0: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 자,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아이가 또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쵸? A boy is interviewing a chef. 그쵸? 요리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어. 요리사는 영어로 chef입니다. C-H-E-F, chef. 그쵸? chef라고 하네요. chef, right? 자, a boy is interviewing a chef. 그쵸? 그래서, 오, 셰프가 지금 머릿속에 파스타를 그리고 있어요. 그쵸? pasta. The chef is thinking about pasta. 그리고 셰프가 이렇게 들고 있네요, 파스타를. The chef is holding some pasta. 그쵸? 뭔가 나 파스타 잘 만들어요. 이러는 것 같지 않나요? 배고프다, 쌤. 갑자기 파스타 얘기하니까. Now I'm hungry. 자, 근데 무슨 질문을 할까? 이 남자아이가 셰프한테 뭘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뭘 질문할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he's asking? 그거는 쌤이랑 이따 카툰 톡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한번 리딩 들어보고 올게요.
2: I'm a chef. Hello, I'm Alex. I work in a kitchen. I cook food every day. Guests come to eat my food. My food is tasty. Come to my restaurant.
0: 잘 들었어, 얘들아. 자, 우리 한번 리딩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단어, 오늘의 대표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I work in, 첫 번째입니다. I work in, 나는 무슨 뜻일까? 짜잔! 저는 뭐뭐에서 일해요. 저는 어디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에요. I work in, 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매우 궁금해요. 얘들아, 일단 요리사는 어디에서 일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 work in, 오케이. 그 다음에 cook, 무슨 뜻일까? cook는 요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cook, alright. 자, 그 다음에 guest, 무슨 뜻일까? guest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guest, alright. 그 다음에 tasty가 나왔어요. tasty는 delicious랑 같은 뜻을 가졌어요. tasty 하면 맛있는이란 뜻입니다. 아, 맛있는 건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쵸? tasty. 그 다음에 come to, 하게 되면 짜잔! 뭐뭐에 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me to, 자,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는 거야. I work in. 자, 그 다음에 cook. Guest. Tasty. Come to. 잘했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 잘 기억해서 선생님이랑 리딩 한번 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우리 제목이 나왔어요. I'm a chef. chef가 무슨 뜻이었지? 요리사입니다. 이거 chef라고 안 읽어요. ch 원래 ch 소리 나서 이거를 chef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두통 와요. 자, chef. 자, 해볼게요. I'm a chef. 좋아요. 나는 요리사입니다. 라는 거를 시작했는데요. 제목이 이건데. 그래서 오늘 요리사의 삶에 대해서, 요리사에 대한 리딩이 펼쳐지죠. 짜잔! 자, 요리사의 이름은 Alex예요. Hello, I'm Alex. 안녕하세요. 저는 Alex입니다. 라고 하죠. Hello, I'm Alex. 자, 항상 내 이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I work in a kitchen. I work in a kitchen. 자, I work in. 무슨 뜻이었지? 쌤이랑 방금 했잖아. I work in 한 다음에 짜잔! 저는 뭐뭐해서 일해요 라는 뜻이죠. 자, 근데 라 셰프니까, 요리사니까 어디에서 일하겠어요? 그렇죠. Kitchen, 주방에서 일을 하겠죠? Kitchen, kitchen, 주방이야, okay? 자, I work in a kitchen. 자, 저는 주방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짜잔! 자, 그리고 I cook food every day. I cook food every day. 자, cook가 무슨 뜻이지? Cook, cook, cook. 요리하다 라는 거죠. 자, food는 발음 선생님 한번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푸드라고 많이 하죠. 푸드 아니죠. 푸드 아니고 food, food. 우 소리를 길게 food, okay? 자, 저는 매일매일 every day 음식을, food를 요리해요. cook해요. 자, 저는 매일매일 음식을 요리합니다. I cook food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음식을 요리합니다. I cook food every day. 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는 저점 Guest, come to eat my food. One more time. Guest, come to eat my food. Guest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짜잔, 손님이란 뜻이죠. Guest. Guest. 근데 손님들이죠, 그쵸? 왜냐면은 레스토랑에 많은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So, guest come to. Come to 하면 무슨 뜻이지? 그렇죠. 뭐뭐에 오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합쳐보면은 손님들은 나의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Guest come to eat my food. 손님들은 제 음식을 드시러 오세요. 그쵸? 얼마나 맛있으면 많은 손님들이 오겠어요. 그쵸? 자,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Guest come to eat my food. Alright. 자, 그리고 my food is tasty 나왔어요. Tasty, tasty, delicious랑 같은 표현 뭐죠? Delicious는 맛있는이자 tasty도 맛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my food is tasty 하면은 내 음식은 맛있어요. 저의 음식은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 자신이 있네. 그쵸? 오, 진짜 맛있나 봐. 우리 쌤 진짜 가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무슨 뜻이었죠? Come to? 맞습니다. 뭐뭐에 오다란 뜻이었죠. 그리고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무슨 뜻이죠? 음식점입니다. 레스토랑. 그래서 제 음식점에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my restaurant. 자, restaurant 발음 한번 해볼까요? Restaurant 아닙니다. Restaurant 아니고요. Restaurant, restaurant. 끝에 랑 소리가 아니라 언 소리를 내주세요. Restaurant.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더 시험 본 살펴보자. I'm a chef. 나는 요리사예요. I'm a chef. 셰프 아니야? Chef. Alright. 자, hello. I'm Alex.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Hello. I'm Alex. I work in a kitchen. Work in. I work in.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나는 어디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었죠. 근데 요리사니까 kitchen, kitchen. 주방에서 일하겠죠. 저는 주방에서 일해요. I work in a kitchen. I work in a kitchen. 그 다음에 I cook food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요리를 해요. I cook food every day. Guests come to eat my food. 자, guest는 손님들이었지. 그래서 손님들은 제 음식을 먹으러 오십니다. Guests come to eat my food. 그 다음에 my food is tasty. 제 음식은 맛있어요. My food is tasty. Come to my restaurant. 자, 제 음식점으로 오세요. 제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Come to my restaurant. 좋아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랑 먼저 학습한 후에 리딩하니까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아까 우리 셰프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그 대화 속으로 슝 빠져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Like I said, a boy is interviewing a chef. 남자아이가 지금 셰프, 요리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보러 갑시다. 짜잔! 남자아이가 시작하네요, 대화를. 오우, 알렉스 셰프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합니다. Your food is really tasty, Chef Alex. 진짜 맛있나 봐. 자, 다시 one more time. Your food is really tasty, Chef Alex. 자, tasty 무슨 뜻? 맞아. 맛있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셰프 알렉스님, 당신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죠. 진짜 맛있나 봐. 자, 그랬더니 알렉스 셰프께서, I'm glad you came to our restaurant. 라고 하네요. 자, come to 쌤이랑 배웠잖아. come to는 뭐뭐의 오다인데, 여기선 came to라고 왔어요. 자, came to. came은 come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왔다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레스토랑에 오셔서 기뻐요 란 뜻이 되겠죠. I'm glad you came to our restaurant. 우리 음식점에 오셔서 기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주방에서 무슨 요리 하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cook in the kitchen? What do you cook in the kitchen? Cook. 요리하다자? 자, 그랬더니 알렉스 셰프가 저는 제 손님들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하고 있어요. I cook pasta for my guest. 자, cook는 요리하다, guest는 손님. 자, 그래서 알렉스 셰프가 저는 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요. I love working in my kitchen 이라고 합니다. 자, I work in 뭐뭐에서 일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kitchen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까요? I can say what a chef does. 나는 셰프가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셰프가 무엇을 하시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내일은 더 즐겁게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필요했던 적 있나요? 우산이 없으면 머리도 옷도 가방도 다 흠뻑 젖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쓸 수 있는 표현들 같이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Tuesday. Can I borrow an umbrella? I can talk about rainy weather.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What do we see here? Oh, we see a ladybug and a snail, right? 일단 무당벌레랑 달팽이가 있는데 근데 무당벌레가 흠뻑 젖었어요. 비가 오는 날씨예요. 우리 젖은 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젖은은 wet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wet wet wet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무당벌레가 물웅덩이를 밟고 있죠? 이렇게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물웅덩이는 영어로 pudd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puddle, puddle, puddle.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천둥 번개가 보여요. 먼저 천둥은 영어로 thunder입니다. th 발음 유념해서 잘 따라해 주세요. thunder, thunder, thunder. 잘했어요. 그리고 번개는 lightning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lightning. Lightning, lightning. 네, 잘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단어들도 보니까 비가 오는 날씨에 더 할 수 있는 표현 빨리 배우고 싶죠? 그쵸?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2: Knock, knock.
1: Who is it?
2: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1: Oh dear, how can I help you?
2: Can I borrow an umbrella?

0: Ella.
1: Sure, here you are.
2: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보죠. 차다! It's 땡땡. 우리 it's 땡땡으로 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비가 와요를 한번 해볼 거예요. It's 땡땡. 이 빈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바로 rain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비가 와요. It's raining 이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It's raining. It's raining. It's raining. 잘했어요. rain 하면 비고 raining 이렇게 ing를 붙여주면 비가 오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it's rain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슬비가 와요는 어떻게 할까요? 보슬비. 그러니까 비가 쭈루루룩 내리는 게 아니라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보슬비는 영어로 sprinkling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sprinkling. It's sprinkling. It's sprinkling. 잘했어요. 원래 sprinkle 이라는 단어는 뿌리다. 이렇게 흩어지게 뿌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it's sprinkling 하면은 물이 이렇게 안개처럼 샷 이렇게 퍼지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슬비가 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It's sprinkling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비가 쏟아져요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것처럼 내리는 상태는 pouring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pouring. It's pouring. It's pouring. 잘했어요. 여기서 pour는 뭔가 이렇게 컵에서 물을 쏟다, 뭐 붓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바가지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많이 비가 내릴 때 it's pour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Next expression. I'm 땡땡 wet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I'm 땡땡 wet. 나는 젖었다, 젖은 상태이다 라는 뜻일 텐데 이 빈칸 안에 어느 정도 젖었는지 다양한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 흠뻑 젖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빈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흠뻑,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어. 흠뻑은 영어로 soaking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m soaking wet. I'm soaking wet. I'm soaking wet. 잘했어요. 여기서 soak는 담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에 담궈진 것처럼 흠뻑 젖었다 해서 soaking we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soaking도 있지만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전부라는 의미는 또 어떻게 쓸까요? 그냥 all를 쓰면 되겠죠? 전부 all이죠. 따라해보세요. I'm all wet. I'm all wet. I'm all wet. Very good. 반대로 조금만 젖은 거는 그러면 여기에 조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 little wet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a little wet. I'm a little wet. I'm a little wet. Very good.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Can I borrow 땡땡? 이에요. 여기에서 borrow는 뭐죠? 빌리다예요. 빌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Can I borrow? 하니까 저 빌려도 돼요? 나 빌려도 되겠니? 라는 뜻이죠. 그죠? 이 빈칸 안에 그러면 무엇을 빌릴 수 있는지 한번 넣어서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비가 오니까 우산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산을 빌릴 수 있을까요? 우산을 넣어서 an umbrella. 그래서 Can I borrow an umbrella?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잘했어요. 여기서 umbrella가 U 이렇게 모음이니까 A 그냥 어가 아니라 an, A-N으로 된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자, 우비를 빌릴 수 있을까요? 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비, 우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비, rain, 비가 오니까 rain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약간 코트 같다 해서 raincoat라고 합니다. 자, can I borrow a raincoat? 따라해보세요.

Can I borrow a raincoat? Can I borrow a raincoat? Very good. 이번에는 수건을 빌려볼까요? 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all wet, soaking wet여서 수건이 필요해요. 그럼 이 빈칸에 수건을 넣어서, 네, 수건은 영어로 towel이죠? 그래서 Can I borrow a towel?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Boom boom chant music cue. It's raining. It's raining. It's pouring. It's pouring. I'm soaking wet. I'm soaking wet.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Good job! 우리 복습도 하고 스피킹 연습도 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입니다. 차라!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무당벌레랑 달팽이가 있죠.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흠뻑 젖은 상태예요. 이제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무당벌레가 말합니다. Knock knock. Knock knock는 똑똑이죠. 그래서 knock knock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네, 이렇게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면 이제 문을 열면서 뭐라고 하죠? 누구세요? 라고 하잖아요. 누구세요는 영어로 Who is it? 그쵸? 따라해보세요. Who is it? Who is it? Who is it? 그래서 무당벌레가 이렇게 답해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저 흠뻑 젖었어요. 이 흠뻑 젖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비가 오고 있어요는 it's raining 이겠죠. 그리고 저 흠뻑 젖었어요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I'm 땡땡 wet.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That's right. Soaking입니다. 여기서 soak는 담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I'm soaking wet라고 하면 돼요. Repeat after me.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네, 흠뻑 젖었대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어요를 비가 엄청 많이 억수로 오고 있어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It's raining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쏟아붓다,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3, 2, 1, That's right, pouring이었죠? It's pouring이라고 하면 되는 거 잊지 마세요. Let's move on to our next line. Right. Oh dear, how can I help you? 라고 달팽이가 얘기했어요. 저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Oh dear, how can I help you? Oh dear, how can I help you? Oh dear, how can I help you? That's right. And 이제 무당벌레가 우산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Can I 땡땡 an umbrella? 빌리다 라는 단어 기억해 보세요. 3, 2, 1. That's right. Can I borrow an umbrella? 맞죠? 네, 따라해 보세요.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Right. 그래서 이제 달팽이가 물론이죠. 여기 있어요. 라고 답합니다. Sure. Here you are. Repeat after m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That's right. 여러분 모두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비가 올 때 우산이 없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Can I borrow an umbrella?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수업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 thank you. Don'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기억하나요?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맞아요. 바로 introducing my friend, 내 친구 소개하기였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죠? That's right. Appearance, 외모에 대해서 배웠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Tuesday. Personality. I can say about my friend's personality.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단어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친구들인데요.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they're still talking on the phone. 지금 열심히 또 통화 중인데요. 옆에는 또 리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중인 것 같은데 Let's take a look at 리오. 리오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가요? 아, 지금 굉장히 수줍고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란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Shy, shy. Good.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두려운, 무서운 이란 단어는 afraid입니다. 읽어볼까요? Afraid. Afraid. 자, 보니까 우리 리오라는 친구가 외모하고 지금 성격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이라는 단어는 different. Different입니다. Great work, everyone. 그렇다면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What is Leo like?
1: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2: Really?
1: Yes.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2: That's so different from his looks.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오늘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오늘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 What is Leo? 입니다. 자,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었어요. Can anybody remember? 기억하나요?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like였어요.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What is Leo like? 자, 그런데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Very good.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씁니다. 즉, 여기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like 뒤에 단어를 보면 is가 있죠.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like를 사용하게 되면 좋아하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사람이야?

0: 이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보통 씁니다. 이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What is Leo like? What is Leo like? 자, 이번에도 똑같이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인데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What kind of person is Leo? What kind of person is Leo? 자, 여기서 person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kind of는 어떤 종류를 뜻하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뜻을 또 갖게 됩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person is Leo? What kind of person is Leo?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He is actually very, even though he, 자, 이번에는 문장이 조금 길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even though입니다. 우리 even though라는 단어는 비록 뭐뭐 하지만 혹은 뭐뭐이지만 보통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 even though라는 단어 앞부분의 부분이랑 even though가 있는 뒷부분이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힌트 볼까요? 그는 강해 보이지만 그는 사실 매우 수줍음이 많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빈칸은 한국어 뜻에서 뒷부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줍음이 많은이란 뜻이었죠. 바로 shy가 들어가고요. 우리 한국어 뜻에서 앞부분 내용이 영어 문장에서는 even though 뒤에 들어갑니다. Even though he 강해 보이지만은 looks strong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한번 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Good. 자, 문장을 한번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는 진지해 보이지만, 그는 사실 매우 웃겨. 상반되는 내용이죠. 자, 진지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even though 뒤에 들어가고, 사실 매우 웃겨라는 표현이 앞부분에 들어가겠죠? 자, 문장 채워볼 거예요. He is actually very funny, even though he looks serious. 한번 더. He is actually very funny, even though he looks serious. Great work. 자, 다음 표현은요. He is afraid of, to new people입니다. 자, 우리 리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림 기억하죠?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표현을 보도록 할 거예요. is afraid of 뒤에 동사 ing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행동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 여기서 어떤 행동이 두렵다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 중에 말하다라는 단어는 맞아요. talk이고요. 우리 afraid of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alking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는 반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 말하는 거 똑같은데? talk 말고 다른 단어가 있죠. S로 시작하는 단어. 맞아요. 우리 speak를 넣어서 얘기해 볼 건데요. speaking으로 고쳐야겠죠? 읽어볼게요. He is afraid of speaking in front of class. One more time. 한번더 갈게요. He is afraid of speaking in front of class. Great job, everyone!
1: What does she look like?
2: What?
3: What?
1: What does she look like?
2: What?
3: What?
1: What does he look like? Look like.
2: What does he look like?
1: Look like.
2: He has big brown eyes.
1: Big brown eyes.
2: He has big brown eyes.
1: Big brown eyes.
2: She has short, straight hair.
1: Short, straight hair.
2: She has short, straight hair.
1: Short, straight hair.
2: He has long, curly hair.
1: Long, curly hair.
2: He has long, curly hair.
1: Long, curly hair.
2: He's wearing a green t-shirt.
1: Wearing.
2: He's wearing a green t-shirt.
1: Wearing.
2: She's wearing glasses.
1: Wearing glasses.
2: She's wearing glasses.
1: Wearing glasse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 오늘의 대화문을 함께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review.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 대화문 속의 첫 번째 문장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맞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is Leo? 하고 빈칸인데요. What goes in the blank? 맞습니다. 바로 like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is Leo like? 자, 여러분 여기서 like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우리 is, 비동사와 같이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at is Leo like? What is Leo like?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Kind of person을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What kind of person is Leo? What kind of person is Leo? Good. 자, 대답을 해줍니다. He is actually very, even though he, 아,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는 매우 shy, 수줍음이 많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강해 보인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바로 look strong이 들어가겠죠. 읽어볼까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매우 수줍음이 많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Good.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really? 정말? 이라고 질문합니다. 자, 또 어떻게 대답하죠? Yes, he is afraid of two new people. 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 Talking이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Yes,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이번에는 보다, watch를 넣어볼 거예요. Yes,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오, 그녀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을 두려워해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es,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at's so different from his looks. 한 번 더. That's so different from his looks. 외모하고 매우 다르구나 라는 문장이었어요.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내용 항상 practice again. 연습을 열심히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해보도록 해요. See you next tim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All in One 최진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아, 그랬어요? 자, 쌤이랑 오늘도 행복하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일까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That's right! Today is Tuesday!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얘들아, 이제 일주일이 가고 있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가고 있어. 우리 힘내자. 자, Tuesday 뭐하는 날일까요? 바로 읽기하는 날이죠? 읽기는 영어로 reading 되겠습니다. Tuesday is for reading. 오늘 또 재밌는 영어 지문이 나올 것 같은데 기대되지 않나요? 그쵸?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을까요? 짜잔! Week 19. Look around the living 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living room. Look around 하면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그렇죠. 주위를 둘러봐. Look around이었죠? 근데 어디를 둘러보래요? Living room. Living room. 거실이었죠. 그래서 거실을 둘러봐 라는 게 바로 이번 주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거실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했죠. 오케이. 자, 그럼 어제 우리 단어들 배웠는데 한번 리뷰해볼게요. 자, let's review. 소파가 영어로 뭐였을까요? 선생님, 소파는 영어로 소파예요. 비슷하지만 얘들아, 어떻게 읽는 거였지? sofa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One more time. sofa. Alright. 커피 테이블은 뭐였어요? 커피 테이블은 바로, 맞아요. coffee table. coffee table. 텔레비전은 얘들아? 텔레비전. television. 됐었죠? television. 그 다음에 리모컨은요? 조금 길었어.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그 다음에 책꽂이는 책은 영어로 book. 그 다음에 선반은 shelf였죠? 그래서 bookshelf. bookshelf.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우리 친구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선생님이랑 오늘 복습 계속 할 거야. 자, before you read. 우리 한번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Before you read. 자, 우리 일단은 거실이 보이죠? I see a living room. 자, living room 안에 뭐가 있나 보자. 짜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I see a television.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짝꿍은 리모컨이죠? I see a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mote control? 바로 커피 테이블 위에 있네요. 이거는 뭐지? 커피 테이블은? I see a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은 coffee table이에요. 그 다음에 소파는 sofa. I see a sofa. 그 다음에 책꽂이는 영어로?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bookshelf였죠? 그래서 I see a bookshelf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고요. 우리 한번 오늘의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볼까요?
1: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Where is it? Oh, it's on the coffee table. Now I need some snacks.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0: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어우, 너무 신나는 문장이다. 자,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I finished my homework. Homework는 숙제죠. 그래서 finish 하면 끝내다는 뜻이야. 나는 내 숙제를 끝냈어요. So I can watch TV. 그래서 나는 TV를 볼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너무 신나지, 그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이건 말할 때 감정을 담아야 돼.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신나게. 나 숙제 진짜 끝났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아, 잘했어요. TV도 그냥 TV가 아니라 TV. TV. 이렇게 올려서 멋있게.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이건 무슨 뜻일까? I don't see 하면은 나는 뭐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But 하지만 저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안 보여요? Remote control. 리모컨이 또 사라졌대요.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하지만 저는 리모컨이 보이지가 않아요. 해볼게요. 시작.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리모컨 찾아야 될 텐데, 그쵸? 자, 그 다음은요. Where is it? One more time. Where is it? 이거는, 그거 어딨지? 라는 뜻입니다. 많이 쓰겠죠? 한번 다시. Where is it? Where is it? 잘했습니다. 자, it's on the coffee table. 찾았어. 어디에 있냐면, 커피 테이블에 있대요. It's on the coffee table. 그것은 커피 테이블 위에 있어라 그러죠. Oh, it's on the coffee table.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Oh, it's on the coffee table. 이것도 it's on the coffee table가 아니라 진짜 리모컨을 찾아서 너무 기쁘다는 투로 말해줘야 돼요. It's on the coffee table. Okay? 자, 그 다음은요. Now I need some snacks. TV 볼때 간식은 필수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Now I need some snacks. 이제 나는 need, 필요하대요. 뭐가? Some snacks. 간식이 좀 필요하대요. 필수잖아, 그쵸? 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Now I need some snacks. 우리 친구들 차례. Now I need some snack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TV 볼때 무슨 간식 먹어요? 자, 그 다음은요.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한번 다시 읽어줄게.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간식으로 팝콘을 먹는답니다. 맛있겠다, 그쵸? The popcorn, 팝콘은 is over there. 저기 있대. 어디? On the shelf. 선반 위에 저기에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팝콘은 저기 선반 위에 있어. 우리 친구들 차례.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Number one. What did I finish to do? 내가 무엇을 끝냈지, 얘들아? Watching TV? TV 보는 것을 끝냈나요? 벌써 보지도 않았는데? Homework, 숙제, eating snacks, 간식 먹는 거. 3초 줄게요. 3, 2, 1. 우리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 빠밤.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무엇을 끝냈다 그랬지? 짜자잔, 홈워크를 끝냈다 그랬죠. 숙제 끝나고 TV를 본대, 얘들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상상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이제 2번 가볼게요. Where is the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무슨 뜻이었지? 맞습니다. 리모컨이었죠? Where is the remote control? 하면, 리모컨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문제네요. 어디에 있었더라, 얘들아. 기억나요? 선생님, 날랑말랑 하는데. 자, on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위에? On the shelf? Shelf가 무슨 뜻이었더라? Shelf는 선반이란 뜻이었죠? On the shelf. 그리고 C는 in the microwave. Microwave. 선생님이랑 저번 주에 배운 단어 나왔어. Microwave가 뭐였어? 기억나는 친구 선생님이 진짜 완전 사랑을 마구마구 보냅니다. Microwave는 바로바로 전자레인지였죠. 기억난 친구 있었어? 아, 최고예요. 자, 근데 리모컨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안에 있대요. 그거면 좀 위험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큰일 나요. 우리 친구들 리모컨 전자레인지 안에 넣으면. 자, 뭐였는지 기억날까요? 한번 지문에서 확인해 볼 텐데. 봐봐. 자, Where is the remote control? 자, 해볼게요.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Where is it? Oh, it's on the 뭐래요? Coffee table. 바로 coffee table 위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 2, 1 on the coffee table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자, number 3. Where is the popcorn? 팝콘은 어디인데요? 기억나요? On the shelf? On the shelf? 선반 위에? On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위에? In the TV? TV 안에? 텔레비전 안에? 뭘까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바라바라밤.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Shelf라고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on the shelf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Where is it? Oh, it's on the coffee table. Now I need some snacks.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0: 잘 듣고 따라해 봤나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고 따라해 볼게요. 오케이?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나는 TV를 보려고 숙제를 끝냈어요. 우리 친구들 차례. I finished my homework so I can watch TV. Great job.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하지만 저는 리모컨이 보이지가 않아요. But I don't see the remote control. Very nice. Where is it? 어디 있지요? Where is it? Oh, it's on the coffee table. 아, 그거 커피 테이블에 있네요. Oh, it's on the coffee table. Now I need some snacks. 이제 나 간식이 필요해요. Now I need some snacks.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팝콘은 저기 선반 위에 있어요. 시작. The popcorn is over there on the shelf. Great job, everyone!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한 거 맞지? 아, 선생님 혼자 읽은 거 아니지? 얘들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알겠죠? 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 선생님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바이바이, butterfly.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내가 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말이야. 친구 집이 마치 우주선 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영어 일기 쓰려고 하는데 there의 스펠링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there? 어떤 게 맞을까? Their house looks like a spaceship 이라는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데 말이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격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 건데요. 소유격 인칭 대명사, 나의, 너의, 그녀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1, 2, 3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에 따라서 영어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의, 영어로 뭐였죠? 그쵸, my. 나의 책, my book. 나의 강아지, my dog 이런 식으로 m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포함된 우리의라는 소유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였죠? 우리의. 그렇죠. our. our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음도 같이 따라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해요. our. 자, 그럼 너의. 너의. 뭐였죠? your. Your house. 자, 너희들에는 어떤 단어였나요? 그렇죠. 똑같이 your였습니다. 너의 그리고 너희들의 모두 your이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3인칭 단수로 넘어가 볼게요. 그의.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His. 그녀의. her, 맞습니다. 그것의 뭐였죠? 그렇죠. its였습니다. 그것들의 또는 그들의, 그렇죠. their. 그래서 우리가 소유격 인칭 대명사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사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또 다른 소유 표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명사에 apostrophe 그리고 s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사용하여 설명했을 때 a's b라고 표현하면 A의 B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예문을 통해서 다시 볼게요. John's book is under the chair. John's book. 여기 John 그리고 apostrophe S가 붙었죠. 그러면 A가 John이 되고요. apostrophe S 뒤에 있는 book이 B가 된다면 A의 B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John의 책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원의 책은 그 의자 아래에 있다 라는 소유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전치사 of를 이용한 소유 표현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a of b 라고 쓰고 뜻은 b의 a 였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a of b 해석할 때는 B의 A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title of the movie is Inside Out. 자, 위에서 우리가 봤던 A of B,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전치사 of가 있으니까 The title이 A가 되겠고 뒤에 있는 The movie, 비동사 앞에 The movie까지가 B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넣어서 해석해 보면 A of B, B의 A였으니까 그 영화의 제목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영화의 제목은 Inside Out
이다. 비동사 is 뭐뭐이다까지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 지문을 봐야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지문 3개를 독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텝 업 1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지 같이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Your brain is like a huge hard drive. Your brain 어떤 단어죠? 두뇌. 두뇌, brain입니다. Your brain이니까 당신의 뇌는 자, is 비동사 나왔죠? is like 하면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뭐뭐와 같은, 뭐와 같다고요? A huge hard drive. huge. 막대한, 거대한 하드 드라이브와 같다. It can hold a lot of information. 자, 여기서 it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it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도 배웠었죠?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brain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brain을 it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It can hold a lot of information. hold는요, 잡다 또는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rain, 두뇌는요, 담고 있어요. a lot of 하면은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a lot of,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많은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많은 information, 정보. 두뇌는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Scientists say it can store more than 2.5 million gigabytes. 오늘도 scientist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여러분들, 빈칸에 scientist 이렇게 딱 손으로 가리고 철자가 뭐였는지 쓰면 이제 여러분 쉽게 쓸수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 scientist라는 단어가 벌써 여러 번 나왔죠? 오늘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cientists, s부터 쓰니까 say라는 동사에도 s 없이 동사 원형을 적어주었죠? It can store more than 2.5 million gigabytes. It은 앞서 똑같이 brain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은 뭐뭐 할수 있다. 뭘할수 있나요? store. 저장합니다. more than 뭐뭐보다 더 많이. 뭐보다 더 많이일까요? 2.5 million. million이라는 것은 100만이라는 단위인데요. 2.5 million은 250만이라는 뜻입니다. 250만 gigabytes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 용량의 단위를 우리가 기가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두뇌가 2.5 million 뭐라고요? 250만 기가바이트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대요. 와, 정말 엄청난 용량이죠. 뒤에 더 봅시다. That's enough for 4,000 movies. That's enough은요, 충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2.5 million gigabytes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까 봐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단위는 충분합니다. 4,000. 4,000 숫자로 보죠? 4,000. 4,000편의 영화들을 담기에 충분한 그런 큰 용량이라는 거예요. 기가바이트라는 용량은 잘 몰랐는데, 아, 영화, 4,000편의 영화의 용량 정도구나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와, 굉장한 용량인데요. Isn't your brain's memory amazing? 우리가 배웠던 Isn't your brain's memory amazing? 자, 선생님. 세 덩이로 나누었죠. 우리가 의문문. 근데 그냥 의문문이 아니라 isn't니까 우리가 배웠던 부정 의문문이야. Isn't your brain's memory 주어 나왔고요. Amazing 어떠하대요? 자, memory 우선 뜻을 볼게요. 기억 또는 기억력이라는 뜻입니다. Amazing은요, 놀라운 이란 뜻이네요. 아, 그럼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두뇌의 기억력이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게 부정 의문문이었죠. 뭐뭐 하지 않나요? 이렇게. 좋습니다. Keep reading and learning. 자, learn. 배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learning English 하고 있죠? 자, keep. 계속해서 읽고 배우세요. Your brain will always have space. 자, space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빈칸은 우리가 모르죠. 아직은 문제에서 다뤄볼 건데, 어떠어떠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두뇌의 용량, 어느 정도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 내용이었는데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컴퓨터의 저장 용량. 지문에서 컴퓨터라는 단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뇌의 기억 용량. 맞나요? 그렇죠. 우리 뇌, brain의 기억 용량이 2.5 million gigabytes라고 나와 있으니까 2번이 맞겠네요. 3번도 혹시 모르니까 볼게요. 뇌와 컴퓨터의 차이점. 컴퓨터 아까 말했듯이 나온 적 없었고요. 차이점은 더더욱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첫 번째, easy. 무슨 뜻인가요? 쉬운이라는 뜻인데요. 뜻을 한번 적어 볼게요. 쉬운. 두 번째는요, quiet. 여러분, 발음 내서 따라해 보세요. 소리 내서. quiet. 조용한이라는 뜻이죠. 조용한. 자, 세 번째는요, enough. enough.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한.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게 어울릴지 봅시다. 당신의 두뇌는 항상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문장에서 계속 읽고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떤 게 어울릴까요? 그렇죠. 충분한 공간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답은 3번 enough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Step up. 2. 첫 번째 문장 출발합니다. We all have a heart. 우리 heart라는 단어 배운 적 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뭐죠? 그렇죠. 심장입니다. We all have. 자, 주어. We가 주어죠. 그래서 has가 아니라 have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We all have a heart. 우리는 모두 심장을 갖고 있다. It pumps blood to bodies. Our 또는 ours 중에서 우리가 고르게 되겠군요. 여기서 나오는 it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앞에 문장에서 heart를 나타내고 있겠네요. heart. 그래서 heart가 it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은 즉 심장은

pumps blood. pump는요, 퍼내다, 퍼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blood, 피, 혈액. 자, to 하면 어디로라는 뜻인데, our 또는 ours. 자, body는 뭐죠? 몸. 몸인데, 우리의라는 말이 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냥 body 아니고, 복수 bodies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개 중에 어떤 게 와야 할까요? 우리의 몸으로 심장이 혈액을 내보낸다. 우리의라는 의미. 그쵸. Our이 와야 맞겠죠. Our bodies. 그리고 bodies의 원래 형태는 body인데요. 우리 이것도 배웠죠. 그쵸? 자, 자음. 영어 자음 플러스 y는 es가 붙는데 그때 y가 I로 바뀌고,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it pumps blood to our bodies. 이렇게 알맞은 단어까지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his one heart works non-stop to keep us alive. 자, this one heart. 이 하나의 심장은요, works. 자, S 붙었죠. 왜? This one heart. 심장 하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로 여겨져서 동사에 s가 붙었습니다. non-stop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지 않고, 하나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아까 방금 얘기했었죠. 뭐뭐 하려고. keep us. 자, us. 목적격 인칭 대명사였죠. 뜻은 우리를. 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alive,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심장이 쉬지 않고 일을 해준대요. 아, 너무 고마운데요. But, did you know octopus's hearts are different from, 하면서 이제 의문문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Did you know?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do, does라는 조동사를 배웠는데요. 그것이 과거 시제로 바뀌면 did라는 단어를 써주거든요. Did you know? 자, 조동사의 과거형,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었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하지만, Did you know?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Octopus's hearts. Octopus 뭐예요? 문어. 근데, ES가 붙었으니까, 문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인데, 자, apostrophe를 뒤에다가 붙여줬죠. Octopus's apostrophe하고 s를 또 붙이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복수 주어에는 그냥 es 붙이고 끝에만 apostrophe를 붙여준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문어들의 심장, 그쵸? 명사 apostrophe s 하면 소유 표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문어들의 심장 are 비동사 복수니까요. different 다른 from our 또는 ours. 자, 어떤 게 와야 자연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문어들의 심장이 우리의과 다른 또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말로 바꿨을 때 어떤 게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우리의 것. 그러면 our. 우리의가 아니라 ours가 와야 자연스럽겠네요. They have three hearts. 와. They, 일단 they라는 주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그쵸. 앞에 문장에서 봤을 때 octopuses를 they로 바꾸어 주었네요. 주격 인칭 대명사. They have three hearts. 몇개 가지고 있대요? 세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대요. 와우. Two hearts pump blood to their gills. Two hearts, 두 개의 심장은요. pump, 아까 퍼내다, 퍼올리다. Blood to their gills. Their은 뭐였죠? 그들의라는 소유격 우리 앞서서 정리했는데, gill. 여러분, 왼쪽 말고 본문 바로 아래에 gill 나와 있죠? 아가미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한번더 적을게요. 그래서 문어들은 세 개의 심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는요, 그들의 아가미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Octopuses get oxygen from their gills. 문어들은요,

get oxygen, 산소를 얻습니다. From their gills, their 뭐예요? 그들의 아가미들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The third heart pumps blood to the rest of their bodies. 자, third는요, 아까는 three는 세 개를 말하고요. third는 세 번째를 얘기해요. 순서를 얘기합니다. third heart pumps. 자, third heart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S 붙었죠? pumps blood to the rest of their bodies. 어디로? rest, 나머지. 어, of.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우리 소유 표현 배웠습니다. The rest of their bodies. 그러면 여기를 A, their bodies를 B로 두면 A of B 어떻게 해석했어요? B의 A라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몸, 몸들이죠. 복수. 그들의 몸들의 나머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P를. 어떤 것이요? Third heart가요. 됐죠? This helps them move around quickly. 이것은 돕습니다. them, 그들을 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고요. move around quickly. 빠르게, 그들이 빠르게 돌아다니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고 이제 지문이 끝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글의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 본문 해석하면서 선택하고 넘어갔었죠. 첫 번째는 our bodies, 우리의 몸들이라고 했었고 B는 문어들의 심장이 우리의 겉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ours를 선택했었죠. 그래서 our가 ours가 묶인 our과 ours가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자, a human's heart, 인간의 심장과 문어의 심장들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인간은 하나의 심장을 갖고 있죠. A human has one heart. It pumps to our bodies.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심장은 그쵸? It pumps blood, 피를 우리의 몸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An octopus's heart. An octopus has hearts. 몇 개의 심장이었죠? Three hearts. 세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of them pumps blood to its body and of them pump blood to its gills. 자, 역할을 잘 봐야겠네요. 여기서 끊을게요. 자, of them, 그들 중에 몇 개는 pumps blood to its body, 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개수가 올 것 같은데 of them pump blood to its gills, 아가미로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펌프에는 S가 붙고 뒤에 있는 펌프는 S가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주어의 개수를 추측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도 있겠죠. 자, 몸으로 내보내는 건 몇 개였어요? 그쵸, 하나였죠. One of them pumps blood to its body and two of them pump blood to its gills 라고 해야 내용에 맞겠네요. 그래서 one은 문장의 첫 번째니까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파스타. 여러분 파스타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이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요. 파스타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Pasta is Italian noodles. 자, 파스타는요, is라는 비동사 뭐뭐이다로 해석하죠. Italian, 이탈리아의 noodles, 국수이다. There are over 600 shapes of pasta. There are. 자, 오랜만에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There are. 그렇죠. 무엇무엇이 있다인데 are이 사용된 것을 보니까 뒤에 복수주어가 오겠네요. 무엇이 있을까요?
over 600 shapes of

파스타. 자, 600 가지가 넘는, 그런데 shape의 뜻은요, 모양이거든요. 600 가지 모양이 넘는 파스타가 있다. 그러니까 파스타 종류가 600 가지가 넘는 거예요, 모양이.

종류, 유형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each shape 각각의 모양은 good with 잘 어울립니다. of가 나왔네요. 전치사 of 있으니까 a of b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good with 어디부터 묶으면 될까요? different types 여기가 a sauce b a of b 어떻게 해석해요? b의 a니까 각각의 모양들은 good with는 잘 어울리다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잘 어울립니다. 소스의 다양한 종류들과 각각의 모양은 소스의 다양한 종류들과 어울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Penne is short to tube pasta. 자, 펜네라는 이름입니다. 파스타 종류의 이름이요. Penne is short. 짧은. 자, 소스 선생님이 잊었네요. Sorry. Tube. 관. 또는 튜브라는 뜻입니다. 펜네는요, 짧은 튜브 모양의 파스타입니다. It is good for chunky sauces. 그것은요, 잘 어울립니다. For chunky. chunky는요, 덩어리가 씹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발음 귀엽죠? chunky. chunky한 덩어리가 씹히는 소스들과 잘 어울립니다. Spaghetti is long, thin pasta. 스파게티는 펜네보다는 조금 익숙하죠? 스파게티도 이 면의 종류인데요. is 어떤지 볼까요? long, 길고, thin, 가는 파스타입니다. It works well with smooth sauces. 자, it, 여기서 it은 뭐예요? 스파게티를 나타내죠. It works. 주어가 이시니까 동사에 s 붙고요. works well도요, 아까 good with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잘 어울린다. 무엇과요? 이번에는 smooth. 부드러운 소스들과 잘 어울린대요. 그 차이점 아시겠죠? 펜네는 짧고 튜브 모양의 파스타고 씹히는 소스들과 잘 어울렸다면, 스파게티라는 면의 종류는 길고, 그다음에 thin, 가늘고, 아까 smooth sauces라고 했죠. 부드러운 소스들과 잘 어울린대요. Try different shapes. It's fun to choose. 자, try는요,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Different, 다양한 모양들을 시도해 보세요. 선생님, 이 표시는 뭐예요? 자, 이 표시는요, 세미콜론이라고 해서요, 잠깐 끊고 앞에 나왔던 말을 더 보충해 줄때 쓰는 부호입니다. 자, 어떻게 보충할까요? It's fun to choose. 아, 다양하게. 다양한 모양들을 시도해 보세요. It's fun to choose. Fun. 재미있습니다. 무엇이? 선택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겠죠? 지금 펜네와 스파게티 종류가 다른데 소스가 다양하게 다르게 어울리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파스타에 과 어울리는 소스. 그렇죠. 다양한 모양과 어울리는 소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파스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6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모양이 있다. 맞고요. 파스타 모양에 따라 잘 어울리는 소스가 있다고 했었죠. 3번. 펜네 파스타는 부드러운 소스와 잘 어울린다. 펜네에 나오고 It is good for chunky sauces. chunky는 덩어리가 씹히는 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는 Let's Review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Review. 알맞은 뜻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More than 그렇죠. 뭐뭐보다 더 많이. 두 번째, huge. 막대한, 거대한. oxygen. 산소. type. 종류, 유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today's quiz 확인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그들의 집은 우주선 같아 보인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 편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나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1: 어?
0: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뭐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에이,
1: 어,
0: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어.
0: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여기에 일했나 봐요.
1: 예.
0: 네.
1: 뭐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1: 네.
0: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1: 오케이.
2: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2: did you say?
1: 응? umbrella named. My name.
2: Your name?
1: Umbrella. On
2: And the
1: umbrella.
2: color was?
1: Color was hot pink.
2: Hot pink?
1: Yes.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1: 후케?
2: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다닌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2: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2: Okay.
0: 아니, 핫핑크면
1: 예.
0: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이게 특히나 이
0: 그리고,
1: 형광색이
0: 아,
1: 비올 때,
0: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0: 일부러.
1: 예.
0: 오케이.
1: 툭 띠라고.
0: 좋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1: 아, 말
0: 해드리겠습니다.
1: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0: 안
1: 않네요.
0: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0: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왜냐면
1: 오.
0: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쵸?
1: 네, 뭐 찾아줄 기세예요.
0: That's right.
1: 예,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What color
0: Oh,
1: was your
0: okay.
1: umbrella?

0: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이상해요, 그죠?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1: 네.
0: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추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추임새.
1: By the way.
0: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0: 아주 활용하기 좋죠. So,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 강합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0: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0: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딴 얘기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1: 맞아요.
0: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0: 잠깐이라도.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s me.
0: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빡빡빡 줄여가지고.
1: 줄여서요? BTW.
0: 오,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면
1: 아,
0: 돼요.
1: 대문자로.
0: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1: 야,
0: 네.
1: BTS 친구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막
1: 맞아요.
0: 유행어로. 근데
1: 예.
0: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1: 오.
0: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By the
0: 네,
1: way로.
0: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1: Yes.
0: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알라이,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1: 예.
0: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1: 그죠?
0: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1: 뭐, 무슨?
0: 무엇? Right?
1: 네.
0: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1: 예.
0: Color.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1: 네.
0: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네.
0: 완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1: What size?
0: That's it,
1: Yeah.
0: right? 무슨 나라?
1: What nation?
0: What nation? What country?
1: What
0: Right?
1: country?
0: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1: 오.
0: 무슨 도시들?
1: What cities?
0: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what
1: Yeah.
0: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가 was your umbrella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1: 네.
0: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쓰는 분들도
1: I
0: 있더라고요.
1: know, I know.
0: Yes, what is it?
1: So, BU 돼가지고 raincoat더라고요. Oh, yeah.
0: COAT. 여러분, 맞습니다.
1: 어.
0: raincoat.
1: 붙여
0: Right?
1: 써야 되나요?
0: Yes. 원워드로
1: 아.
0: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얼마나
0: 그러니까 더
1: 아쉬움에.
0: 화가 난것 같아요.
1: 예,
0: 아니, 이걸
1: 맞아요.
0: 가져간다고?
1: 이걸
0: 이러면서.
1: 또 잃어버렸네
0: Yeah.
1: 하면서.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0: 풋하는
1: 그쵸?
0: 게 뭐예요?
1: put 넣은 거죠.
0: 놓은
1: 넣었다.
0: 거죠. 예. 오케이,
1: 예.
0: 오케이.
1: I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0: 자,
1: 동사인데.
0: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1: 예.
0: 말 되죠?
1: 예.
0: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1: 그러게요.
0: 힌트 드릴게요.
1: 아, 이름 도운가 보다.

0: 뭐뭐 내가 딴 거 이것도 셋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1: I also put my name on it.
0: 오케이. Okay.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 했어요, 제가.
1: 예. 어, 그래요?
0: 이것도 가능해요. 아. 뭐 더 또한으로 쓴 거죠?
1: 예.
0: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Even
0: 심지어
1: 아.
0: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예.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1: 어.
0: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1: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 데 툭툭 안 나와요.
0: 맞아요. 예. 근데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1: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0: 네. 예. 이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야? 나도
1: 그러니까요.
0: 알아 심지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1: 네.
0: 자, so 심지어 뭐뭐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put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1: 오.
0: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거기다 적어놓어.
1: 예.
0: 오케이?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이니까.
0: Yes. 자, 그러면은 나 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I put my address on my bag.
0: On my bag. On the bag.
1: On the
0: bag. There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1: Mm-hmm.
0: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Yeah.
0: 근데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1: Alright.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Yeah.
0: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1: Yes.
0: 그렇죠?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그 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1: 아,
0: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1: 핫핑크요?
0: 우산인데 핫핑크.
1: 집에 있는데요? 저 있는데요? 예.
0: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1: 핫핑크, 그 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0: 오.
1: 예, 새파란색 있잖아요.
0: 새파란 거요?
1: 예,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0: 오
1: 저는
0: 마이
1: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0: 아, 그러시군요?
1: 예, 예.
0: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거 가끔 쓸 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1: 그게 잘 앞이 잘 보이죠.
0: 아, 잘 보이죠.
1: 네, 맞아요.
0: 네.
1: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0: Right.
1: 오, 가지고 다니다.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0: 자, 이거 다니니.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1: 그렇죠. 가지고 네.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느낌인데.
0: 뭔가 이렇게 섞여야 될 것 같긴 한데.
1: 그렇죠.
0: 네.
1: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0: 네. 생긴 지금 안 나죠.
1: 예. 네. 근데 후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0: 갈게요.
1: 예. 네.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누가 지금... 가지고 다니니?
0: 이미 슬기 씨 얼굴에서도
1: 네.
0: 아, 100% 틀렸다.
1: 수치스러워요.
0: 아, 수치...
1: 예, 많이 수치스럽고
0: It's okay.
1: 쥐구멍을 찾아요.
0: It's okay.
1: 예.
0: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1: 예.
0: 뭔가 rhyme은 많지만
1: 예.
0: 정답은
1: K. carries around.
0: 아. 처음 들어봤나요?
1: 어, 뭔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0: 오케이. 네.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 그렇죠.
0: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1: 주변.
0: 맞아요.
1: 예.
0: 주변을,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1: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0: 맞습니다. carry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네네.
0: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1: 뭐죠?
0: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1: who.
0: who가 있습니다.
1: yes.
0: who.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예.
0: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아니면
1: 예.
0: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1: 누가 가지고 누가 다니는 가죠? 거죠.
0: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 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예.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1: 주로 그렇죠.
0: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엔 누구를 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1: 네, 네.
0: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1: 네.
0: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1: 그냥 아니네.
0: 동사 나옵니다.
1: 어, 그러네요.
0: 이 who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1: 아...
0: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who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1: 예.
0: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질문어 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1: 동사.
0: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1: 아,
0: Alright.
1: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0: 어, 그렇죠.
1: Who
0: 마치 얘가 I인 것처럼.
1: 에이.
0: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Right. 자.
1: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0: 오케이. Who 좋은 질문이에요.
1: 예?
0: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1: 네.
0: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요.
1: 그렇구나.
0: 무조건입니다. 아.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1: 네.
0: 상관 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요.
1: 그렇군요.
0: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1: 정해진 거고.
0: 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1: Microwave.
0: Microwave.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Yeah,
0: 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그랬으면, What? So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1: Yes.
0: So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1: 음?
0: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1: Who?
0: 먹었어.
1: Who ate?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1: 동사
0: 나왔잖아요.
1: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0: 그럼요. Who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1: 네.
0: 동사.
1: 아.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who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1: 익숙하지가 않죠.
0: 질문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돼요. Who
1: did
0: it? 조금만 이상한데? 아, 하면서도 이상해져요.
1: 막 네.
0: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who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1: 네.
0: 제가 한 만 번 연습시켜드릴 거예요.
1: 예,
0: okay?
1: 예,
0: so
1: 예.
0: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1: 네.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Hey,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0: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한번.
1: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0: 어색하지만 돼요.
1: Yeah, who is eating my chocolate?
0: That's right. who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1: Yes.
0: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1: Hot pink 우산을.
0: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아, 그럼요. 네. 개인의 취향인데.
0: 아, 그럼요. 그럼요.
1: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0: 맛.
1: 네.
0: 맛.
1: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0: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 것 같아. 요즘 뭐 해줄래?
1: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

0: 모르겠네요. Would you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Would you
1: Okay.
0: respect my taste?
1: Respect,
0: 이게
1: respect.
0: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1: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맞습니다.
0: 오, 오.
1: 존중하다.
0: 예.
1: Respect. 자, 근데 아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0: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말
1: No.
0: 아닌가요?
1: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0: 예.
1: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0: 아,
1: 느낌.
0: 그래요?
1: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0: 예,
1: admire 해요.
0: admire.
1: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상대,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respect해요.
0: 아,
1: 존중해요. 이런 느낌. 뭐만
0: 예.
1: 잘 알겠나요?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0: 오,
1: 존중에다가 정말 와
0: 존경.
1: 멋져요. 동경, yes.
0: 오,
1: 동경, 뭔가 막
0: 예.
1: 존경, 막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0: 네네네.
1: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0: 응?
1: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그리고
0: Yes.
1: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0: 네.
1: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만약에,
1: 나만의 테이스트예요.
0: 오,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뭐, type, style,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1: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0: 오,
1: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 줄래?
0: Yes.
1: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구저쩌구 이런 거 많이
0: 그렇죠.
1: 들어봤을 거예요.
0: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1: Right?
0: 예.
1: 상대방한테 뭐해 줄래라고 할 때,
0: 예.
1: Will you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더 공손한 느낌.
1: That's right.
0: 네.
1: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원래
0: 야.
1: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0: 아하.
1: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결정이 뭐예요?
0: 결정? Decision?
1: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0: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0: 잘 대해주는 거?
1: 네.
0: 트리트.
1: 뭐, 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0: Kind.
1: Okay. Be nice to somebody.
0: Be nice
1: 이것도 거의
0: to.
1: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hey, be nice to me. Hey, be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0: 나한테 좀
1: 활용해서,
0: 그래.
1: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0: Would you nice,
1: Would you?
0: would you be nice to me?
1: 그렇죠? 왜냐면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빠지면 안 돼요. Right? 동사
0: 네네.
1: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Right?
0: 그쵸.
1: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0: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수 있는 말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1: 그렇죠. No, 뭐 이렇게 나올 수
0: 그쵸,
1: 있겠지만,
0: 그쵸.
1: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be nice to me?
0: Would you be nice to me?
1: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Alright, 좋습니다.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0: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2: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적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3: Yeah.
2: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3: 네.
2: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3: Put your name on it.
2: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3: Mm-hmm.
2: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3: I even put my name on it.
2: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3: Mm-hmm.
2: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3: 네.
2: Right? 혹은 써뒀어.
3: I put my address on the bag.
2: On the bag.
3: Mm-hmm.
2: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모모 해줄래?
3: 네.
2: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3: Would you respect my taste?
2: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3: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2: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 잘 대해 주겠니?
3: Would you be nice to me?
2: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3: 네.
2: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5: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5: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3: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Who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3: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Oh, sure. Lovely color.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아, 매번 정말 감동입니다.
2: That's right.
3: 네.
2: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3: 네.
2: 늘 수밖에 없어요.
3: 음흠.
2: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gym?
2: There you go. How about ing였죠?
3: 네.
2: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3: Yes.
2: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3: 네.
2: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3: Yes.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얘들아, 안녕!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머리 감는 것도 대충, 그리고 씻는 것도 대충. 그런데 영어도 대충해. 영어는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좀뭐 주어랑 동사 이런 거잘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 아, 그런데 내가 요즘 좀 고민이 있어. 뭔가를 좀 읽으려 그러는데 그건 좀 대충 안 되더라? 그래서 아, 문법이 조금 필요한 거 인정 인정. 아, 됐고 됐고 내가 바다를 놀러 가고 싶거든. 근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바닷속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찾아봤거든. 글쎄 여기 그리스라는 나라에 이런 의자가 있는 거야. 휠체어 탄 사람들. 이 바닥까지 못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의자에 딱 타잖아? 그러면 의자가 슈 하고 여기 이렇게 물속까지 갈수 있는 거야. 대박이지. 너무 좋다.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 사람들은, 물에 도착할 수 있다. People get to water. 빠르고 안전하게. 그러면 quick and safe. 잠깐만, 빠르고 안전하게. 이거 맞지 않나요? 아니, 이거 위치가 틀렸나?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보미쌤, 알려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충 레이디가 부사를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부사의 형태를 까먹은 것 같아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우리 부사 만드는 거 배워보았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부사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사를 정리해 볼 건데, 일단 부사의 이 부자가 도와준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부사는요, 동사도 수식하고요, 그리고 형용사, 또 문장 전체, 그리고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부사의 형태가 어떠하고 또 부사의 위치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는요, 수식어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자세히 설명하는 말이라는 게 바로 수식어죠. 우리가 대표적인 수식어라고 하면 형용사가 있어요. 자, 우리 형용사 배웠죠?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준다? 바로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형용사가 누구를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앞에 있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부사였어요.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와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명사는 수식하지 않네. 그렇죠. 명사 빼고 나머지 수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형태는 형용사에 ly 붙이는 거였어요. slowly, easily, really. 자, 이렇게 slow라는 느린이라는 형용사에 ly 붙이고요. easy라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에 ly 붙이는데 y가 i로 변해서 이렇게 붙죠. 자, 그리고 real에 really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있었죠. 선생님이 항상 형용사에 li 붙인다고 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글쎄 ly를 붙이지 않아도 형태가 형용사와 같은 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fast가 있었어요. fast. fast는요,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빨리라는 부사도 되거든요. 자, 몇개 기억할 거 있었죠? 자, 그리고 원래 부사인 단어 있어요. very, 그리고 to.

so, well 이런 건다 부사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문법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ir children behaved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부사가 와야 되는지 우리가 골라보는 문제인데요. 그들의 아이들은 주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behave라는 건 동사예요. 그런데 ed 붙었네요. 뭐예요? 행동, 하다인데 ed 붙으니까 과거형, 행동했다. 어떻게 행동했는데? 궁금해요. 그쵸? 자, 행동하다를 꾸며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행동하다라는 건 뭐예요? 동사죠. 이 동사를 꾸며줘야 하는 부사가 위치해야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부사를 골라볼 건데, 부사는 형용사에 ly 붙인 형태다라고 배웠죠? polite. 이거는 예의 바른이라는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에 뭐가 붙어야 된다? 여기 있는 ly가 붙어야 되니까, 부사, 동그라미, politely 해서 어떻게 행동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라고 해주십니다. 여기 있는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2번, she plays the piano really 하고 where인지 굿인지 나와야 되는데요. 그녀는 피아노를 어떻게 친대요?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 친다? 잘 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친대요? 잘 친대요. 그럼 정말이라는 이 부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잘 치긴 잘 치는데. 어떻게? 정말 잘 친다라고 해서 다른 부사를 지금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다른 부사를 지금 꾸며주는 형태 뭐예요? 여기서는 well이라는 부사가 나와야겠죠? 굿은요, 형용사죠.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3번, they listen to their teacher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y 주어가 나왔고요. Listen 하고 나왔어요. Listened 하고 ed 붙었는데 그들은 들었다. 뭘 들었다? Listen to 다음에 나오는 걸 들었다라는 거죠.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 자, 들었다와 관련되어 있는 거. 어떻게 들었대요? 주의 깊게 들었다. 들은 걸 지금 뭐 해줘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의 역할입니다. 부사를 골라볼게요. Careful. 이거는 형용사죠. 어떤 형용사? 바로 주의 깊은이라는 형용사고요. Carefully. Careful에 ly 붙여서 부사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여기 있는 carefully가 앞에 있는 listened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아,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이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The buses were moving. 어떻게 moving 하고 있을까요? Slowly to 또는 too slowly입니다. 여기서 그 버스들은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ing 붙었네요. 이거 뭐예요? 과거 진행형. 그렇다면 과거 진행형, 우리 어떻게 해석하나요? 뭐뭐 하고 있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부사의 역할을 하는 이 내용들이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동사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 부사는 동사를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럼 너무 느리게에 해당하는 거 골라볼게요. 너무 느리게. 지금 여기서 너무는 긍정의 느낌보다는 부정의 느낌이에요. 지나치게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너무 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to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느리게, slow에, 형용사에 slowly, ly 붙이는 거죠. slowly 해서.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선생님? 자, 여기서는요, 바로 너무 to가 먼저 오고 slowly가 나중에 와야 되니까 to는 누구를 꾸미고 slowly를 꾸미고 slowly는 누구를 꾸밀까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moving을 꾸미고 있죠. 그래서 아, 어떻게 움직여? 느리게. 그런데 어떻게 느리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부사 뒤에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She could solve the problem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easy, easily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거죠. She 그녀는 could solve. could는 뭐예요? can의 과거죠. 할수 있다의 과거니까 할수 있었다. 뭘할수 있었다? solve. 풀수 있었다. 뭘 푸는데? 그럼 여기 두 개까지 두개다 동사 묶어서 그리고 나서 solve 풀다. 무엇을 푸는데? 목적어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 the problem 목적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녀는 그 문제를 풀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그래서 풀긴 푸는데 자세히 설명해줘요. 어떻게 풀었대? 쉽게 풀었대요. 여기서 쉽게 부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여기 있는 easily는요, 바로 쉽게라는 부사죠. 그래서 우리는 easily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어때요? 우리가 뭐 부사의 형태도 잘 알고 있고 부사의 역할도 잘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 형용사로 무슨 뜻, 그리고 부사로는 무슨 뜻, 형태를 제대로 알고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표시하고요. 이번에는요, 바르게 고쳐 써 볼게요. Sad, you can't ride in the car now 라고 했습니다. 근데 뜻이요, 안타깝게도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can't ride, 탈 수가 없어요. 뭐예요? In the car, 그 차를 탈수 없어요. Now, 지금 탈수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 전체를 보니까 그 차를 탈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일단 이 안타깝다는 거는 탈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기도 해요. 자,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앞에 sad는 형용사인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의 역할이죠. 여기 보는 sad를 우리는 sadly라는 부사로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문장 첫 글자 대문자로 쓰셔야 되죠. S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sad에 ly 붙여서 sadly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lucky. A kind stranger helped them. 자, 여기 볼게요. 다행히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lucky라는 뭐예요? 형용사가 나왔어요. 이건 언제 써요? I'm lucky 또는 I'm lucky guy 할 때, 나는 행운이 가득한 남자야. 또는 I'm lucky. 나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lucky 형용사죠. 형용사가 지금 문장 전체를 꾸밀 순 없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냐? 부사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는데, a kind stranger 누구예요? 친절한 낯선 사람이죠. Help them. 그들을 도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lucky가 바로 어떻게 바뀔까요? ly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뒤에가 y로 끝났어요. y로 끝나면 이 y를 뭘로 바꿔주고? i로 바꿔주고 ly 붙입니다. 그래서 luck. 이라는 거 쓰고요. I, L, Y, luckily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y can get to the water safe. 그들은 can get to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착을 하는데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The water, 그 물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they can get to까지 우리가 동사로 같이 보면 되고요. 자, to the water safe. 여기 safe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착하냐면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지금 자세히 설명해주고 꾸며줄 거예요. 어떻게? 안전하게. 그러면 여기 있는 형용사에 우리는 ly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줘야겠죠? safe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safely. safe에 ly 붙여줄게요. 4번 볼게요. The car can't run fastly. 이건 뭔가 이상해요. 자, 그

차는 주어 나왔고요. Can't run. 빨리 달릴 수 없어요.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없어요? 달릴 수 없어요? 바로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빨리가 필요한데, 선생님 주의하라 그랬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astly가 아니라 이런 단어는 아예 없어요. fast라는 형용사랑 fast 여기다 써볼까요? 형용사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다? 빠른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사 fast도요. 형태가 같아요. 부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빨리 달릴 수 없다. 그래서 fastly를 우리가 고칠 거예요. 뭘로 고친다? 그냥 fast. 똑같이 고쳐준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과 독해 해보는 시간이죠. 독해로 넘어가 볼까요? 네, 친구들. 오늘 대충 레이디가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가기가 불편한데, 이 바다는 이런 의자가 있어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해줬어요. 오늘 독해 내용이 바로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People love.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People 좋아. 사람들은요, love 사랑해요. 뭘 사랑해? 목적어 필요해. 그런데 뒤에 to가 나왔네요. To go to the beach. 그럼 이거 자체가 다 뭐예요? 목적어 될 거예요. 어디에 가는 거? 해변에 가는 것을. 그래서 우와.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해변에 가는 것을. 을 붙었죠. 그래서 요거 바로 목적어 역할 지금 하는구나. 누가요? to 붙어 있는 게 지금 to 부정사가 to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to 부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해변에 가는 것을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We can play or rest on the sand. 뭐할수 있어요? 우리는 can play. 자, 여기 있는 play라는 동사, 첫 번째 동사, 그리고 or로 엮여져 있죠? 우리는 놀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는 뭐할수 있어요? rest. 두 번째 동사 같이 엮여 있습니다. rest, 쉴수 있어요. 어디에서? 자, 선생님 말하죠. 전치사와 명사 나오는 거 항상 묶어서 생각하시라고요. on the sand. 모래에서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We can also watch the beautiful sea there. 자, 그러면 우리는 can also 또한이라는 거예요. 또한 뭐 부사죠. 여기서는 우리는 또한 watch까지 같이 뭐예요? 묶어. 근데 선생님, 전치사하고 이거 뭐예요? 명사 나왔어요. 일단 선생님 말대로 묶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people 어떤 사람들인데 in wheelchair.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 나옵니다. Can't enjoy. 뭐할수 없다? 즐길 수 없다. 자, 무엇을 즐길 수 없어요? The beach. 그 해변을 즐길 수 없어요. 그쵸? 자, 어떻게 즐길 수 없어요? 쉬운? 쉽게. 쉽게. 즐길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easily가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목적어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 여기서 enjoy 하는데 어떻게 enjoy 해? enjoy 할수 없어. easily 하게 enjoy 할수 없다라는 거죠. Many people worked.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to solve this라고 합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work 자체는 일하다는데 ed 붙었으니까 일했다. hard 또는 hardly to solve this. 자, 이건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to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번에는요. 아까는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했어요.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데 hard, work. hard는 열심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hardly는요, hard에 ly가 붙었는데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fast 말고 hard도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거죠. 그래서 hard,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연구했다라는 거죠. 자, 뭐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왜냐면 휠체어에 탄 사람들은요, 비치를 즐길 수가 없잖아요. 해변은 즐길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뭐를 해결하기 위해. 이거 투부정사가 지금 목적, 뭐 하기 위한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ow, 지금, most beaches in Greece have special chairs. 자, 지금 대부분의 해변들은요, 주어 나왔고요. 어디? In Greece. 그리스에 있는 대부분의 해변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Special chairs. 특별한 의자들을 가지고 있대요. 도대체 뭘까? 자, 넘겨서 these beach. 자, these beach chairs.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요? 바로 주어가 돼요. 이 해변의 의자들은요, take, 취하다, 데려가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죠. Take them, 그 사람들을요, 데려가요. 어디로? Across the sand. 그 모래를 가로질러서 데려가요. 자, 모래를, 휠체어는요, 모래에서 잘 가요, 안 가요? 바퀴가 잘안 가죠, 모래사장에서. 자, 그래서 이 의자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나 봐요. 모래를 가로질러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So, 그래서 they can get to the water safely and quickly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They, 그 다음에 can get to 라고 하죠. Get to는 도착하다입니다. 도착하다. 자, 도착해요. 어디에? 그 물에 도착해요. 어떻게? 도착하는데 어떻게 도착하냐? Safely, 안전하게. 그리고 quickly, 빠르게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afely도 도착하다를 꾸며주고 quickly도 도착하다를 꾸며주는 부사가 나오는 거죠.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e world 뭐예요? 세상은 is becoming. 우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문법이다. 비동사의 현재형. 비동사의 현재형에 무엇이 나왔느냐? 바로 동사 ing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은 becoming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A better place. 더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better라는 거는 더 좋은이라는 구세 비교급이에요. 우리가 비교급도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요. 자, 형용사긴 한데 good 그냥 A good place 하면 좋은 장소인데, good 말고 better라는 비교급 형용사를 쓰면요, 더 좋은 세상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독해할 때 독해 포인트, 오늘의 독해 포인트는 뭐였어요? 바로 to 밑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to 다음에 우리가 동사 원형이 보통 나왔을 때 이때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이거 목적어 역할이라고도 할수 있고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목적어 역할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 하지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독해하다 보면. 그리고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의 역할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없는데 근데 to가 바로 나왔어. 그럼 얘가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우리 친구들 아까 풀면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 2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밑줄 친 스페셜 체어스를 만든 목적.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닷가에서 새로운 레저 활동을 즐기도록 그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의자는 어떤 의자예요?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요. 바다를 잘 즐길 수가 없어요. 해변을 잘 즐길 수가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바닷가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태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두 번째, 걷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바다를 즐기도록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3번 볼게요. 사람들이 뜨거운 모래를 쉽게 가로지르도록 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독해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거 있었는데요. 부사가 어떻게 사용되었었는지, 그리고, 투 이하의 구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 이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내가 독해할 때, 좀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보통 형용사에 뭘 붙인다? 바로 ly를 붙이는 형태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형태가 있었다. 형용사와 바로 부사의 형태가 같은 거 뭐가 있었다? fast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 hard. 이런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부사,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했었어요. The buses were moving too slowly 해서 ly 붙어 있는 형태가 이 부사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slowly, easily, really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거한 번씩 읽어볼게요. early, late, high, hard, 그리고 pretty 있었죠? 자, 이 다섯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외워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독해할 때 훨씬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오늘은요, 부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부사는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부사가 어떤 역할인지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문장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자세한 정보를 주는 단어들이 많은데, 형용사. 그래, 형용사는 명사를 주로 꾸며줬지. 자, 그런데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부사가 있었구나. 이 부사를 우리 친구들이 명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문장들이 나와도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어디에서? 워크북에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미리 풀어봤던 문제가 틀린 게 있다면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다시 풀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와 동사, 목적어 또는 형용사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기초 영문법 1 파이널 리뷰 교환을 받아서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함께 빈칸을 채우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친구들은 교환을 준비해서 강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총 5개의 챕터 리뷰 해볼 건데요. 먼저 챕터 1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어에서 문장의 첫 글자는 어떤 글자로 쓴다 했죠?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누가 또는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주부, 주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주부라고 불렀고요. 무엇이다, 하다에 해당하는 부분, 동사가 포함된 부분은 술부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눈다. 자,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을 뭐라고 하죠?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요. 바로 동사이죠. 자, 그리고 동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말. 네,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이거를 선생님이 또 다른 말로 보충을 해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충을 하는 말. 보어로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교환이 있는 친구들은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고, 없으면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은 제니가 주어, is는 동사, happy는요. 바로 제니가 행복하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나는 공부한다. 내 공부하다라는 동작의 목적이 되는 목적어가 이 English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이란 문장에서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요. 선생님이 문장의 재료라고도 설명을 해드렸죠. 이걸 뭐라 한다? 품사라고 합니다. 다 다양한 품사가 있었어요. 먼저 사람, 동물, 장소, 사물,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름 우리가 뭐라 불렀죠? 명사라고 불렀습니다. Cat, Mike, Park 이런 것들이 명사였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대신해서 쓰는 명사.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am, cook, play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동사라는 품사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 완강이거든요. 자, 파이널 리뷰, 개념 총정리 유닛 1부터 18까지 쭉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 자료실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라 하죠?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은요. 네, 우리가 부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tall, pretty, 키가 큰, 예쁜은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러면요. 이렇게 ly가 붙은 slowly, loudly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부사입니다.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명사 앞에서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말, in, on, under과 같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바로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전치사.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 우리 연결을 해주는 접착제라고도 불렀는데요. 바로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라는 품사까지 우리 복습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챕터, 명사로 가보겠습니다. 명사 내용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크게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는 우리가 어떤 명사라 부른다? 단수 명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 개일 때는요. 복수 명사라고 불렸죠.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자, 단수 명사는 항상 앞에 이것을 써줬는데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어나 언이라는 관사 또는요. 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요. 뭘 붙인다? 어를 붙이고요. 모음은요. 모음 발음은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었죠.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언을 써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공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뭘 써줄까요? 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애플은요, 에 발음이죠. 모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언을 써서 on apple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복수 명사를 만드는 규칙을 한번 볼게요. 일단,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규칙 변화는요, 명사에 뭘 붙인다? s나 es를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book, 책을요, 우리가 복수 형태로 바꾸면요. books, 그냥 s를 붙여서 책 여러 권. baby는요,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y를 뭘로 바꾼다?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자, y를요. i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leaf, 나뭇잎처럼 f로 끝나는 명사는요. 네,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일 수 있었죠. 그래서 books, babies, leaves라고 바꿔봤고요. 자,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명사의 형태가 일부 바뀌거나 아니면 단수 명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자, man은요. 남자 한 명이고 남자 여러 명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발음이 똑같아요. man인데 지금 뭐만 바뀌었죠? 모음만 바뀌었습니다. a라는 모음이 e로 바뀐 거예요. 자, child는 아이 한 명입니다. 아이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바로 children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명사가 됐었고요. sheep, 양한 마리인데요. 양 여러 마리는요. 네, 바로 단수 명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일 때도 여러 마리일 때도 우린 똑같이 sheep이라는 형태로 써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셀수 없는 명사로 가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는 말 그대로 셀수 없기 때문에 뭘 쓰지 않는다? 어랑 언을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도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물질 명사라는 거 봤어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물질 명사. 물질 명사를 수량을 표현을 해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숫자를 써주고요. 용기나 형태, 그리고 그것을 세는 단위. 그 다음에 어떤 전치사 쓸까요? of를 써줍니다. of, 물질 명사. 이 형태로 수량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용기나 형태, 단위 자체는 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이면 복수형으로 쓴다.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다라고 할때 오렌지 주스 한 잔의 수량 표현 어떻게 할까요? 바로 a glass of orange juice. 바로 이 용기 자체는 셀수 있으니까 앞에 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a glass of. 자, 이번에는 빵 두덩이를 써볼게요. 빵 자체는 셀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breads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의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Two loaves of bread. 그 형태는 셀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써준다. 원래 빵한 덩이는 우리가
A love.

bread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근데 두 덩이니까 two loaves라고 쓰는 겁니다. 예전에 열공도장 챌린지 할때 보니까 여러분이 이 복수형으로 쓰는 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반드시 수량 표현은 이렇게 용기나 형태 단위, 복수형으로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there is or plus 명사 구문도 봤습니다. 해석은 어떻게요?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단수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뭐가 붙죠? is, there is 뒤에 단수 또는 셀수 없는 명사를 써주고요. 복수 명사 앞에는요, or을 써줍니다. There are, there is. 자, 그럼 예문 한번 채워볼게요. 꽃병 속에 꽃이 몇 송이 있다. 지금 some flowers라는 복수 명사 나옵니다. 그럼 비동사 뭘 써줄까? are 써주죠. There are some flowers. 자, 그리고 우리 뒤에 전치사로 어떤 장소도 추가를 해줄 수 있었어요. 꽃들이 in the vase, 꽃병 속에 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다라는 전치사 in을 함께 써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A lamp, 전등이 하나 있습니다. 한개 단수 명사니까요. There is를 써주고요. 근데 전등이 어디에 있냐? 책상 위에 있습니다. 어디 위에 있다는 우리 전치사 on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there is a lamp on my desk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어떤 대명사? 인칭 대명사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인칭 대명사가 있지만 우리 예문을 통해서 딱이두 가지만 볼게요. 자, 그들은 학교에 간다. 그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주격 인칭 대명사로 써야 됐죠. 뭐라고 쓰나요? They라고 씁니다. They는 주어 자리에 나오는 주격 인칭 대명사.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좋아해. 나는요. I라고 쓰고요. 그는.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 힘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they, I, him.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다? 인칭 대명사이다. 어느 자리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 소유격 인칭 대명사, 그리고 소유 대명사라는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명사는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 이것, 저것. 뭐라 부르죠?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총네 가지 지시대명사 있었어요. 자, 이것과 이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것, this라고 불렀고요. 저것, 저 사람, 좀 멀리 있는 것은요. that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복수 형태도 있었어요. 이것들, 이 사람들은요. these라고 부르고, 저것들, 저 사람들은 those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시대명사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 명사 파트 끝났습니다. Chapter 3, 비동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비동사란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주어의 상태나 존재를 나타낼 때 쓰죠. 자, 어떤 비동사가 있냐,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쓰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I 뒤에는 뭐가 와요? am. 그래서 예문을 한번 채워 볼게요. 나는 13살이다. I am 축약하면요. I'm이 되죠. I'm 13 years old. You는요, are이랑 씁니다. You are 줄여서 your kind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죠. He, she, it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는 is랑 씁니다. 축약하면요, she is my sister 이런 식으로 줄임말로 쓸수 있었습니다. 자, 복수 형태 인칭 대명사 we, you, they는 are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있다. We're at school. 너희들은 행복하다. You're happy. 그리고 그들은 학생이다 라는 말은요. They're students라고 우리가 줄임말로 쓰는 연습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주어 다음에 부정문을 쓸 때는 비동사 am, are, is를 써주고 그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여줍니다. 의문문은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am, are, is 주어의 형태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 없다. 어떻게 쓸까요? We're not at school.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하니? Are you happy?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비동사 끝났고요. 다음에 일반 동사 chapter 4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어떤 동사이다? 일반 동사. 자,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동사를 어떤 형태?
원형, 변형 없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씁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계속 우리 3인칭 단수에 맞춰서 주어 뒤에 뭘 붙이는 연습했죠? S나 ES 붙이는 연습 그동안 계속 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어떻게 쓸까요? read 읽다 뒤에 S를 붙여주죠. Ben이라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Ben reads books at the school library. 자, 그 다음에 Paul라는 수학을 공부한다. 공부하다, study인데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죠. Paula studies math. 그녀는 학교에 간다. go라는 동사 뒤에 뭘 붙여요?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she goes to school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우리 무엇의 도움을 받았어요? do 또는 does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죠. 이들이 바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부정문은요.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에 do를 쓰고 not을 붙여줍니다. do not 동사 원형. 의문문은요. 주어 뒤에 있는 do를 앞으로 보내서 두 주어 동사 원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인 경우는요. 바로 does not을 써줍니다. 자, 3인칭인 경우엔 does고요. 그 외에는 do입니다. does not. 자, 의문문은 does를 먼저 앞으로 보내주고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채워볼게요. 나는 형제나 자매가 없다. I라는 주어는요. don't로 쓰죠. 그리고 have, 가지다라는 동사 원형으로 쓰면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형제나 자매가 없다라는 문장이고요. 그 남자라는 3인칭 단수 주어 나옵니다. 그러면 doesn't를 쓰고 동사 원형 the man doesn't play soccer. 그 남자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챕터로 가요. Chapter 5, 시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시제는요, 현재 상태나 지속적인 성질, 습관, 일반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속담을 말할 때 쓴다. 어떤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자, 예문 한번 채워볼게요. 그는 지금 매우 바쁘다. 어떻게 쓸까? 비동사 먼저 써주면 되는데, he라는 주어에 맞춰서 is를 써주고요. 지금이라는 표현, now라는 시간 부사와 함께 현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매일 피아노를 연습한다라고 하면 I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죠. I practice the piano 매일 everyday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누군가의 상태 또는요 매일 반복되는 어떤 습관 등을 우리가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이 시제를 한번 볼게요. 이 시제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어떤 시제? 현재 진행 시제. 자, 형태를 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는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현재형을 쓰고 동사 뒤에 ing를 붙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 ing의 형태로 쓴다. 부정문은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not을 붙이고 동사 ing 그대로 써주죠. 자, 의문문은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주어 동사 ing 형태이다. 나는 피자를 먹고 있지 않아. 부정문으로 쓰면요. I am not eating pizza가 되겠죠. 줄이면요. I'm not eating pizza.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피자를 먹고 있니? 라는 질문. you라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are 써줄 수 있습니다. Are you eating pizza? 라고 질문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다음 시제로 넘어가 봅니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 어떤 시제? 과거 시제 되겠죠. 자, 일단 비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비동사의 과거형은 두 가지 형태 있었습니다. 바로 was랑 were. 주어 뒤에 was랑 were 써주고요. 부정문은 was, were 뒤에 not을 써주면 되겠죠. 의문문은요. 바로 was, were 앞으로 보내서 was, were 주어의 형태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그들은 지난 주말 공원에 있었다라고 할 때, they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they는요, were 써주죠. They were at the park last weekend. 나는 아프지 않았다. 나라는 주어는 was를 써줍니다.
근데 아프지 않았다니까 was not 줄여서 wasn't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는 행복했니? 라는 의문문 비동사 못 써주죠? 주어에 맞춰서 was를 써줍니다. Was he happy? 그는 행복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규칙 볼게요. 일단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둘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사 원형에 뭘 붙인다? D나 ED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help, 도와주다의 과거형은요. ED를 붙여서 helped, 도와주었다가 되고요. Stop은요. 단모음 단잠으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잠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stopped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tudy는요. 잠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예요. 이 경우에는요. y를 뭘로 바꾼다? i로 바꾸고 ed로 붙이죠. 그래서 studied, 공부하다, 공부했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불규칙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do, 하다의 과거형은 did가 되고요. go, 가다의 과거형 went. 그리고 형태가 똑같은 cut과 같은 동사가 있었습니다. cut, 자르다의 과거형은요. 마찬가지로 cut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무엇에 도움을 받는다? did라는 조동사에 도움을 받습니다. 현지형일 때는요, do not does를 썼죠. 과거형일 때는 did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의 형태, did 뒤에 not을 붙이고요, 동사 원형을 쓴다. 의문문은요, did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did 주어 동사 원형이 되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다. 어떻게 쓸까요? 일단 연주하다는 play입니다. 앞에 didn't를 붙이죠. She didn't play the piano.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인데요. 그가 너에게 전화했니? 라는 질문. 주 앞에 뭘 붙인다? did를 붙이죠. 그래서 did he 동사 원형 call? Did he call you?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제를 볼 건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 바로 미래 시제이죠. will은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미래나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였습니다. 자, 형태를 볼게요. 우리 긍정문에서는 주어 다음에 will을 써주고 동사 원형을 쓴다. 자, 부정문은요, will 다음에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을 쓰죠. 축약하면요. won't 이렇게 줄임말로 써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의문문은 will을 주어 앞으로 보내서 will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줄 수 있어요. 자, 조동사 will 말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미래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be going to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계획이다라는 뜻으로 가까운 미래, 예정된 일을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었죠. 긍정문은요, 일단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주고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부정문은요, not을 어디 뒤에 붙인다? 비동사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 not, 그리고 이어서 going to 동사 써준다.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비동사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예문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녀는 내일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지금 칸이 두 칸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will을 활용하면 되겠죠. She will study. 그녀는 공부할 것이다. 라는 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교실을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문으로 써볼 텐데요. are 있으니까요. be going to라는 표현으로 써주겠습니다. they are 뒤에 not을 붙이고요. going to clean. 동사 원형 clean까지 뒤에 쓰면 그들은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파이널 리뷰 퀴즈를 한번 통해서 방금 복습했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볼까요? 강의를 잠깐 멈춰 놓고 한번 적어 보고 오세요. 네, 자, 적었다고 생각하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and는요, Mary와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무엇이다? 접속사 되겠고요. kind는요, teacher,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teacher, 선생님은 명사죠, 명사. 자, 이들은요, 어떤 동작을 하죠? study,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study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냐?

조용히 공부를 한대요. 여기서 quietly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근데 이들은 조용히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공부를 하냐?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전치사 in, in은 전치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인칭 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네, 써보셨죠? 자, 1번의 답은 He is my friend가 되겠습니다. 지우는요,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를 쓰면 그라고 써줄 수 있는데요. 지금 지훈이란 단어가 주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치? 이 자리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쓴다? 주격 인칭 대명사를 써서 he라고 쓰면 되겠죠. 자, 2번은요. Don't take her pen. 그녀의라고 쓰는 겁니다. Sally's pen. 셀리의 펜인데요. 셀리가 여자니까 그녀의 펜 해서 소유격 인칭 대명사. Her pen이라고 써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소유 대명사로 쓰면요. Her pen을 한 단어로. Hers. 무슨 뜻이죠? 그녀의 것입니다. 그래서 her pen, 그녀의 펜이라고 써도 되고, 이두 개를 합쳐서 hers, 그녀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로도 쓸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I like Andy and Josh. Andy와 Josh는요. 그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I like them. 목적격 인칭 대명사 them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한번 바꿔보실까요? 네, 다 적고 왔죠. 1번은요, 먼저 부정문. She doesn't like apples라고 써야 됩니다. doesn't를 쓰는 이유는요. She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oesn't, 그리고 like라는 동사 원형을 써서 she doesn't like apples라는 부정문이 완성이 되고요.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does를 씁니다. Does she? 그리고 동사 원형 like 쓰면 그녀는 사과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죠. 2번 한번 가볼까요? They helped me yesterday. 부정문은 바로 didn't를 써주는 겁니다. They didn't, 그리고 동사 원형 help를 써주고요. 의문문은요, did를 쓰죠. Did they? 동사 원형 help. 그래서 did they help me yesterday? 그들은 어제 나를 도와주었니?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마지막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은요, 미래 시제로 쓰인 문장입니다. Lisa will visit him next week. Lisa는 다음 주에 그를 방문할 것이다. 이걸 우리 부정문으로 써보면요. not을 붙이면 됩니다. not의 위치는요. 바로 will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약해서 쓰면 Lisa won't visit him next week. Lisa는 다음 주에 그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가 됩니다. 자, 요 won't는요. will. 그리고 not의 축약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요? 바로 will을 문장 앞으로 보내서 Will Lisa visit him next week? 이라는 질문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will 말고도 사실 어떤 표현도 있었어요. Be going to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만약 be going to로 우리가 부정문을 쓰면요. Lisa isn't going to visit him. 이렇게도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부정문을 쓸수 있고요. 의문문으로 쓴다면요.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서 Is Lisa going to visit him? 이렇게 써도 리사는 그를 방문할 것이니라는 미래 시제 문장을 완성해 줄수 있습니다. 이 예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next week은 뺐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final review quiz 다 마무리했는데요. 30강 달려온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기초 영문법 1을 완강한 여러분은 사실 단순하게 강의 하나를 끝낸 게 아니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힘과 열정, 그리고 의지를 지닌 친구들임은 증명해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열공도장 챌린지는 지금까지의 노력, 그리고 성취를 바탕으로 더큰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하나를 적어 주시면은 선생님이 댓글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즐거운 영어 공부 하세요. 우린 나중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22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저희가 문법 공부했던 내용들을 읽기로 옮겨서 반복학습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들 저랑 부정사 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부정사를 활용해서 쓰여진 글들을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 정확하게 해보시는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구문 분석 및 해석 연습,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rgest hamburger restaura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 당연히 얘가 주어고 얘는 전치사구니까 이게 수식하면 되겠네요. 끝.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타동사의 이거 목적어 아니에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자, 목적어 뒷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자, 문장 끝이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바로 앞에 목적어가 명사니까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면 오형식의 보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투부정사는 어떻다? 의미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 의미접근을 해봤더니 어때요? 바로 햄버거 레스토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예요? 아픈 어린이들을 지원, 후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디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MA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구조정리 다 됐나요? 그렇죠. 구조정리가 이렇게 됐죠. 구조정리가 이렇게 됐으면 해석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줄임말, US라고도 많이 쓰죠. 이때는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여러분들, 미국은 국가 앞에 덜을 붙여서 저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장 커다란 햄버거 레스토랑트가 있는데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어린아이들을 좀 지원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내용 이해까지 다 되셨습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다섯 단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문장 설명 다 끝났으니까 복기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e largest hamburger restaura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U.S. had a great idea.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To support sick children.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충분히 깔끔하게 잘 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사는 수식적 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지만 구조는 동사 구조다, 삼형식이다까지 확인하시면서 1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장은 딱 보니까 어때요? 주어동사 보호까지는 명백하죠?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뭐예요? 뭐, 앞에 있는 important를 수식하면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요. 또, 길어서 뒤로 빠진 주어면 이것이 가짜고 얘가 진짜 주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MD와 S가 둘다될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들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동원하셔야겠다. 문맥을 동원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되더라. 자, remember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부정사는 동사 구조니까 remember 다음에 목적어가 왔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이거죠. 요 전체가 A인데 이것이 지금 절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길게. 그래서 요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의 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that 이하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Good decisions. 우리가 가끔은 좋은 결정을 내리죠. 항상, 그리고 가끔은 좋은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로는 항상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죠. 인생에서. 자, 노력은 하는데요. Good decisions. 그런 좋은 결정들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유발할 수 있다. 뭐를요? Bad outcomes. 자, outcomes라고 하는 단어 혹시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나고. 그래서 outcomes는 결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그런 좋은 결정이 나쁜 결과를 여전히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자, 주어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복기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죠? 바로 이 A 부분이에요. 이 that 이하의 절의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that 이하의 절의 내용은 구조가 어때요?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형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렇게 학습용으로 쓰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어떤 좋은 결정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 결과에 연연해 가지고 그 좋은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자,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본인이 결정했다, 좋은 결정이다라고 판단되면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자, 또 일어서서 앞으로 이제 실패했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왔더라도, 또 앞으로 뚜벅뚜벅 한 발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한번 암기 복기 한번 해볼까요? It's important. It is important. 뭐가요? 바로 이제 주어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To remember A. A만 잘 복기하시면 돼요. 자, remember that. 자, 드디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Good decisions can still cause bad outcomes. 이렇게 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3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기네요. 자, 그러나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다. 뭐 그런 속담이 옛말에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우, 길어, 무서워. 이런 감정보다는 내가 덤벼서 하나하나 부셔볼 거야. 이런 감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만 저의 조력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도움을.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주어고요. avoid는 피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죠.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적어. good.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또세 가지의 가능성이잖아요. 목적어 다음 자리니까.

공적인 대중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 발표의 뜻이 있잖아요. 이요 단어가요, present라고 읽으면 명사 형용사고요, present라고 읽으면 동사예요. 명사로는 물론 선물의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존재하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형용사의 의미는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용례만 아시면 되는데요. 동사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느끼다시피 발표하다, 제시하다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표고요. 그래서 대중적 발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발표죠. 자, 그럼 공공적 발표를 어떻게 합니까? 자, make는 어떻게 한다? 행위 명사가 나오면, 자, 그때는 하다의 뜻이라 그랬죠?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의 뜻인데요. 기회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진 않잖아요. 하니까 보호는 아닐 것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우리가 피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떤 기회예요? 이 기회가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피한대요.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형용사적 용법. 요렇게 다섯 단어로만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해석은 이제 끝난 거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because절 이하의 내용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make는 이제 처리 잘 하실 거예요.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 보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nervous, 긴장한 이런 뜻이죠. 이 단어도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강의 중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긴장하게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일부의 사람들은 회피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내용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복기 암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avoid the opportunity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because it makes them nervous.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훌륭합니다.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All human interactions.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당연히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interactions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제가 뜻을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겠죠? action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행동이고요. inter라고 하는 단어는 international.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보시라고 앞쪽에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이 어근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사이를 나타내고 사이 간자를 써서 뭐 international 그럼 나라 간 그죠? intercontinental이라고 하면 대륙 간, inner office 그럼 사무실 간 이렇게 쓰거든요. 사이와 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액션이 누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액션이잖아요. 요게 interaction의 의미라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세련되게 번역하면 뭐예요?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interactions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뜻을 모르셨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의미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주어고요.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들은 향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수동태 동사인데요. 수동태 동사 이거 4형식도 아니고 5형식도 아니니까 3형식의 수동태는 1형식이잖아요. 따라서 뒤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나왔어요. 능력에 의해서. 그럼 어떤 능력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to 부정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는 문장 꼬랑지에 있으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to 부정사는 자, 맥락이 필요하다.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풋은 두다 놓다. 당신 자신을 두다 놓다. 어디에? 바로 다른 사람의 포지션. 포지션이 위치잖아요. 위치니까 입장으로 번역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다가 너 자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기 위해서 향상된다? 두기 때문에 향상된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입장을 서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도 지문 안에서 제가 지금 뽑아온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향상은 어디에 의해서? 남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0: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할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MA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MA 부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복기 암기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3형식 문장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의 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복기 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human interactions are improved by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posi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문장 정리했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으로 가시면요. 여기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자, it라고 하는 동사 3단 변화를 아셔야겠네요. it는 죄송합니다. ate예요. it at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t이잖아요. 그래서 불규칙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둘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동사가 아니라 명백한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meals, 식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M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엔요. 이게 동사고요. 이거 목적어잖아요. 그 다음에요. 자, lower는 더 낮은이라고 하면 형용사도 될수 있지만 lower는 낮추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고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 다음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to가 생략된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사에는 꼭 to 부정사만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원형 부정사도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문장을 뽑아봤어요. 자, 그럼 역할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은 어떻습니까? 균형이 맞추어진 작은 식사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 이만큼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식사들이고요. 또 수식합니다. It은 섭취되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자, throughout은 기간이 나오게 되면 어떤 기간 동안 내내의 뜻이라 그랬죠? 하루 내내 정기적으로 섭취되는 균형이 잘 영양적으로 맞춰져 있는 작은 식사들이 도와준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중간에 형용사구가 하나 껴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Balanced mini meals eaten regularly throughout the day can help. 누구? You. 뭐 하도록? Lower str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사용된 문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1: The largest hamburger restaurant in the U.S. had a great idea to support sick childre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od decisions can still cause bad outcomes. Some people avoid the opportunity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because it makes them nervous. All human interactions are improved by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position. Balanced mini meals eaten regularly throughout the day can help you lower stress.
0: 자,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자, 부정사의 내용들 오늘 직접 약간 긴 문장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니까 좀더 클리어, 자, 말끔해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Wow, 이거 진짜요?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등에 땀을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답니다. 영어책에 푹 빠져보면은 어휘도 이해가 되고 문법도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오늘 아주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의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책을 펼쳐서 곧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칠 법한 거 제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바로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책이 이 끝부분으로 가고 있죠. 너무 이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저 너무 아쉬운데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자, Robinson Crusoe가 그 crow's nest, 돗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서 폭풍 구름이 몰려옵니다. 검정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선장님께 경고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먹구름이 쫙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그 폭풍 바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Strong winds라고 하면은 바로 강한 바람이 되겠죠. 강한 바람은 blew, 불었습니다. 바로 파도를, wave라고 하면 파도가 되겠죠. 파도를 onto the ship's deck. 바로 그 배의 갑판 위로, 맞죠? deck이라고 하면 갑판입니다. 배의 갑판 위로 파도를 불어 올렸습니다. 즉, 이 파도가 치는데

보통은 파도가 배 위로 막 올라오진 않잖아.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 폭풍이나 아주 파도가 높은 경우에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폭풍 속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라는 거예요. Strong wind. 그렇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파도가 있는데 파도를 이 바람으로 배 위로 막 불어 올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판 위가 막 물바다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이라고 돼 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폭풍 속으로 배가 그큰 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 크로우즈 네스트에 있었던 로빈슨 크루소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아주 큰 바구니 같은 게 하나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었냐 하면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나는 나 스스로를 묶어야만 했었다. 라는 것이죠. 타이는 묶다입니다. 이렇게 묶다. 묶어야만 했습니다. To the crow's nest. 어디에요? 어디에 묶습니까?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 나를 연결해서 묶어야만 됐습니다. So I didn't fall out. 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돛대 위에 있었던 망대,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배가 많이 흔들릴 것이니까요.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라고 돼 있죠. The captain, 바로 선장님께서 yelled, 막 소리 지르시는 거죠. 아, 저긴 저거 해. 돛을 다시 접어놓고, 뭐 이건 이렇게 하고, 물건들이 굴러다니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 선장이 아닙니다만은 왠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선장님께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Orders, order이라고 하면 명령. 명령들을 막 했습니다. 소리쳤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려고? To prepare. 준비하려고. The ship. 그 배를 준비시키려고 for rough waters 이 아주 험난한 거친 물, 즉 거친 파도가 되겠죠. 거친 파도에 배를 준비시키려고 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 crashed over the side.

0: lower이라고 하면 내리다, 낮추다. 돛을 내리거나 혹은 낮추고 있는 제임스를 발견했습니다. 뭐할 때?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그렇죠? 배의 옆면을 넘어서 파도가 막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지금 배가 있다면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배 옆면을 콱 때릴 때, 그때 제임스가 돛 밑에서 돛을 지금 내린다고 뭔가가 이렇게 당기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감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는 제임스를 로빈슨 크루소가 발견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제임스는 또한 소리 질렀습니다. 제임스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로빈슨, 내려와! 선장님이 너 내려오래!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죠. 제임스는 소리 질렀습니다.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그렇죠. 선장님이 나를, 내가 지금 내려와야 한다고, 너가 내려오기를 원한다고, 즉, 위험하니까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다고 제임스가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요.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이라고 돼 있네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요.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그리고 비는 점점 더 많이 세게, 세차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그렇죠. 이 타이밍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 엄마가 집에 있으라 했는데, 아빠가 배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바다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릅쓰고, 로빈슨 크루소는 그걸 무릅쓰고요. 지금 바다로 향했죠. 그리고 나는 시작했습니다. question이라는 것은 질문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질문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선택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즉, 이제 의문을 품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게 잘한 게 맞나? To become a sailor. 어떤 나의 선택이냐면, 이 선원이 되기로 한 나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만 했을지도 몰라. 들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약간 후회 섞인 그런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at night, 그날 밤, I got seasick. 아, 이런,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I got seasick. Seasick 이라는 것은 뱃멀기 미가 난. 그렇죠. 이 바다에서 폭풍을 견디고 이 배가 이 떨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 멀미가 나게 하죠.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뱃멀미가 났습니다.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had never felt that sick. 그렇게, 여기서 that은 그렇게라는 의미거든요. 곧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아픔을, 아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이 제일 아프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제임스가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즉, 지금 로빈슨 크루소는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뱃멀미가 나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엎드려 있거나. 그러니까, 제임스가, 즉,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가 누워있다고 하면 제가 제임스예요. 그러면 제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웃겠죠. 아이고, 배 탄다고 할때 알아봤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제임스, 제가 예를 들어 제임스라면은 로빈슨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사람이 너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와, 완전 초록색이네. 너 정말 뱃멀미가 심하긴 심한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너처럼 초록색이 될 줄은, 나는 몰랐다. 약간 놀리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임스는 원래 선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배멀미도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0: 오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넌 배를 처음 탄다. 고생이 많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이 놀리면서 공감도 하면서, 맞죠? 그런 이제 동질감.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그날 밤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that이라고 하면 that, 저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강조의 대시입니다. I didn't know it was that hard.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That이라는 게 저것 어려운. 이 말이 안 되죠.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자, 여기 있는 that은 강조를 해줍니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할때 그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프고 이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In my life. 나의 삶에서 그렇게 아프거나 혹은 그렇게 속이 메스꺼움을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sick을 수식해 주고 여기 있는 that은 hard를 수식해 주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at과 조금 다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 that입니다. 관계 대명사 that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후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자, 관계 대명사 that 어렵지 않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The book was fun입니다. The book was fun. 그 책은 재밌었다. 근데 어떤 책? 이 관계 대명사 that 이 덩어리를 왜 쓰냐 하면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좀더 화려하게 꾸며주고 싶어서 쓰거든요. The book was fun 이라는 기본적인 문장이 있는데, 근데 그 the book이 어떤 book이냐 하면 that I read. 내가 읽은 그 책.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that I read라는 걸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곤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읽은 바로 그 책은 재밌었다라고 할때 이런 관계대명사 that. 제가 과거에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지금 이 강의 중에 여러 번 했지만 다음에 또 추후에 나오면은 당연히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He is the boy that won the race. 그는 소년이다. 이게 원래의 문장이에요. He is the boy.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냐 하면 that won the race. 아,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그가 바로 그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는 그냥 단순히 소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 문장 안에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that 문장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that의 특징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냐 가자고 하면요. 여기 있는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at, 그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있죠.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보니까 아, 이 that은 지금 the book을 가리키는데 the book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물이죠. 바로 that은 바로 앞에 가리키는 그 말이 사물이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that won the race,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죠. 여기 있는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y입니다. 그러면 그 the boy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바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 우리가 흔히 선행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that을 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예문 그리고 의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deck deck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order order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Spot. spot. I spotted a deer in the forest. Question. Question.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Seasick. Seasick. That night, I got seasi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확장 포인트의 표제어는 바로 question입니다. question이라고 하면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 알고 계시는데요. 맞죠? Q&A라고 하면 question and answer이잖아요. 그 질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She asked a good question. 그녀는 좋은 질문을 했다. 그렇죠. question이라는 것은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서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그런데 품사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a good question이니까 질문이라는 명사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ed가 붙어있네요. 동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구나를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The police questioned the man. 경찰이 그 남자에게 질문했다. 질문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영어 단어는 모든 영어 단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으니 그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앞뒤 어떤 단어가 오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와 품사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question 안 헷갈리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손흥민 선수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선수죠? 2020년, 2021년 이 시즌 동안에 정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역대급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 팀에 뽑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끼리는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소위 코로나 패스, 코로나 여권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여행 증명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세계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20분 동안 구현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흥민 named in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헤드라인에 이렇게 과거형처럼 보이는 게 나온다면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고 PP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다시 말하면 이럴 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죠. 전 세계 소위 4대 축구 리그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올해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들어보시죠.
1: Sun Heung-min named in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Tottenham Hotspur striker Sun Heung-min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to be list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by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2: Son Heung-min named in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Tottenham Hotspur striker Son Heung-min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to be list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by the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협회 이름도 나오고 말이죠. 뭐 조직 같은 이름도 나오고 조금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Association.
2: Association.
1: To set a new record.
2: To set a new record.
0: 첫 번째 표현은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협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Association. 두 번째는 to set a new record.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그러니까 break the record. 기존의 기록을 깨다. 똑같은 의미죠,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면 좀 어려우실 텐데요. Tottenham Hotspur's striker 손흥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트넘 호스퍼,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는데요.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 즉 일부 축구 리그의 팀이 20개입니다. 그중에 손흥민 선수가 몸을 담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스트라이커, 공격수죠. 바로 손흥민 선수가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become the first, become the second to blah blah blah. 이렇게 이어지는 구문이죠.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뭐뭐가 되다. 혹은 뭐뭐한 아시아 최초의 축구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하게 번역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요 구문은 많이 쓰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to be listed, to be nam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영국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By the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국의 그 협회인데요. 잉글랜드 프로 축구 선수 협회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영국 프로축구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 아주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아 축구 선수로도 최초고 또 본인 그 커리어 통산 최초라고 하더군요.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자, 이번 시즌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이쪽 축구는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달리요. 2년에 걸쳐서 하죠. 보통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5월 달쯤에 끝나기 때문에 일정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즌을 얘기할 때 2020년, 2021년 시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시즌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새로운 기록을 세웠냐면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이렇게 돼 있네요. 아시다시피 17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가 10개입니다. 즉 공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한 것이 10번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번 시즌만 따진 거고요. 그러니까 시즌이니까 리그에서만 따진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 근데 꼭 리그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유로파 리그도 있고 그 밖에 다른 트로피가 걸려있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다 따지면 22골인가 넣었고요. 어시스트가 장마치 17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통산 최고고요. 한국 프로 선수 입장에서도 유럽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Sun Heung-min named in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Tottenham Hotspur striker Sun Heung-min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to be listed.

0: select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by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1: Son Heung-min named him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Tottenham Hotspur striker Son Heung-min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to be list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by the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2: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EU OK's virus pass라고 했는데요. 뭐 당연히 관사가 뭐 생략된 거죠. The EU가 되겠습니다. 유럽 연합이 A virus pass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요. 코로나 패스 혹은 코로나 여권을 OK라는 얘기는 승인했습니다.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여름에 이제 여행 시즌이 돌아오겠구나라는 희망을 북돋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은 다 관광 산업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데 그게 다 막혀 있으니까요. 자, 요 내용 나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0: EU OK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1: EU OK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짧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단어를 조금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0: To endorse
1: To endorse
0: Certificate
1: Certificate
0: To quarantine
1: To quarantine
0: To undergo
1: To undergo
2: 첫 번째 단어는 to endorse, 지지하다, 승인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공식적으로 지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어느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럴 때 공식적으로 지지할 때 endorse라는 단어를 씁니다. certificate, 증명서라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고요. to quarantine, 격리되다 혹은 격리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다 쓰고요. 동사어도 쓰고 명사어도 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undergo something, 뭔가를 겪다라고 할 때 쓰죠. 특히 이제 치료를 받을 때 undergo plastic surgery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많은데 특히 동사를 듣지 못하면 청취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특히 동사는 꼭 들으려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uropean Union lawmaker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복수 쓰면 제가 기관이나 조직을 받는 게 좋다라고 종종 말씀드리죠. 여기서는 유럽연합의 의원들은이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유럽연합의회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새로운 여행 증명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영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내라는 얘기는 특정한 조건이 갖춰진 어떤 바운더리 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영내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 회원 국가에서는 편하게 이제는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quarantine이 이때는 뭐 자동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타동사로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자동사로 보는 게 맞겠죠. 격리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혹은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 없이 다른 나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The widely

0: awaited certificate. 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학술고대에 왔던 이 증명서는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그렇습니다. 서류 형식의 페이퍼 형태로도 증명서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의 디지털 형태로도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취지가 나오는 거죠. 왜 이러한 증명서를 만들게 됐는가 봤더니 유럽의 여행 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수입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런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쪽에는 큰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합니다.
1: EU okay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2: EU okay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0: 투데이 패턴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필수 단어, 쿼런틴이란 단어를 갖고 우리가 한번 문장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특정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나 표현을 알아두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청취를 하든 아니면 뭐 기사를 읽든 아니면 내가 기사를 작성하든 말을 하든 결국은 필요한데요. 코로나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쿼런틴, 그죠? 그리고 봉쇄, 이런 표현도 있고요. 격리, 마찬가지로 쓰는 표현이고요.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도시가 봉쇄되면서 300만 주민이 사실상 격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문제가 터졌을 때 우한시도 봉쇄가 되면서 그쪽에 2,500만 주민들이 사실상 격리된 상태였고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쇄되다라는 표현 어떻게 쓸까? 그리고 격리되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s the city is now on blank. 자, 그 도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the city라고 하죠. As the city is now on blank. 네, 봉쇄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on lockdown. 이 표현도 사실은 꼭 아셔야 되는 표현이죠. 봉쇄라고 할때 lockdown. 봉쇄되다라고 할 때는 the city is on lockdown을 명사로 쓰거나 is locked down. 이렇게 동사로 쓰셔도 괜찮겠고요.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blank.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quarantine라고 쓰면 되겠군요. So,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이때 효율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상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요. quarantine, 격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quarantine이라는 단어도 lockdown과 마찬가지로 명사로 종종 많이 쓰입니다. 그럴 때는 be under quarantine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 city, 장소가 나와도 돼요. The city is now under quarantine. 그리고 3 million people there are now effectively under quarantine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명사와 동사, 품사 둘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s the city is now on lockdown,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quarantined.
2: As the city is now on lockdown,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quarantined.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화두입니다. Tourism industry in trouble. 예, 관광 업계가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져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사실 뭐 여행 산업도 그렇고 요식 업계도 문제죠. 그죠? 실제로 저도 외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일단 많은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데요. 자, 일단 뭔가가 장기화되면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쓰죠? 뭐뭐 하면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as를 써서 as 아시죠? as를 써서 문장을 쓰거나 일단 부사절이 되겠죠? 아니면 with를 써서 그 다음에 명사구가 나오는 phrase가 나오는 부사구를 쓰거나 그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에 맞게끔 꼭 이렇게 구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위기를 겪다? 그것도 전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자, 이런 스타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기를 겪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to be hit by a crisis. 크라이시스에 한 방 맞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쓰시거나 to suffer from a crisi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위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ourism industry is suffering from and blank crisis. 자, suffer from a crisis인데 유례 없는 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뭘까요? 초유의. 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unprecedented라는 말을 씁니다. 유례 없는, 초유의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ecedent라고 하는 말이 이게 판례예요. 법원에서 내놓은 이전에 있었던 판례. 이게 판례가 없는 이라는 형용사는 유례 없는 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말로 unheard of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유례 없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 위기는 caused by the blank COVID-19 pandemic. 어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발됐을까요? 장기화된, 그렇죠. 이럴 때 쓰는 말이 prolonged라는 말 정말 많이 씁니다. A prolonged economic crisis라고 하면 경제 위기 장기화 이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요 단어, 요 형용사 하나 아시면 이런 구문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도 듣고 정리합니다.
1: Tourism industry in trouble. The tourism industry is suffering from an unprecedented crisis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2: Tourism industry in trouble. The tourism industry is suffering from an unprecedented crisis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0: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endorse.
2: To endorse.
1: To quarantine.
2: To quarantine.
1: To undergo.
2: To undergo.
1: Unprecedented. Unheard of.
2: Unprecedented. Unheard of.
1: Prolonged.
2: Prolonge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드디어 마지막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스페셜 레슨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접속사 때문인데요. 접속사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에요. 연결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채팅을 할수 있듯이 접속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해주는 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다른 문장과 접속사로 연결돼서 더 큰 문장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장이었던 것은 문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절이라고 불려요. 문장과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서 더 큰 문장이 되었을 때 그 문장 안에 있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이 친구들 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와 절의 개념 반드시 챙겨두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더 커졌을 때 이제 문장이었던 친구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닌 절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 친구도 절, 이 친구도 절, 이 친구도 절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커다란 덩어리가 문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기본 단위는 주어 동사라는 거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접속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 was very tired. 나는 엄청 피곤했어. 이 문장과 I went home early. 나는 집에 일찍 갔어. 라는 두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대표적인 접속사가 바로 and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and가 사실은 접속사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and를 넣어서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I was very tired and I went home early. 이렇게요. 나는 매우 피곤했고 그래서 나는 집에 일찍 갔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한 문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문장이었던 I was very tired가 이제 더 이상 문장이라고 불리지 않고 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네요. I went home early.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는데요. 더 큰 문장 안에 쏙 들어갔을 때는 절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and나 but 뒤에서는요. 같은 주어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I was very tired and went home ear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꼭 챙겨두세요. 모든 접속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and와 but이 특이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을 한 개 더 볼게요. I cried. 나는 울었다. I watched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다. 이 두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when,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의 when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I cried when I watched the movie 라고 하는 더 긴 문장이 탄생했네요. 해석은요. 나는 울었다. 언제요? 그 영화를 봤을 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문장이었던 I cried가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서 절이 되었고요. I watched the movie 마찬가지로 원래는 문장이었지만 더 큰 문장 안에서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 동사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접속사를 분리한 후에 주어 동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asked questions and I answered them.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는 and가 되겠죠? 그렇다면 and의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and의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주어 동사는 He asked 이 부분이고요. and 뒤에 주어 동사는 I answered가 되겠죠. 그는 질문을 했고 나는 그 질문들에 답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He is old, but he is very strong. 이번에는 but을 활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한 후에는 he is old라는 절, he is very strong이라는 절이 되었죠. 자, 그러면 but 앞에서 주어 동사는 he is, but 뒤에 주어 동사는 he is가 되겠죠. 해석할 때는요. 그는 나이 들었지만 그는 매우 힘이 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 is tall and wears glasses. 자, 우리 아까 전에 and나 but은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해 주기도 한다. 라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He is tall and wears glasses. 여기서는요. and 뒤에 주어인 he가 같으니까 생략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다. I go to sleep late
But get up.

Sally. 여기서는 이번에는 버시스였고 버 뒤에 주어가 같아서 생략이 된 거죠. 나는 늦게 잠에 든다. 하지만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Mozart wrote music when he was only five. 자, 이번에는 when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연결이 되었어요. when 앞에 주어 동사는 Mozart wrote. when 뒤에 주어 동사는 he was가 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썼다, 즉 작곡했다라는 거죠. 언제요? 그가 단 5살일 때 작곡을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before I die. Before. 새로 나온 접속사네요. 뭐뭐 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전에. Before 앞에 주어 동사는 I want. Before 뒤에 주어 동사는 I die. 그래서 해석은 나는 죽기 전에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원에서의 핵심은요, 접속사가 무엇인지 아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접속사를 알아볼 건데요. 기초 접속사 and와 but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and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but은 하지만, 그러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I slept just an hour. 나는 한 시간만 잤어. And I went to work. 그리고 나서 출근했어. 라는 뜻이죠. Oranges are sweet, but lemons are sour. 이렇게 but은 대조할 때 쓰입니다. 오렌지는 달콤하지만 레몬은 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when.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ish is delicious when it is fried 라고 하면 물고기는 맛있다. 언제요? 튀겨졌을 때라는 뜻이죠. While I was sleeping, I had a strange dream. 이번에는 while을 썼는데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라는 뜻이에요. I washed my hands before I ate dinner. 이번에는 before. 뭐뭐 하기 전에라는 접속사를 썼죠? 나는 손을 씻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I ate dinner, 저녁을 먹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She felt tired after she walked for a long time. Before의 반대가 바로 after인데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어요. After she walked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걷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ey watched TV. Until dinner was ready. Until이라고 하면 뭐뭐까지, 어느 시간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TV를 봤다. 언제까지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을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각각의 접속사의 의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우리 몇 개만 더 볼게요. Alex didn't go to work because he was sick. Because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Alex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팠기 때문이에요. If you see Amy, give her this book. 이번에는 if를 썼는데요. 접속사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너가 Amy를 본다면, give her this book. 그녀에게 이 책을 줘라는 뜻이겠죠. Although he is rich, he is not happy. Although라는 접속사는 비록 뭐뭐지만 혹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비록 그가 부유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Because, if, although 세 개의 접속사 더 배워봤습니다. 의미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that입니다. That은 주로 think, believe, know, say와 같은 동사 뒤에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믿다, 알다, 말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쓰여요. 그래서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you are wrong.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요? That you are wrong. 너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요, Indians believe that cows are special animals. 인도인들은 믿는다. 뭐라고 믿는데요? 소들이 특별한 동물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시 접속사일 때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

문장에서 접속사를 찾아 동그라미 치고 주어 동사를 밑줄로 표시하세요. 접속사 먼저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해 주고요. 주어 동사는 밑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He felt really tired after he climbed Hala Mountain. 여러분, 접속사부터 찾아볼까요? After 보이시죠? After. 뭐뭐 한 후에라는 뜻의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after 앞에 주어 동사가 있을 것이고 또 after 뒤에 주어 동사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주어 동사는 he felt. 그가 아주 피곤함을 느꼈다가 되겠고요. 뭐한 후에? After he climbed. 그가 한라산을 오른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after 앞에 주어 동사는 he felt. 뒤에 주어 동사는 he climbed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I didn't know that you are a great lover of music. 이번에는 접속사 찾으셨나요? 접속사 that이 보이죠? that은 뭐뭐라고 혹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우리 that 앞에 주어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주어는 I, 동사는 didn't know가 되겠습니다. 나는 몰랐다. 근데 무엇을 몰랐냐면요. That you are a great lover of music 이라는 것을 몰랐다랍니다. 자, 그러면 that 뒤에 주어 동사는 you were이 되겠죠. 너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3번. I studied hard because I wanted to pass the exam. 여기서는 접속사 찾으셨나요? Because가 접속사죠.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 주어 동사를 찾으면 I studied가 되겠고요. I studied hard라고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입니다. Because 뒤에 주어 동사는요. I wanted. I가 주어 wanted가 동사겠죠. Because I wanted to pass the exam. 왜냐하면 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접속사는 because, 주어 동사는 I studied, I wanted 이렇게 밑줄 쳐주세요. 4번입니다. If you need money, I can lend you some. 자, 여기서는 접속사가 뭘까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에요. if죠, if. if절부터 보면요. if 뒤에 주어는 you, 동사는 nee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어 동사 찾으셨나요? 주어는 I, 그 다음 동사는 can lend가 되겠죠. 해석은요. 너가 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너에게 약간 빌려줄 수 있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 뒤에 콤마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가 있지 않은 절을 보통 주절이라고 불러요. 주요한 절이다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 절은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공부할 때 편하니까 접속사가 있는 절은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접속사가 없는 절은 주절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이요. She knocked on the door and came in. 이번에는 접속사 찾으셨나요? and가 보이죠? and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는 어딨나요? 앞에 she knocked의 밑줄. 그녀가 문을 노크했다. 그리고 and 뒤에 came in 밑줄 쳐야 되겠죠? 그런데 and 뒤에 주어는 없는데요? 맞습니다. and나 but은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she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노크했고 그리고 나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6번입니다. This laptop is cool, but it is expensive. 이번에는 접속사가 뭐예요? but. but이 지금 두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this laptop. 그죠? 동사는요, is입니다. 그래서 this laptop is까지 우리 같이 밑줄 쳐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뒤에서는요, it is가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이 커다란 문장 안에 쏙 들어가서 this laptop is coo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절이 되었고요. It is expensive도 마찬가지로 절이 되었습니다. 이 노트북은 멋지다. 하지만 그것은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7번. We waited until she finished her homework. 접속사 찾으셨나요? Until.
뭐뭐 할 때까지

wait이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죠. 그러면 앞에 주어 동사는 we waited가 되겠고, 뒤에 주어 동사는 she finished. she finished가 되겠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she finished her homework.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8번. When it rains, we usually stay inside. 자, 이번엔 접속사가 어딨어요?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쵸? When it rains.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주절 봤더니 we usually stay inside라고 나왔어요.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먼저 접속사가 있는 절의 주어 동사는 it rains. it rains. 그래서 비가 올 때라는 뜻이고요. 주절의 주어 동사는요. we stay가 되겠죠. we stay. 우리는 보통 안에 머문다, 실내에 머문다. 비가 올때 우리는 보통 실내에 머문다라는 문장입니다. 9번. Alex was hit by a bike while he was crossing the street. 접속사 찾을까요, 여러분? 접속사는 while. 그러면 while 앞에 주어 동사는 뭐예요? Alex was. hit까지 쳐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요거는 수동태입니다. 비동사에다가 PP 형태를 써준 거. 그래서 Alex가 누군가를 때린 게 아니고, 누군가를 친게 아니고, 치여진 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Alex는 자전거에 의해 치였습니다. While 그 뒤에는 he was crossing이 주어 동사죠. 거리를, 길을 건너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길을 건너고 있는 동안에 자전거에 치였다는 뜻이네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10번. Although it was hot, she was wearing a jacket. 접속사가 어딨어요? 이번에는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쓰고 나서 콤마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주절 적어줬어요.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접속사가 있는 절 주어 동사는 it was. 그리고 주절의 주어 동사는요? she was wearing이 되겠죠. 날씨가 더웠지만 그녀는 자켓을 입고 있었다. 비록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돼요. 비록 날씨가 더웠지만 그녀는 자켓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although 하면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뜻입니다. 11번. Mom always knocks on the door before she enters my room. 접속사 찾으셨나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의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mom이 주어. 동사는요, knocks, 노크한다죠. 어머니께서는 항상 문을 노크하십니다. before she enters my room.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는 뭐예요? she enters.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내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항상 노크를 하신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접속사 찾고 주어 동사 찾는 것까지 연습 쭉 해봤는데요.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 직접 영작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래요.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졌다를 먼저 적어줬어요. I fell off my bike.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팔이 부러졌다. 이 뒷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라고 할때 영어에서는 and라는 접속사를 쓸 수가 있죠. and는 그리고 혹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니까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적어줘야 되는데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내 팔을 부러뜨린 거니까 I broke my ar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접속사가 and이기 때문에 같은 주어인 I는 생략해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I fell off my bike and broke my arm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2번. 나는 그의 이름을 알았으나 잊어버렸다 랍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알았다. I knew his name까지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 부분이네요.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 but이 있죠. but. 그 뒤에 주어 동사 적어줄 건데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잊어버린 거니까 I가 되겠죠.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forget의 과거형인 forgot 적어주면 되니까요. I knew his name, but I forgot i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와 나는 어렸을 때 친구였어. 자, he and I were friends라고 썼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어렸을 때이 부분이죠. 어렸을

때,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는 when입니다. when. 자, 그러면 when을 적어주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또 적어줘야죠. 주어가 누구예요? 그와 나. 우리가 친구였다는 거니까요. 그와 나를 한 번에 나타내줄 수 있는 we라고 주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when we were little kids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그와 나는 어렸을 때 친구였어. 4번, 에바가 책을 읽는 동안 제임스는 TV를 보고 있었다라네요. 지금 제임스가 TV를 보고 있었다는 이미 문장이 완성돼 있죠. James was watching television 이렇게요. 우리가 채워야 되는 부분. 에바가 책을 읽는 동안, 동안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뭘까요? while입니다. while. 그래서 while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부사절 채워줄 건데요. while, 그 다음 주어는 누구예요? Eva. 그리고 에바가 책을 읽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while Eva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접속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절 우리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뒤에 주절이 James was watching television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그는 TV를 보기 전에 그의 숙제를 했다래요. He did his homework. 그런데 보기 전에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before를 적어줘야겠죠. Before. 뭐 하기 전에? TV를 보기 전에래요. 주어는 그니까 he라고 써주고 TV를 보다라고 쓸 건데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before 절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he did his homework before he watched TV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는 TV를 보기 전에 그의 숙제를 했다. 다음 6번 나는 그 보고서를 끝낸 후에 잠자리에 들었다래요. 이번에는 전에가 아니고 후에라네요. 후에라는 뜻의 접속사는 after 되겠습니다. after. I went to sleep.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뭐한 후에요? 그 보고서를 끝낸 후에요. 그러면 after 뒤에 주어 동사 적어줘야 되는데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보고서를 끝낸 거니까 I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끝냈다라는 거, finish 동사를 쓸 건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과거형 동사를 썼기 때문에 finish도 과거형으로 after I finish the report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I went to sleep after I finished the report. 다음 7번. 그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래요. 언제까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는 until입니다. 그래서 주어 the children 썼고요. 기다렸다 waited까지 나왔어요. 주어 동사 다 있죠? 그 뒤에 접속사 주어 동사 새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Until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until 뒤에 주어는 누구예요? 그들의 부모님이겠죠. Their parents. 그 다음 돌아오실 때까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until their parents came back. 똑같이 과거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The children waited until their parents came back. 다음 8번. 그는 아팠기 때문에 결석했다래요. 뭐뭐 했기 때문에라는 뜻의 접속사는 because입니다. 그는 결석했다부터 쓰면 he was absent. 이 부분이 그는 결석했다죠. 그런데 모이기 때문에 because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누가 아팠어요? 그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because 절의 주어는 he. 또요, 시제는요, he was absent. 과거형 썼으니까 똑같이 과거형 적어주면 돼요. He was absent because he was sick. 그는 아팠기 때문에 결석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내가 그에게 요청하면 그는 너를 도와줄 거야. 뭐뭐 하면이라네요. 뭐뭐 하면이란 뜻의 접속사는 if가 있죠. if. if 주어 동사. 그는 너를 도와줄 거야. He will help you. 라고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if 절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그에게 요청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너, you가 if 절의 주어겠죠.
다음으로 요청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요청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ask라는 동사의

있으니까요. If you ask him, he will help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그가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랍니다. 아이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떤 접속사로 나타낼 수 있죠? 비록 뭐뭐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똑같은 말이죠. Although라는 접속사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0: 히니까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he loves me. 이렇게 love에 s를 붙여주시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Although he loves me, I don't like him. 그가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although 접속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주어동사 나왔죠? 주절에 주어동사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11번. 내 아버지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여기서는 접속사가 뭘까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는데요. 뭐뭐라고. 뭐뭐라고 혹은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 that이 있었죠. That. 자, 그래서 that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 이 문장 완성해 줄수 있을 거예요. 내 아버지는 생각하신다. My father thinks 까지는 썼고요.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쓸 건데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니까. I.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things라고 현재 시제를 활용했으니까 똑같이 현재 시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That I 공부하고 있다라 했으니까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죠? I am studying. 그런데 너무 열심히래요. 너무를 나타내는 거. Too hard. 짠!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My father thinks that I am studying too hard. 내 아버지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쓰면 빈칸 모두 다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스페셜 레슨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 투데이스 퀴즈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접속사, 주어, 동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랍니다. 나는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다. 아침을 먹은 후에 뭐라고 쓰면 좋을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5강의 My Grammar Coach 기초편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문법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두면은 나중에 훨씬 더 편하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좋은 강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6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0: 깊이 짚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

0: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학,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너무 좋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유형 정말 우리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어요. 어떤 유형이길래? 그렇지, 장문 독해 타입 1입니다. 우리가 복합 문단의 이해는 이제 두 번째 장문 독해 타입 2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하나의 긴 패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두 개의 문제를 푸는 하나는 제목 잡기,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어휘추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문제 풀었고 오늘은 선생님이 세 문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풀면서 일단 주제문에 해당하는 혹은 야 얘는 핵심 소재인데 바꾸기도 어려워,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얘는 꼭 나올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대부분은 핵심 소재가 한 80에서 90% 정도는 거의 선택지 안에, 답의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그거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님 전 시간에 어휘추론 문제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쫙 잘 이해해야 뒤에 부분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어떤 중요한 핵심 부분 혹은 후반부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똑똑 유형 분석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어떤 파트를 하고 수학에서 나보다 더 많은 뭐 문제집이나 혹은 진도가 더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선생님도 약간 그런 경쟁심, 선의의 경쟁심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느껴질 때 혼자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만의 요 페이스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r pace, 여러분만의 속도, 여러분만의 그 pace가 matters, 중요해요. matter라는 단어가 물질이란 뜻도 있고 문제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수능에서는 많이 나와요. Be important의 의미가 되겠죠.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인사말에서 count라는 단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표현들 이때 아주 그냥 평이할 때 한번 봐두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페이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속도보다요. 남들이 더 빠르게 간다고 해서 그 친구가 100% 다 이해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만의 속도. 내가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은 천천히. 그죠? 나만의 속도를, 페이스를 조금 늦추고 아 나는 이 부분이 좀 쉬워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독해도 여러분만의 그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강약이라고 선생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꼼꼼하고 찬찬하게 시간을 들여서 읽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요약문 완성에서는 아 이 부분은 내가 찾는 정보랑은 일단 거리가 멀어 이럴 때는 큰 흐름의 글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냥 바로 스킵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우리 오늘 제목 찾기 그리고 어휘추론 갈 텐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일단은 제목 찾기 중요 중심 부분이 대부분은 물론 앞에 주제문으로 꽝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중후반부에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후반부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소재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출제 경향은 대부분 학술적이고 설명적인 이런 지문들, 아카데믹 리딩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도입부보다는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해서 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만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는 제목 찾기, 하나는 어휘추론 갑니다. 자, 앞부분에서 일단 핵심 소재 뭐예요? 특히 이 지문은 첫 문장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이 나와줬죠. 보시면 Technological Design, 기술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디자인에서요, An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선생님 이 단어 보고 아 이렇게 기술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약간 깨달음이 왔는데 Seamlessness는 이음매 없음입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지금 선생님 이제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도 옷을 입고 있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거기 이제 이음매 부분이 있잖아. 솔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바느질 했는지가 다 보이잖아. 근데 그런 이음매가 없이 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음매 부분이 까슬까슬하게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 부분에서 기술적인 설계나 디자인을 할 때 이음매 없음에 대한 열망은요. 뭔가 기술의 불편한 부분. 거끌거끌하게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어 라는 것에 대한 열망이 aims to, 목표로 하게 됩니다. 무엇을 뭘 하는 걸 목표로 할까요?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blend seamlessly into our everyday lives. 우리 인간의 경험, 기술적인 경험을 blend into. blend라는 표현이 여러분 사실 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완전히 섞여서 녹아들어가는 게 blend into라는 표현입니다. 자, seamlessly. 즉 이음매 없이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삶에 기술적인 인간의 경험이 그냥 녹아들어가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정말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쭉 내가 기술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기술을 이용하는 걸 우리는 목표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갈게요. 기술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디자인, 설계를 할 때요. 어느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열망하고 목표로 한다? 이음매 없는 기술의 이용을 중요한 목표로 열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본질적으로 이러한 열망은요, 목표로 합니다. 무엇을 겨냥하고 있어요? Towards experiences. 경험을 목표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그 경험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aware of.
여기 지금 no longer에 no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해요. 기술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와 뭐 사이에? 인간과 기술. 인간이 지금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기술, 인간과 이 격차, 경계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즉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과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사이에서의 그 차이를 차이나 혹은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뭐야? 이음미 없는 기술이 목표로 하는, 겨냥하는 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인간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과 기술을 이 컴퓨터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크게 이 뭐 어색하거나 걸리낌거리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거추장스럽거나 이렇지 않고 정말 잘 부드럽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뭐야? 이음매 없는 매끄러운 기술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한다는 의미가 돼요. Considering metaphor of seams in clothing. 옷에서요. 의류에서 우리 이런 이음매에 대한 은유, 이런 솔기에 대한 은유, 이음매 이렇게 이음매가 있는 이런 솔기에 대한 은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 aspire to. 열망하고 있다고요. 매끄러운 aesthetics, 이 솔기가 없는, 이음매가 없는 미학을 열망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stitching the seams closely. 촘촘하게 이 이음매를 바느질을 하고, 스티칭을 하고, 지금 by 뭐뭐 함으로써 바느질을 하고, pressing, 다림질을 하고, 그리고 and making sure,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음미 없는 미학을 꿈꾸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촘촘하게 바느질을 솔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음미가 없이, 그리고 플랫하게 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평평하게 다려서 아주 다림질을 빳빳하게 해주고, 그래서 뭘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They are hidden on the side. 안쪽으로 그것이 감춰질 수 있도록요. 안 보이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주 감춰질 수 있도록. 자, so that.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We wear clothing rather than pieces of fabric. 우리가 직물의 조각을, 조각이 아닌, rather than, not이 되겠죠? 직물들을 이은 그런 조각이 아니라, 이거 사실 조각조각 다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구나라고,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음이 없는 미학을 열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음매가 없다라는 건 옷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옷을 이음매 없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옷이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기술을 역시 이용할 때도 이런 기술들 우리가 정말 뭔가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쉽게 거리낄 거 없이 이렇게 그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이런 기술의 지향성이 되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그래서 설계자 그리고 엔지니어들이요. talk about 이야기를 할 때 기술적인 이런 이음매 없음에 대해서 매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요 뭐라고 일컬어요? 바로 사용의 용이성 ease of use 그죠? 네, 사용의 용이함과 그리고 convenience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음매 없는 기술이라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편리함.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우리가 기술의 디자인을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설계자나 공학자들이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되게 직관적이어야 되겠지. 딱 보면 야 도대체 이거 전원 스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막 찾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누르면 되나? 바로바로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seamlessness가 되겠죠. 계속 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설계에서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이런 그 이음매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은요. 확실하게 합니다. 보장해 주죠. 뭐를요? The experience for the user flows. 이 사용자의 경험. 사용자의 경험이 흐르듯이 매끄럽게 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보장해 주고요. And it's not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거나 or irritating. Irritate가 원래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슬리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슬리는 거 없이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seamless에 대한 aspiration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망은 뒤에 걸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바램이 있

있으면 뒤에 걸 이루게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대부분은요, would have had experiences. 아마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래왔을 겁니다. 이렇게 and가 지금 have had 그리고 have longed 이렇게 두 개의 동사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뭘 경험해 왔을까요? Poor interface designs or apps in workplaces that make things more complicated and irritating. 어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거슬리게 만드는 그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설계나 혹은 앱,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형편없는 그런 앱을 사용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살펴보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죠?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Have long for. Long for 뭔가를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바랬을 겁니다. 더 매끄러운 인터페이스. 즉, 우리가 썼을 때 거부감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바래왔을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꿈꿔본 적, 그렇게 바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어서 일단은 여기에는 insure도 괜찮고 hidden, 감춰져서 안 보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도 괜찮고 이번에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느끼지 못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뭐야? 내가 지금 기술을 이용하고 있나?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역시 no longer과 같이 어울려서 aware란 단어도 좋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자, 기술적인 이런 이음매 없음은, 맞죠? 네, 기술적인 이음매 없음은요, 매끄러움은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덜 눈에 띄는 스크린을 포함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에서요. 자, 덜 눈에 띄는 스크린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화면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화면일까라는 게 인식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화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죠? 혹은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with a seamless technological design. 이음매 없는, 다시 말하면 매끄러운 기술상의 디자인, 설계를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의 기술들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람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들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목표는요, to immerse the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을 담그는 것이에요. 담그다라고 나왔는데, 담그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에 잠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물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몰입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목표는 바로 뭐야? 사용자 경험에 몰입시키는 겁니다.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할때그 경험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the visual interaction, 이 시각적인 상호작용이 might be described as inside. 마치 내부에서, screen의 inside the screen, screen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묘사가 될수 있어요. 뭐가 아니라, a body interacting with the digital console or objects as separate entities. 분리된 실체로서 어떤 물체 혹은 디지털 컨솔과 이 우리의 신체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스크린의 내부에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 사용자 경험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기술의 seamlessness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선택지로 가볼 텐데 누가 뭐래도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seamlessness가 되겠습니다. 이음미 없는 기술의 이용, 기술의 용이함,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편리한 이 기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선택지가 안 끝났구나. 그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에 있어서의 이음매 없음, 매끄러움은 무엇을 목표로 해요? 휴머노이드를 distinguishable from a human body. 인간의 신체와 구별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뭐야? 내가 지금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지. 마치 기술과 사람을 우리가 특히나 뭐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오히려 indistinguishable이라고 해서 반의어의 의미, not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in을 앞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역시 마지막에
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음매 없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구별이 안 되는

쓰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움.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설계도 역시 인간의 신체와 특별히 구별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뮬레이션 디자인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잘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주로는 E,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 텐데요. Blending in, 뭐야? 녹아드는 거래. 뭐 할 때? 기술이 기술처럼 느껴지는 걸 멈출 때. 이제 더 이상 기술이 기계같이 느껴지지 않아. 기술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런 순간이 바로 뭐야?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immersing, 몰입해 있을 때가 되겠죠. 아까 blending into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히 녹아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녹아든다라는 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음매 없음처럼 편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선택지 이렇게 한번 아웃을 해볼까요? 역사에 관련된 거 아니고 복잡하다는 내용 없었어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작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에는 현대 패션 분야를 이야기한 게 역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기술, 이런 게 뭐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게 웨어러블, 착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관련 없는 소재니까 바로 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추론은 몇 번? 그렇지.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indistinguishable, 구별되지 않게 만드는 게 seamless design의 목표가 되겠지. 그 방향과 추세가 되겠죠. 정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7번과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목 그리고 어휘추론 가볼게요. 자, 요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요거 다 가능하죠. 그죠? 일단 뭐 하는 거야? grabbing 하는 거야. 잡고 쥐는 건데, 그냥 손으로 잡고 쥐는 거라기보다는 손가락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Imagine grabbing. 뭐 하는 걸 상상해보려? grab 하는 걸 상상해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잡고 쥐는 걸 상상해보세요.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을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여러분들의 엄지와 index finger는 검지, 집게손가락이 되겠죠. 이 손가락. 그죠? 자,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종이 한 장을 잡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종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상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는 거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요. 종이 이렇게 넘길 때 어때요? 그치? 엄지랑 검지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네, 이걸 여러분들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힘이 주어지는 힘이 있고, 그리고 pad가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끝에 있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나뉘는 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손끝에 있는 폭신폭신한 이런 살 부분에 정밀도를 가지고 잡고 쥐는 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요. 뭐 없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요. 이거 종이 좀 잡아봐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요? 아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잡잖아요. 그래서 뭐야? At literally, 말 그대로 in a snap, 순식간에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너무 쉬운 거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yet,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시나 steal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앞에 들어가면 하지만, 그러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렇게 grabbing 하는 거, 특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pad to pad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쥐는 거, 이것이 was a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쥔다기보다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거. 물론 여기서 이제 집게 손가락과 엄지가 나왔지만 매우 중요한 혁신,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혁신이라고 지금 적은 거예요.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죠. Breakthrough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생각해봐라. 깨서 통과한다는 얘기야. 벽이 있는데 벽을 깨고 통과한대.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견, 발전.

둘 다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계속 볼게요. Other primate. 그래, 이게 좀 궁금했지. 다른 영장류들도 손가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영장류들은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의 종류, 비싼 종류가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의 그런 종류의 precision, 정밀도의 쥔, 쥐기를 보여주기는 해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쥔다라는 얘기요.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사물을 다루고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종류의 일정한 종류의 정밀도의 잡기, 쥐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은요, 인간과의 차별점이 있겠죠. 구별된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not with the kind, 어떤 종류의 것은 not, 아니에요. Efficient opposition that our hand autonomy allows. Autonomy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해부학이 되겠습니다. 자, 해부학이 허락하는, 인간 우리의 손의 해부학, 즉 해부학적인 구조가 허락하는 효과적인 반대의 종류건 아니에요. 효과적인 반대의 종류가 뭘까요? 얘랑 좀 반대로 이렇게 맞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영장류들이 이렇게 반대로 딱 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손을 여기도 잡고 이렇게 잡고 반대로 마주 보고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쥐기는 영장류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데요? In a single hand, 한 손으로요. 인간들은 can easily hold and manipulate objects. 물건을 쉽게 쥐고 물건을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작고 delicate, 부서지기 쉬운, 섬세한이란 뜻이 되겠죠?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objects, 사물들을 쉽게 잡고 조작할 수 있어요. 자, 동시에 우리는 adjusting our fingers, 우리의 손가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맞게요? To their space, shape. 그 물건들의 모양에 맞게. 큰 물건이면 작은 물건이면 요즘 이렇게 더 얇게 잡을 수 있고, 좀 더 큰 물건이면 이렇게 크게 잡을 수 있고. 그죠?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조정할 수 있고요. And reorienting. 방향을 조정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것들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s.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는 그 폭식폰시라 여기 닿는 살갑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무엇을? 이동을 해서요. Displacement가 여러분들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조정해가지고 얘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방향을 다시. 얘가 이 방향인데 얘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물건들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기, 쥐기가 굉장히 정밀하게 그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Human evolution의 breakthrough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our relative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utonomical attitude, attributes. 우리의 상대적으로 혹은 비교적 길고 강력한 엄지. 힘이 세잖아요. 우리 이거 엄지 생각보다 힘이 세잖아요. 꽉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엄지와 그리고 다른 해부학적인 그런 특성, 속성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그런 특징. 뭘 포함해서요? 평평한 손톱을 포함해서요. 이 평평한 손톱은 다른 영장류들도 거의 영장류들도 가지고 있는 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우리 길고 강력한 엄지와 다른 해부학적인 특징들은 make this,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손톱이 평평하지 않고 구부러지고 둥그렇다고 생각하면 잡기가 어렵게 미끄러져가지고 물건이 떨어지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ossible 이란 단어 좋습니다. Just picture. 자, picture. 그림? 아, 상상하다. Imagine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Try and failing. 시도하는데 실패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뭘 시도하는데 뭘 실패? To dog-ear this page with pointy curved claws. 뾰족하고 curved. 구부러진 발톱. 강아지나 고양이는 발톱 있잖아요. 그죠? 구부러지고 뾰족한 이런 발톱으로 dog ear, 개 귀처럼 생긴 부분으로 만든대요. 모서리입니다. 모서리를 접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페이지를 모서리를 접으려고 하는데 근데 못해. 실패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손가락이 우리가 이 살갗을 푹신푹신하니까 이게 잡히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미끄럽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이런 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잡혀? 안 잡히지. 얘가 미끄러워가지고.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상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독특한 속성들의 조합을 가지고요. 우리의 인간들의 그런 이 신체적인 해부학적인 구조의 독특한 조합으로 인간의 손은요, 우리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뭐야? 그렇지. 이게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o question. 의심할 여지 없죠. Stone tools. 돌로 만든 도구니까 석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기가요. couldn't have become. 가능할 수 없었을 거야.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간 역사 그리고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없었을 거야. 뭐가 없었다면? 손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돌을 도구로 만들려면 그걸 막 다듬고 해야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하겠니? 손, 손가락이 진짜 중요했을 거란 이야기야. 이거 잡는 게 정말 중요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손은 바로 어떤 손인데요? That could do the job.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뭐와 함께? Along with nervous system. 신경체계, 신경계와 함께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끝에도 신경이 잘 발달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작업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신경계는 바로 뭔데? 조정하고 그리고 coordinate.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었어요. 필요한 그런 신호들을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경계와 더불어서 우리의 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돌로 도구를 만든 이런 석기의 도구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핵심이 될 수 없었다. 자, anybody who, 뭐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o is ever tempted, who has ever tempted가 되겠네요. 자, 시도해본 사람은 누구라도요. 뭘 시도해봤어? Spear라는 게 창입니다. 창의 끝, 창촉이 되겠죠. 혹은 화살의 촉, 화살의 머리니까 화살촉이 되겠습니다. 화살촉이나 혹은 창촉을 만들려고 해본 사람이야. 근데 뭘? 뭘로? 그렇지, 바위로. 바위를 다듬어가지고 촉을 뾰족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누구라도요. 어때? Knows, 알 거예요. 내 이하를 알 겁니다. It excludes, 그렇게 하는 작업. 창을 만들고 창 끝을, 창촉을 만들고 화살촉을 만드는 그 작업이 배제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뭘 배제해? 뭘 안 해? Strong grips. 강하게 쥐고 지속적으로 회전시키고 계속 돌을 돌려가면서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재배치하고 그리고 힘있게 주의깊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다른 딱딱한 물체로 쳐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창촉이나 화살촉을 만들 때 여러분들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야? 필요하지. 이 작업을 통해서 화살촉이나 창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님? 그죠? 그러니까 excludes가 아니라 뭐 requires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적어도 여러분들 포함해요 정도까지 가셔도 좋아요. 알겠죠? 이런 활동들을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단어로? 네, require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know-how가 우리가 그냥 말로도 know-how라고 하지만 요령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자, 상당한 know-how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It can be, 그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can be bloody business. 피가 흥건할 수 있는, 피범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잘못 치면 막 피가 나오고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걸 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체계와 함께, 신경계와 함께 우리의 이렇게 잡고 치는, 정밀하게 무언가를 잡고 치고 그리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손가락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잡기 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뭐가 꼭 나와줘야 되겠어요? 우리 손가락 잡기 주의 grip이라는 의미가 꼭 나와주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아주 매력적이네. Human hands, our hands라는 표현. Human grip 너무 좋은데? 그죠? 자, 그럼 일단은 한번 2번, 3번, 4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손은요. 결정적인 도약이래요. Decisive. 결정적인 lip, 뛰기, 도약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 evolutionary path. 진화의 길. 우리가 진화로 가는 그런 길에서 정말 결정적인 도약. 어떤 표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지. Breakthrough라는 표현을 바꾼 거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뭔데? 인간의 손. 어떻다는 얘기야? 맞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요. 우리의 손. 예상치 못한 결과예요. 진화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우리의 손이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 어딨어? 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진화가 혁신적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집기, 쥐기. 이거는 바로 뭐야? 인간 생존의 딜레마예요? 딜레마는 아니잖아.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그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딜레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좋은 측면만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관련 문구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추론 문제는 아까 몇 번이었어? 2번이었나? 2번?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요 2번은 제목 찾기 문제였고, 그치. 얘가 requires라는 단어로 바꿨으니까 알파벳이야, 알파벳이. 그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목 찾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물음표는 핵심 소재가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물음표의 답이 우리가 찾았던 핵심 내용의 답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소재가 나올 수 있다면 답이 핵심 소재라면 핵심 소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제목에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물음표가 나왔을 때, 심지어는 뭐 느낌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들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옳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다라는 얘기야. 뭐 할 때 사람들은 옳아요? When they feel, 그들이 that, yeah 라고 느낄 때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느낄 때? The written poetry of literate societies. Literate라고 하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란 뜻이 되겠죠? 즉,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쓰여진 시. 문자를 사용하는 사회니까 글로 쓰는, 글로 쓰여진 시가 있다는 얘기야. 문자로 쓰여진 시가. 그리고 an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이때 ones는 societies를 받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문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가 있어. 그 사회에서는 그럼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로, 구어로, 구두로 시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술로 하는 이런 시.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뭐야? 전부 다 poetry. poetry입니다. 문자로 쓰든 말로 하든 시를 쓰는 거, 이 시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시는요. 구전으로 이제 전달이 된 이런 시든 differ, 다르다라는 걸 느낀다면 맞아요. 이런 뜻이야. 시가 뭐와 다르다고 느끼면 considerably, 상당히 다르다고 느끼면요. 뭐와 달라? From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in the community. 공동체에서 말해지는, 구사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일상 언어들과 상당히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표현들이 많고 막 운율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문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단어들도 왠지 시어 이러면 어때? 일상적인 언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맞아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첫 문장은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어떻다? 상당히 다르다라고 느끼면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면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계속 볼게요. Listeners, 청자들입니다. 청자가 바로 어떤 청자겠어? 시를 듣는 청자들이 되겠죠. 그죠? 자, 시를 듣는 이 청자들은요, not only가 나오면 but을 찾아봤는데, but이나 but also가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이 dash가 강조의 의미로 뒤에 그 but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t과 비슷한 기능을 해서 뒤에 있는 거, 앞에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강조의 의미를 보여주더라고요. 가볼게요. 자, 시를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를? The strange use of words. 단어들의 낯선 사용. 방금 전에 일상 언어랑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를 듣는 사람들은 일상 언어와 좀 다른 이런 낯선 사용을 받아들여. 그리고 단어들의 순서의 재배열을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유운, 두운, 리듬, 라임,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의 압축, 기타 등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부분들을 잘 수용해요. 시를 듣는 사람들. 아, 시어는 뭐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they actually, 이 리스너들은요. 실제로 기대합니다. 뭐를요? Find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In poetry, 시에서요. 시가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They are disappointed. 그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그 시가 시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거라니. 뭐야 이게 시야? 일반적인 일상 언어랑 비슷한데? 이게 무슨 시야?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뭐야?
사람들은 시어와 일상 언어가

다를 거라고 여긴다.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 흐름상 여러분들 어색한 거 있어? 어색한 거 없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지?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되죠?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A번에 있는 strange use의 strange는 괜찮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unfamiliar, 낯선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뭐가 나왔어요? But이 나왔습니다. But, 하지만은요. Those who라고 하면 뭔만 사람들, people wh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Regard A as B. A를 B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시를 뭐라고 여기는?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Altogether 라고 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이 표현 좀 기억해놔. 전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완전히 전적으로 시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언어의 다른 범주, 완전히 다른 범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Are deaf. Deaf는 원래 뭐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귀가 진짜 안 들린다기보다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뭐에? To the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이게 시인이거든요. 시인이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성취, 진정한 성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시호와 일상어나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시인이 의도했던 바,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바, 이걸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뭐야? 슬금슬금,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같지 않다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Rather, 오히려 라고 나옵니다. 자, 오히려, the poet, 시는요, artfully 라고 하면 교묘하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art가 예술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기술이란 뜻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상황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모면한다. 교묘하게 묘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인들은요, 아주 기술적으로 manipulate, 조작합니다. 동일한 원자료, 원재료를 뭐에?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원재료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자, 뭐처럼요?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그의 언어를 원래 동일한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하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시어가 그가 일상적으로 시인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와 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죠? 자, 그럼 뭐야? 그치.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합니다. 자, 그의 솜씨는요. 그 시인의 솜씨는 is to find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And the sources already and the language. 그 언어에서 이미 있는 그 자원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신금을 울리거나 와 대단하다 정말 잘 쓰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들을 보면 굉장히 낯선 단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읽어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있는 그 언어들의 그 언어에 있는 이미 있는 그런 자원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와 시어가 크게 다르지 않고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부터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다른데, 근데 일상적인 언어,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에 무엇을 찾는 거야? New possibility.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만 잘 찾으면 시어는 잘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시인이 하는 일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n much the same way.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과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Seashore가 바닷가 아니야? 그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뭐한 거와 마찬가지로 Become so accustomed to. Becom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Become used to. Get accustomed to.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너무 익숙해져서 The sound of waves.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여기 뭐가 나와? So that 구문이 나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They no longer hear it.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비구,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의 그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파도 소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비유적인 표현을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럼 이 비유적인 표현을 어디에 접목시키면 돼? 시어에 접목시키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리 대부분은요. Have become sensitive. 어떻게 돼요? Sensitive. 민감하게 됩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돼요? To the flood tide of words. 단어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단어에 홍수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은 뭔데? Millions of them every day that hits our eardrums. Eardrum이 여러분들 고막이에요. 우리의 고막을 치는 매일 같은 이 수백만 개의 단어에 말의 홍수 속에서 말의 홍수에 있어서 우리는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무감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 듣다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무감각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 sensitive가 아니라 insensitive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휘추론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일까? C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나머지 D와 E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one function of poetry. 시의 하나의 기능은요, is to depict, 묘사하는 겁니다. 세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With a fresh perception. 뭘로요? With perception. 어떤 인식으로, 근데 어떤 인식으로? Fresh, 새롭고 신선한 인식으로요. 그게 바로 뭔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의 new possibilities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Fresh perception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데? To make it strange. 그것을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보이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도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단어를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구나. 라고 신선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 아닌가? 그죠? 시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일 거예요. So that, 그래서 we will listen. 우리는 경청해서 듣게 된다는 얘기야. Listen to. 뭐를? Language once again. 다시 한번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그 시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귀로 듣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목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the successful poet, 성공적인 시인은요, never departs,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어디로?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 언어의 낯선 세계에 멀리까지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는 none of his listeners, 그의 청자, 즉 그의 독자들이 되겠죠. 그의 시를 듣거나 혹은 그의 시를 읽는 이런 사람들을 그 누구도 지금 none이 대절의 주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부정하시면 되겠어요. 동사를 부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시인을 따라갈 수 없게 그의 그 청자들, 그의 시를 듣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언어의 세계, 낯선 세계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를 읽거나 시를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게 무슨 말이야? 너무 낯선데? 라는 정도로 시인들은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가까이, 아주 근접하게 그렇게 접하게 된다. 누구 덕분에? 시인 덕분에요. 자, he still remains. 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he communicator, 바로 의사소통자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소통자가 바로 뭐야? The man of speech. 언어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단어를 정말 잘 아는, 단어를 잘 이용하는, 일상적인 단어지만 우리가 정말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시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휘추론 문제는 몇번 정답이야? C가 정답이 되겠고, 일단 E는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none이라는 부정어가 주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수로 부분에 X를 한 것뿐이에요. 그 독자가, 그 시를 듣는 사람이 시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멀리까지, 이상한 언어의 세계로 멀리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인이라는 것과 일상 언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네, 선택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Make it new. 새롭게 만들어라. 새롭게 만드는 거, 즉, 새롭게 한다라는 게 바로 뭔데? How poetry refreshes. 어떻게 시가 refreshes, 새롭게 하는지. Every language. 일상 언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지. 그게 바로 뭐야? 일상적인 언어를 새로운 가능성을

끔 만들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야?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왜 시인들은 no longer sick, 더 이상 찾지 않는가? Inspiration from nature. 뭐가 이상해요? 자연으로부터의 inspiration이 뭔데? 영감이라는 뜻 아니야? 자연으로부터 시인이 영감을 찾는다고 이야기했나? 아까 파도 소리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뒤에 있는 부분, inspiration from nature라는 부분을 쭉 지워주시면 되겠죠. The influence of nature, natural sounds. 벌써 또 이상하죠? 자연적인 소리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 On poetic expression, 시적인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자연의 소리, 아까 바닷소리, 파도소리 때문에 그런가? 그죠? 자, 이 자연의 소리가 시적인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을 살짝 보시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아주 마찬가지로, 매우 마찬가지로 라고 해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어떻다? 상당히 비슷해. 이런 이야기로 나왔었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소래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무 익숙해져서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약간 이 하얀색 백색 소음처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 대부분도 이런 정말 많은 수백 개의 수백만 개의 일상적인 언어, 우리의 귀를 계속 이 고막을 때리는 치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무감각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얘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 자연의 소리를 이용해서 뭐 시적인 영감을 얻는다거나 시인에게 뭔가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4번 가볼게요. Waste sight. Sight가 인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방법. 인용하는 방법. 시적인 표현을 어떻게 인용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왔어? 그런 내용 안 나왔어. 특히 일상적인 이 언어에서. 네, 일상적인 스피치, 발화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라는 단어가 인용하다라는 뜻인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볼까요? Beautiful rediscovered. Beauty rediscovered. 재발견된 아름다움이래요. 뭐가 다시 아름다운 걸 발견했다는 걸까? 시어인가? 일상적인 언어에서 시어가 진짜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걸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걸까? 뒤에 한번 볼게요. The return of oral poetry. 구전으로 만들어진 구전 시어의 A return, 귀환이라는 뜻입니다. 구전으로 말로 하는 그 시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걸 그 안에서 다시 재발견된 아름다움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뒤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관련이 없으니까 쭉 다 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역시 우리가 찾았던 게 맞고 가장 적절하다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련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비추론 문제 보시면 몇 번이 정답이야? 그치? C번이 뭐였지? 아까 쭉 가보면 네, sensitive가 아니라 민감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감각한이라는 의미로 insensitive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반이오의 싸움이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문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문의 패턴을 봤을 때 일단 앞부분에서 뭘 찾았어요? 핵심 소재를 찾았어요. 그죠? 핵심 소재가 일단 뭐라는 거? poetry, 시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어떤 시의 종류를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든 이렇게 이 시가 상당히 뭐와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일상적인 언어와 그냥 달라요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데? 시와 일상적인 언어는 다른 거 아니야? 어떤 부분에서 다른데? 라는 내용이 나와주는 거죠. 시를 듣는 사람은 뭐일 뿐만 아니라 낯설게 사용하는 것도 잘 받아들여. 그게 바로 뭐인데 뭐 유운이든 두운이든 아니면 뭐 운이든 운율이든 그리고 사고의 압축이든 뭔가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게 시어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해?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도 강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대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혹은 들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시적인 표현들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찾지 못하면 실망하게 된다. 찾지 못하면이 바로 뭐야? 그 시가 시어처럼 들리지 않으면 시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시와 시어와 일상적인 언어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완전히 다른 범죄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야. 시인이 정말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런 달성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거야. 그럼 시인이 정말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여기에 있는 new possibilities, finding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fresh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다시 보시면 여기 make it new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정리해 볼게요. 자, 오히려 시라는 건, 시인이라는 건 바로 아주 교묘하게 같은 방식으로 일상적인 그들의 그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정말 이 원 재료를, 똑같은 원 재료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시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대표적인 국민 시가 되는데, 이 시에서 정말 낯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이 시,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시를 만들었는데, 그 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뭔가 사물을 바라보거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의 새로운 방식들, 표현의 방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시를 사랑하게 되고 각인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시가.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find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치, new, 여기는 fresh perception,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식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단어를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나머지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걸 다시 시인이 새롭게 시가 이런 관점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아, 이런 게 시구나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문장 뒤에 있는 부분에 수러의 의미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부분에 이제 밑줄 어휘 같은 게 나와주면, 이렇게 나와주면 반대말을 여러분들, 이거 앞에 그냥 부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반대되는 말 아니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적인 표현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휘 추론이나 빈칸 추론 아니면 요약문 완성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다 넣어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를 해봤고요. 얘는 sensitive를 insensitive로 바꿔주시면 되는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단어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tribute로 끝나는 표현이 이제 a lot, 배부하다, 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 이 의미가 바로 tribute입니다. attribute, 앞에 강세가 오면 명사예요. 무슨 뜻이야? 속성이나 자질이란 뜻, 특징이라는 뜻도 있고요. tribute라고 하면 유명한 수거가 attribute to라는 수거가 있죠.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탓을 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뭐뭐의 결과로 보이다 라고 해서 attribute, 뒤에 강세가 오면 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ttribute, 그리고 attribute, tribute로 끝나는 단어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contribute라는 단어가 뭐예요? 공헌하다, 기여하다라는 뜻이고요. 기여하고 공헌한다라는 건 엄마는 나의 성공에 공헌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나의 성공에 기여했다, 엄마가 내 성공에 원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contribute라는 단어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것에 공헌했다라고 하면 뭔가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죠. 하지만 뒤에 부정적인 어감이 나올 경우에는 뒤에 것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되게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그 다음 distribute라고 하면 distribute의 이거는 배부하고 나눠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떤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유통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널리 퍼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예요?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어 맞습니다. 그죠? attribute. 명사와 동사의 의미 다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contribute, 그리고 distribute라는 단어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tribute로 끝나는 단어 한꺼번에 이렇게 쭉 다 정리했으니까 어때요? 훨씬 눈에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장문 독해 타입 1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제목 찾기 문제는 사실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문학적이고 함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다른 선택지에는 핵심어가 탁탁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선택지는 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표현은 최대한 다르게 표현이 될 거니까 오히려 그대로 쓴 선택지는 답에서 멀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추론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맞아요. 반이어를 생각하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그 내용을 답으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후반부에 많이 위치하긴 한다. 이걸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때 단서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유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의 지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네,
1: 어,
0: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어.
0: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여기에 이랬나 봐요.
1: 예.
0: 네.
1: 뭐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1: 네.
0: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1: 오케이.
2: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2: did you say?
1: 응? umbrella named. My name.
2: Your name?
1: Umbrella. On
2: And the
1: umbrella.
2: color was?
1: Color was hot pink.
2: Hot pink?
1: Yes.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1: 그게
2: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2: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2: Okay.

0: 아니, 핫핑크면 예.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이게 특히나 이 형광색이 비 올 때
0: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0: 일부러.
1: 예, 예.
0: 오케이.
1: 툭띠라고.
0: 좋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해드리겠습니다.
1: 아, 말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0: 안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3: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3: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0: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오. 왜냐면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1: 네. 그쵸? 뭐 찾아줄 기세예요.
0: That's right.
1: 네,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hat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0: 오,
1: what color was okay. your umbrella?
0: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렇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이상해요, 그렇죠?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Yeah.
0: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취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취임새.
1: By the way.
0: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0: 아주 활용하기 좋죠. 저,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0: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0: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 딴 얘기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0: 잠깐이라도.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ed me.
0: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빡빡빡 줄여가지고.
1: 줄여서요?
0: 응.
1: BTW.
0: 오,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아, 대문자로.
0: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1: 이야, 네. BTS 친구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1: 맞아요.
0: 유행어로. 예.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By the way.
0: 네,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1: yes.
0: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Alright,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1: yes.
0: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1: 그죠?
0: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1: 뭐, 무슨?
0: What, right? 네.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Color.
1: 예.
0: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1: 네.
0: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완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1: What size?
0: That's it.
1: Yeah.
0: Right? 무슨 나라?
1: What nation?
0: What nation? What country?
1: What
0: right?
1: Country?
0: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무슨 도시들?
1: What cities?
0: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0: visit, you know, what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So, 여기서는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1: 네.
0: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I know.
0: Yes, what is it?
1: So, 비 옷 해가지고 rain coat더라고요. Oh, yeah.
0: COAT, 여러분. 맞습니다.
1: 어.
0: Raincoat,
1: 붙여
0: right?
1: 써야 되나요?
0: Yes, one word로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얼마나 아쉬움에.
0: 그러니까 더
1: 네,
0: 화가 난것 같아요. 아니,
1: 맞아요.
0: 이걸 가져간다고?
1: 이걸
0: 이러면서.
1: 또 잃어버렸네 하면서.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0: 푸탄
1: 그쵸?
0: 게 뭐예요?
1: put 넣은 거죠.
0: 놓은
1: 넣었다.
0: 거죠. 예. 오케이,
1: 에.
0: 오케이.
1: I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0: 자,
1: 동사인데.
0: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1: 예.
0: 말 되죠?
1: 예.
0: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1: 그러게요.
0: 힌트 드릴게요.
1: 아, 이름 도운가 보다.
0: 내가 딴 거, 이것도 색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1: I also put my name on it.
0: 오케이.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 했어요,
1: 예.
0: 제가.
1: 그래요?
0: 이것도 가능해요. 또한으로 쓴 거죠?
1: 예.
0: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Even.
0: 심지어.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1: 예.
0: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1: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데 툭툭 안 나와요.
0: 맞아요. 근데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1: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0: 네. 이 말투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1: 그러니까요.
0: 심지어.
1: 예.
0: 이런 거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1: 네.
0: 자, so, 심지어, 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가 되는
1: 네.
0: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풋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거기다 적어놓어.
1: 예.
0: 오케이.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Put이니까.
1: Yes.
0: 자, 그러면은 나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I put my
0: address
1: on my bag.
0: On my bag. On
1: On
0: the
1: the
0: bag.
1: bag. On the
0: There
1: bag.
0: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1: Mm-hmm.
0: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Yeah.
0: 근데 어딨지? 막 이러면서. Alright.
1: 음.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Yeah.
0: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0: There
1: it.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그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1: 아,
0: 아니, 본적 있으세요? 실제로?
1: 핫핑크요?
0: 우산인데 핫핑크.
1: 집에 있는데요?
0: 아,
1: 저 있는데요?
0: 아,
3: 예.
0: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3: 핫핑크?

0: 그 다음에 핫 블루도 있어요.
1: 오.
0: 새파란색 있잖아요.
1: 새파란 거요?
0: 예, 그리고 센 노란색도 있어요.
1: 오
0: 저는
1: 마이
0: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1: 아, 그러시군요.
0: 예, 예.
1: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거 가끔 쓸 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0: 그게 잘, 앞이 잘 보이죠.
1: 아, 잘 보이죠.
0: 예, 맞아요.
1: 네.
0: 자, 누가 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1: Right.
0: 오, 가지고 다니다.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1: 자, 이거 다니니.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0: Who?
1: 가지고 다니는 거?
0: 그쵸. 가지고 네.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느낌인데.
1: 뭔가 이렇게 섞여야 될 것 같긴 한데.
0: 그쵸.
1: 네.
0: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1: 네. 생긴 지금 안 나죠.
0: 예. 네. 근데 후.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1: 갈게요.
0: 예. 네.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누가
1: 지금...
0: 가지고 다니니?
1: 이미 슬기 씨 얼굴에서도
0: 예.
1: 아, 100% 틀렸다.
0: 수치스러워요.
1: 아, 수치...
0: 예, 많이 수치스럽고.
1: It's okay.
0: 쥐구멍을 찾아요.
1: It's okay.
0: 예.
1: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0: 예.
1: 뭔가 라임은 맞지만
0: 예.
1: 정답은
0: carries around. 아,
1: 처음 들어봤나요?
0: 뭔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1: Okay. 네.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0: 그렇죠.
1: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0: 주변.
1: 맞아요.
0: 예.
1: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0: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1: 맞습니다. carry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0: 네네네.
1: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0: 뭐죠?
1: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0: Who.
1: Who가 있습니다.
0: Yes.
1: Who.
0: Yeah.
1: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0: 예.
1: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아니면
0: 예.
1: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0: 누가 가지고 누가죠? 다니는 거죠.
1: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0: 예.
1: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0: 주로 그렇죠.
1: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엔 누구를 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0: 네, 네.
1: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0: 네.
1: 질문 어순이에요? 아니죠.
0: 그냥 아니네.
1: 동사 나옵니다.
0: 그러네요.
1: 이 who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who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0: 예.
1: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질문 어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0: 동사.
1: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0: 아,
1: Alright.
0: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1: 그렇죠.
0: Who
1: 마치 얘가 I인 것처럼.
0: 에이.
1: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Right. 자.
0: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1: Okay. Who 좋은 질문이에요.
0: 예?
1: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0: 네.
1: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요.
0: 그렇구나.
1: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0: 네.
1: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0: 그렇군요.
1: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0: 정해진 거고.
1: 네.
0: 네.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0: Microwave.
1: Microwave. 누가 yeah.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Yeah,
1: 아, 그러니까
0: around
1: 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What? 그래서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0: Yes.
1: 자,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0: 음?
1: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0: Who?
1: 먹었어.
0: Who ate?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동사 나왔잖아요.
0: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1: 그럼요. Who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0: 네.
1: 동사.
0: 아.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Who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0: 익숙하지가 않죠.
1: 질문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돼요. Who did
0: it?
1: Eat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아, 하면서도 이상해져요. 막 네.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후 나올 때 누구

0: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제가 한만번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오케이, so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1: 네.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Hey,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0: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하면
1: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0: 어색하지만 돼요.
1: Yeah. Who is eating my chocolate?
0: That's right. Who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1: Yes.
0: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1: 핫 핑크 우산을.
0: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아, 그럼요. 네. 개인의 취향인데.
0: 아, 그럼요, 그럼요.
1: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맛.
0: 네. 맛.
1: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0: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우주 뭐 해줄래?
1: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우주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우주
0: okay.
1: respect my taste.
0: Respect,
1: 이게
0: respect.
1: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0: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맞습니다.
1: 오.
0: 존중하다.
1: 예.
0: respect. 자,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말 아닌가요?
0: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1: 예.
0: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1: 아, 그래요?
0: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admire 해요.
1: admire.
0: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상대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Respect해요. 존중해요. 이런 느낌. 뭐만 알겠나요?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존중에다가 정말 와 멋져요.
1: 동경.
0: 동경. 뭔가 막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1: 네네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1: Yes.
0: 그리고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1: 네.
0: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나만의
0: 테이스트예요.
1: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 뭐 타입, 스타일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0: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줄래?
1: Yes.
0: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1: 그렇죠.
0: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1: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0: Right?
1: 예.
0: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라고 할 때
1: 예.
0: Will you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더 공손한 느낌.
0: That's right.
1: 네.
0: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1: Yeah.
0: 원래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1: 아하.
0: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결정이 뭐예요?
1: 결정? Decision?
0: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1: 잘 대해주는 거?
0: 네.
1: 대해주, treat.
0: 뭐 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1: Kind.
0: Okay. Be nice to somebody.
1: 아, be nice to.
0: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1: 예.
0: 예를 들어, hey, be nice to me. Hey, be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활용해서,
1: 잘해.
0: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1: Would you nice?
0: Would you
1: be nice to me?
0: 그렇죠.
1: Yeah.
0: 왜냐면 동서 빠지면 안 돼요. 동서 빠지면 안 돼요.
1: 네.
0: Right? 동서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1: 그쵸.
0: Right?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그렇죠.
1: 예.
0: No,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Right.
0: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1: Mm-hmm.
0: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1: Mm-hmm.
0: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1: 네.
0: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Mm-hmm.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 뭐뭐 해줄래?
1: 네.
0: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 잘 대해 주겠니?
1: Would you be nice to me?
0: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1: 네.
0: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5: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5: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2: Oh, sure. Lovely colo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아, 매번 정말 감동입니다.
0: That's right.
1: 네.
0: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1: 네.
0: 늘 수밖에 없어요.
1: 음흠.
0: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

0: How about going to the
1: There you go. How about ing였죠?
0: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0: Yes.
1: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0: 네.
1: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1: Great to see you
0: always.
1: As well.
0: 네,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y.
0: Personality,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l righ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ersonality matters when choosing friends.
0: When choosing friends, 친구를 고를 때, mm-hmm. 어떤 사람을 사귈지 고를 때를 말하는 거죠. Mm-hmm. Personality matters. 여기서 matter는 문제 사안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고 mm-hmm. 중요하다.
1: Yeah, it's important.
0: 네, 그래서 성격이 친구 고를 때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 Alright.
0: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Alex.
0: 네, 알렉스 씨고요. Mm-hmm.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choosing friends,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and also how they make you feel. When choosing friends,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and also how they make you feel. When choosing friends,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and also how they make you feel.
0: 네, 친구를 고를 때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두 가지인데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1: So Alex said, when choosing friends,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and also how they make you feel.
0: Personality 하고 how they make you feel. When choosing friends, 친구를 고를 때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성격을 mm-hmm. 보는 것이 중요하고 it's also important to look at how they make you feel. Mm. 그들이 당신에게, 자신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라는 거는 그들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mm. how you feel around them.
1: Around them.
0: Yeah. Right. 그걸 보는 게 중요하대요.
1: Mm. Perfec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0: I 자, have to.
1: 네. 그래서 이제 경청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메간 선생님이 이제 안 듣는 척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 네. 아,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0: 자, 그러면 You don't know me. You're not my friend. I'm just
1: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문장 한 문장 공부를 해 볼까요?
0: Sounds great.
2: It's a lot harder to make friends as adults. There are a lot of ways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And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personality.
0: It's a lot harder to make friends as adults.
1: It's a lot harder, hard, 어렵다, harder, 더 어렵다. Mm-hmm. A lot harder니까 훨씬 더 어렵다고 mm-hmm.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To make friends. Mm-hmm. 친구를 사귀기가. 그런데 언제?
0: As adults.
1: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when you are an adult. Adult. 어른일 때는, 어른이 되어서는 친구 사귀기가 훨씬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요. 이제 훨씬 무엇보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뭘 비교하는지는 알아야겠죠.
0: Yeah.
1: Then what?
0: Then when you were younger, of
1: 그렇죠.
0: course.
1: 더 어렸을 때보다 yeah. 어른이 되어서는 친구 사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Mm-hmm. 그리고
0: He says, there are a lot of ways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1: 네, 자 생각해내다, 알아내다.
0: Figure out, figure out.
1: Figure out. 사실 알아내는 것을 표현할 때 find out도 있어요.
0: Oh yeah, can you find out about that restaurant?
1: 그래서 find out도 알아내는 거고 mm-hmm. figure out도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0: Yeah. 네. When you figure out something, it could be some type of puzzle or finding a solution. But yeah. find out is more something you didn't know anything at all. Mm-hmm. It could just be getting information.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find out은 어떤 것에 대해서 듣게 됐거나 읽게 됐거나 mm-hmm. 누가 뭐 뭔가 정보를 줘서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yeah. 그 전에는 You didn't know,
0: you didn't know anything.
1: Now you know.
0: Yeah.
1: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게 find out인데 mm-hmm. figure out은 그 아마 좀 더 좁게 들어가서
0: yeah.
1: 범위로 따지자면 더 좁을 텐데 figure out은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앞에 어떤 선물 상자가 놓여 있는데 mm-hmm.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요. Mm-hmm. 그런데 아무도 정보 안 줬지만 생각을 좀 해보더니
0: yeah.
1: Oh, I figured it out.
0: You figured it
1: 어떻게
0: out.
1: 여는지 알아냈어 라고 할 때 그게 알아봐서 정보를 접해서 알게 된 게 아니죠.
0: Yeah, but if you couldn't figure it out, you can ask someone and find out how to open it.
1: 그렇죠. 혼자서
0: yeah, it's different.
1: 네, 혼자서 생각을 통해서 만약에 figure out 못했다면 다른 데서 정보를 접해서 yeah. find out 할 수 있을 거예요. Mm-hmm.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there are a lot of ways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Mm-hmm.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0: So for example, he says, and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personality.
1: 여러 가지가 있고,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물론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면 personality, mm-hmm. 성격을 기반으로 삼아서 알아냅니다. Based on이라는 것이 지금 번역을 기반을 둔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긴 했지만 you know, you use it. You use that method.
0: That thing.
1: Yeah, that data.
0: Yeah, you use that information
1: 네.
0: to make a decision or something.
1: 그렇죠. I have this opinion mm-hmm. and 만약에 제가 의견이 있는데 mm-hmm. I have this opinion and
0: What is it based on?
1: Exactly. My opinion is based on what I have read online. 인터넷으로 oh. 읽었던 글을 토대로 생긴 의견이다.
0: Yes.
1: 네, 그렇게 mm-hmm. 말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0: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1: 네,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But, mm-hmm.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친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될지를 mm-hmm.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성격이 핵심인데 but how do we
0: determine
1: 네.
0: determine
1: determine은 알아내다, 결정하다, 그리고 결심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결심하는 거랑은 여기는 거리가 멀어요.
0: Yeah, it's not in this case.
1: So, for example, I want to do something. I want to be really good at drawing uh-huh. and I am determined 하면은
0: to do so.
1: 네. 결심을 단단히 한
0: yeah,
1: 거예요.
0: Like, I'm gonna do it.
1: 네. 그런데 결정을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Mm-hmm. 결심 쪽이고 여기서는 determine 그냥 알 수 있는 거.
0: Yeah. How do you, I guess, form an opinion on?
1: Or how

0: how it is.
1: No.
0: Yeah, how do you know, 네. right?
1: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습니다. Mm-hmm. So,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Mm-hmm. What하고 like가 합쳐지면 이제 how의 의미예요. Mm.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라고 했어요. Be going to 하면은 미래를 말하는데 아. 왜 지금 성격이 아니고 미래인 것처럼 말을 하냐면
0: oh, because you don't know it yet.
1: 그렇죠.
0: It means in this case when you find out about it. 네. Once you get to know them.
1: 네. 그래서 지금 우리말 번역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가 아니고 어떨지
0: Yeah.
1: 알고 보면 어떨지 mm-hmm. 그런 의미로 is going to be like yeah. when you get to know that person better.
0: Yeah, because you 네. don't know it now, which is why you have to determine what it would be like.
1: 어떻게 알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네요.
0: He says,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1: 네, 인상.
0: Impression. Impression.
1: Impression. First impression이라고 쓰였습니다. Mm-hmm. 첫인상. 그래서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Mm-hmm. 여기서 our first impressions라고 했습니다. Our first impressions. Mm-hmm. 그런데 우리의 첫인상이라고 먼저 번역은 그렇게 넣었는데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0: Well, in this case, he's talking about determining their personality. So, of course, it's the impression they give us.
1: 그렇죠. 그래서 yeah. Our first impressions of them.
0: Of them.
1: 그 의미예요.
0: What we think of them.
1: 그래서 이제 이 의미까지 살린다면 우리가 받은 첫인상이 되겠고요.
0: Yes.
1: The clothes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받은 첫인상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첫인상일까요? 아니면 the clothes they wear 입은 옷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Sometimes yeah, of course. Yeah. 물론 가끔은 그렇죠.
0: Mm-hmm.
1: 다음.
0: And another thing he says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1: 네. When we meet them, 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where they are, 어디에 있는지, 서점에서 만난 건지, 식당에서 만난 건지, 어떤 동호회에서 만난 건지. That's important too. 그것도 중요해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0: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1: 네. Maybe it's their hobbies. 취미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maybe, 어쩌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Do they like guitar? 기타 좋아하는지. Do they read books? 독서 좋아하는지. 여기서 그 영어로는 what do they do라고 했는데 뭘 하는지 했지만 취미니까 뭘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0: yeah, basically what do they
1: like do?
0: What do they like to do?
1: 네, 그래서 yeah. 뭐 어떤 거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도 있다. Mm-hmm. 그런데
0: mm-hmm. he says,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1: 그런데 저로서는 there's another
0: factor.
1: 네. 요소나 인자를 뜻하는데요. Mm-hmm. 알기 쉽게 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0: For example, you could say,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I choose a laptop.
1: 네, 저는 노트북 컴퓨터, 랩탑을 고를 때, 또는 랩탑 컴퓨터라고 해도 되고요.
0: Yeah.
1: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요한 요소예요. 디자인 예쁜 걸 먼저 본다.
0: Yeah. So they don't care about, you know, the functions, but yeah. it has to be purple,
1: yeah.
0: right?
1: the performance가 아니고 the design. 그래서 이 문장으로 돌아오면 저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Mm-hmm. 통일을 좀 한다면 for me까지 했으니까 how does that person make me feel?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Mm-hmm. 그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가예요. Mm-hmm. 왜냐하면
0: So why, he says?
2: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0: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1: 왜 그걸 생각하냐면 그들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생각하냐면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Mm-hmm. 그게 그들 성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Mm-hmm.
1: 다음 문장 볼까요?
0: He says,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1: Do you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나요? When you are around them. 여기서 around them은 물론 when you are with them. 같이 있을 때.
0: When you're with them, right?
1: 네, 그들 곁에 있을 때, 그들 옆에 있을 때.
0: Mm-hmm.
1: 그리고 다음 부분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figure out who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저는 그걸 누가 썼는지, 누가 그걸 썼는지 알아냈어요. I figured out who wrote it. 네, 막 생각해보고 아니면 조사해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생각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I figured out who wrote it. 발음 연습해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figured out who wrote it. I figured out who wrote i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들은 그걸 누가 했는지, 누가 한 일인지 알아낼 겁니다. They will 또는 they'll figure out who did it. 발음 연습이요.
1: They'll figure out who did it. They'll figure out who did i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은 it is mostly based on을 이용해 볼 건데요. 그건 대체로 어디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그건 대체로 연구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It's mostly based on research. 같이 읽어볼까요?
1: It's mostly based on research. It's mostly based on research.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 다음으로 그건 대체로 제 개인 경험에 기반을 둔 거였습니다. It was, 과거형으로, it was mostly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만약 경험들이라면 my personal experiences도 가능합니다. 발음 연습해볼까요?
1: It was

0: 네, 오늘도 성격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f you're a decent individual, meaning if you're a kind person, I want to be friends. Personality matters. The older you get,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If you don't have a sense of humor, we can't even be friends.
0: 네, 첫 번째로.
1: Maria says,
0: If you are a decent individual, decent individual 이 기준 굉장히 모호한데요. 네, 그래서 꽤 괜찮은, 썩 괜찮은 사람이라면,
1: yeah.
0: meaning if you're a kind person, 그러니까 착한, 친절한 사람이라면, mm-hmm. I want to be friends, 우리 친구 됩시다. 지금 소셜미디어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고요. Personality matters, mm. 성격은 중요합니다.
1: All right. So DJ says next.
0: The older you get,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Mm-hmm. 성격이 더 중요해집니다. If you don't have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없다면 we can't even be friends. 우리는 Mm-mm. 친구가 될 수조차 없어요라고 말했네요. So he likes people who are humorous or funny.
1: Funny.
0: Yeah, at, yeah. at times.
1: Some, you know, he wants some comedic friends.
0: 네, 그래서 지금 성격 이야기를 하면서 personality matters. 이 첫 번째 문장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Mm-hmm.
0: The older you get,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1: matters.
0: Personality를 빼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1: Yeah, the older you get, the more loyalty matters.
0: 아, loyalty, 누군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변치 않는 마음, 아니면 the older you get, the more health matters,
1: oh.
0: the more fitness matters.
1: That's a good one.
0: Yeah. 꼭 연습해 주세요.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week.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수동태라는 거 막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동태라는 게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은 또 그런 양파 같은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수동태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그런 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겁나요? 뭔가 되게 어려운 거 할 건가요? 라고 걱정 자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은 접으시고 먼저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보이세요? 수동태가 어디에 쓰였나요? 바로 여기에 was left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선생님 이거 뭐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문장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두 분류의 문장들이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 다른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버려졌다. 요렇게 이 문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길 위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그냥 버려졌다가 아니라 버려져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졌다라는 건요, 동작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고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서 추가했다는 것은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태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정답은 뭔가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놔야 되나요? 자, 그 정답은 제가 이번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수동태라는 것이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것이 이렇게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동작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게 되면요, 그 동작이 느껴지게끔 어떤 일이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해석하게 되고요. 상태에 집중해서 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해석하게 되면 뭐뭐 한 또는 뭐뭐 된 상태이다 라는 맥락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냥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쓰였다고 무조건 언제나 항상 뭐뭐뭐뭐 되어지다 라고만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서 다음에 예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동태로 활용할 동사 두 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입니다. provide 뜻은요 제공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똑같이 P로 시작합니다. prepare 라는 동사인데요. 뜻은 준비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두 개 동사 가지고 수동태로 활용해서 이런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Beverages were provided to the guests 라고 적혀 있죠. 해석해 보면 beverages 음료입니다. 음료들이 were provided 제공되어졌다는 거죠. 음료들이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그게 제공되어진 겁니까? To the guest 해서 손님들에게, 게스트들에게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써 자, 이 문장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요, 여기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were provided는 확실히 동작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주면 돼요. 실제로 그 음료들이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 음료를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되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냥 익숙한 수동태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음 문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Gina was prepared for her interview.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Gina was prepared. Prepared란 동사가 준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를 동작으로 해석하면요. Gina는 준비하는 것을 당했다. 그러니까 Gina는 준비되어 젖었다.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뜻이 애매하게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가 동작이 아닌 상태로서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아는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겁니까? For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를 위한 어떤 그 면접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해줘야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서 아 얘는 동작으로서 준비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되게 어색하구나. 준비된 상태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라는 거 분명히 봐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보면서요. 이 영어 문장에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동작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상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어요. 열리다. 이런 것도 수동태로 표현한다니까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어가 the party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파티가 자, 열린 건데 수동태로서 동사 hold의 과거분사 써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네요. The party was held. hold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잡다는 건데 근데 이게 파티 같은 것과 연관 지어지면 그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The party was held. 그리고 어디서 열렸는지 장소 덧붙여 줄게요. At a nearby hotel 해주시면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죠.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 party was held at a nearby hotel. 뜻은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다는 것이고 자, 이거 동작으로 보는 게 맞아요? 상태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동작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동의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동태로 표현하게 되나요? 맞아요. 수동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영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을 가진 상태였어요. 라고 그렇죠? 여기서 이미 여기다가 상태의 의미로서 영작할 거다라는 거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말 바꿔놓고 그리고 영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She. 그리고 관심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Was interested. Was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무엇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수거로 많이 외우는데 이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he was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John's novel. 존의 소설에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태로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해석되는 이 문장 완성을 해봤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as interested in John's novel.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이거 두 개의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작에 초점을 맞추면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리는 것에 어떤 그 동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쓰레기들이 그 길 위에 버려진 상태였다. 버려져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길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밌는 반전은 뭐냐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문제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맥락에 맞춰서 이런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맥락에 맞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오늘 마지막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동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함께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Hi guys, guess what? It's already the second day of some abs workout, so let's get to it.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복근 운동하는 두 번째 날 됐습니다. 오늘도 복근 살리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갈게요.
1: I walked into the room and found my little brother studying. So, I was dumbfounded. He never studies. Hey, stop underestimating your little brother.
0: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은 딱 한 개예요. Dumbfounded. Dumbfounded란 뜻인데요. 너무너무 놀래서 아무런 말이 안 나올 때, 막 할 말을 잃었을 때 그런 거를 다 dumbfound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I walked into the room 이러면서
0: 방에 딱 들어갔는데
1: and found my little brother studying
0: 이러죠. 내 동생이, 남동생이 공부하는 거를 봐버렸대요. Little brother이라고 하면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younger brother 이렇게 하지만 little brother, little sister 하면 어린 남동생 또는 여동생 이렇게 일을 합니다. Little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을 했더니 so 이렇게 일을 하죠. 그게 뭐 어때서 이러니까
1: I was dumbfounded 이러죠.
0: 오늘 표현이 딱 나왔어요. I was dumbfounded. 너무 놀랬어. I was dumbfounded. 정말 멍 이렇게 됐대요. He never studies. 걔 절대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ey 이러죠. Yeah,
1: stop underestimating your little brother 이러죠.
0: 네 남동생 좀 그만 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op underestimating 이런 거 actually 우리 이거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Underestimate. 그래서 저 어쨌든 낮게 평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umbfounded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또 같은 표현 공부하러 갈게요.
1: You look dumbfounded. Did you see a ghost or something? No, but I just realized something worse.
2: What?
1: I left my air conditioner on and I left home 2 days ago.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You look dumbfounded 이러죠. 너 너무 놀라서 지금 막 멍해 보여. 이렇게 이러죠. You look dumbfounded.
1: Did you see a ghost or something?
0: 이러죠. 무슨 뭐 유령이라도 본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아니.
1: But I just realized something worse 이러죠.
0: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걸 봤대요. 아니면 realize 딱 알아차렸는데 지금 너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를 내가 딱 알아차렸대요. 뭘까요? What?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 left my air conditioner on.
0: 나 에어컨을 켜놨어. 얘기를 하죠.
1: And I left home 2 days ago.
0: 집에서 이틀 전에 나왔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공포 얘기예요. 이런 유령을 본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dumbfounded 표현 잘 쓰시죠.

So we got to the celibate pose today. It's so difficult. So a round of applause for you guys. 오늘 우리 독신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으셔도 전혀 괜찮아요.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영어 표현 우리 dumbfounded 같이 배워봤습니다. dumbfounded. 상황이 너무 놀랍거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할 말을 잃은 상태,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 dumbfounded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익혀두시고 활용도 해주시고 그럼 내일 또 만나요. Have the greatest day ever, okay, guys? Bye!

0: 워크백 투 베이식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소개서를 진행자가 어디로 또 향하게 된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어요? 네, 바로 볼리비아의 눈산으로 향한다고 하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island. Highland죠.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입니다.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2: 2.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The in the, 기능어고요. Capital city nestling desolate highland.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는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캐피탈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T 사운드를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또 내가 발음을 했을 때 그들 또한 우리를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Capital, capital city. 자, 연속적으로 지금 플랩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Nestling이 아니라 nestling. Nestling. T 발음 역시 안 들리죠. In the desolate. Desolate가 아니라 desolate. Desolate highland.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약간 길어요. Google listening 2.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한 번 더.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자, the, with, on, 모두 다 뭘까요? 기능어입니다. Snow mountain, 이제 mountain은 이런 소리 된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겠죠? with 하실 때 입모양 잡아주시고 with, 혀끝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 살짝 긁혀지고 perpetual, perpetual, 강세 꽝, 에, 이 부분 해주시고 snow 뒤에 on its head에서 on its head, on its head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고고 리스닝 1,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kay, Google listening too.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ne more time.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2: 2.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4: 오늘은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볼리비아의 눈산인데요. 어디에 있는?
0: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고지대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서 있는, 우뚝 솟아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lank. 기입니다. The capital city blank and the desolate highland 이어졌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들이요. 바로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은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라는 말인데 쉼표 뒤에 나온 the capital city 이어진 것은 라파스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The capital city, 수도예요. 그쵸? Blank in the desolate highland. 어디에 있어요? 황량한 사막에 있는 모라고 했는데 빈칸에 nestling. 이게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수도인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We see. 우린 봅니다.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모의 하나예요. Of altiplanos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unexplored regions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그렇죠. 미개척지, 알티플라노의 미개척지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the snow mountain, 그런데 바로 눈산이죠. 어떤 눈산이에요? with blank on its head 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뭘 가지고 있는 perpetual snow라고 해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네, 만년설이죠.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눈산이라고 합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모두 살펴보고 의미 파악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100%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지 try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오늘 이야기 어떻게 잘 들리셨나요? 네, 100% 도전했는데 100% 다 들리지 않았다면 연습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꼭 연습해보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자, 출근 영어에서 오늘 뭐를 배울까요? We are doing a job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today is, please tell me one of your weaknesses. 네, 단점. 우리 단점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뭐 우리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사실 you want to be honest but you don't want to say something that's really terrible. Okay? So your weakness can sometimes also be your strength. 이런 답을 찾아야 돼요. So let's see. Let's find out what kind of answer we have today.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How is this said in English? 저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저는 가끔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합니다.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full answer. Okay, 일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you know, to work hard is a very good thing. But what happens when you work too much? Okay, so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So instead of saying I'm a workaholic, 네, 조금 더 부드러워요. People often say. 자, 사람들이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Okay, so yeah, I think that's true.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So 그냥 저 일 중독자예요.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Okay.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저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So a key expression here is finding a work-life balance. 네, work-life balanc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을 적당히 하고 또 우리 personal life, 네, 그냥 일반 삶을 잘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it's not easy to do. 그래서 이 work-life balance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To find a work-life balance. Okay, it's not easy.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confusing words. Kind versus generous. Kind versus generou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kind 그리고 generous입니다. 네,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좋은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 여기 kind도 있는데 generous도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kind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kind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kind가 아닙니다. 이름절로 kind. Kind.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친절함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So kind is the most general word to refer to somebody who is good, who has a good hear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절한, 상냥한,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이 모든 뜻들을 kin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s important to be kind. Tom seems kind. That's so kind of you. 네, kind, 친절한. Ki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It's important to be kind.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하면 너무 좋죠?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래서 여기서는 kind는 뭔가 친절한 그리고 착한 뭔가 마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 톰은 친절해 보여. Tom seems kind. 즉, Tom seems like a good person. Tom seems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이 말 대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런 거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그런 말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시네요. That's so kind of you. 그래서 뭔가 칭찬을 받을 때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so kind of you. That's

kind of you.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kind, 친절한이죠. 그 다음에 generous. 네, generous는 너그러운 그리고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G로 시작했지만 발음은 J, J, J 발음입니다. generous, generous. 연결하면서 generous, generous, generous.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generous. 이해의 폭이 넓고 친절할 때 generous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generous when we're talking about someone who is kind and who is very understanding. Okay? Understanding of others.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할 때 generou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He's generous with his money.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She has a generous heart. Generous. 너그러운, 관대한. Generous.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그는 돈을 후하게 써. He's generous with his money. 물론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어감도 있지만 남한테도 약간 돈을 준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상황 따라서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그래서 뭔가 이게 따뜻하고 되게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선물이 되게 좀 후한 거예요. 되게 큰 선물인데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has a generous heart. 왜 generous라는 사람은 뭔가 이해심이 있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she has a generous heart. That means this person has a very giving heart and they're also very understanding. 그녀는 마음이 너그러워. She has a generous heart.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has a generous heart. She has a generous heart. 네, 오늘 배운 단어들 kind 그리고 generous 있었죠? 자, 복습할게요. 자, 첫 번째 kind. 이거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거를 정말 일반적으로 kind 이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게 Oh, you're so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ous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그러운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generous, 뭔가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뭔가 후한 이런 것도 gener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kind 그리고 generous 비교했는데요. If you want,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you have to do is go on our website at ebse.co.kr and go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all our previous episodes. It's really important to review. 네, 영어를 배울 때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All right, everyone. 열공하시고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수 생소일.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welcome back to 20분요.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후야나 부토시라는 산이 이 고지대를 무엇처럼 감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길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a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어려우셨다고요? 네, 앞부분에 훅 지나가 버렸죠. 마치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어야 돼요. 자, anyway, 잠시 후에 이야기 읽어나갈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마도 리스닝 포인트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면모는 보는 일을 압도하다. 이것만 반짝 드러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문장에서 연결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면모는 보는 일을 압도하다. 그러니까 뭐 보는 이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제가 얘기한 거죠. 목격자인데 그 경관, 그 경치를 보는 일을 압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힌트 안 나왔네요.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중에. 자, 6,000m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 to do now.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a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a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2.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어요? 자, 첫 번째 문장 속에 전체 문장을 들어보니 여기에 힌트가 있었죠? Alright,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a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병풍처럼 고원을 감싸고 있는 히아나 포토시 산의 면모는요,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느끼셨겠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주세요.
4: How would the highland be

0: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6,000m 위에서 내려다볼 때 고원은 어떨까요? 고지대는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긴 문장은 아니었지만 들을 때 제대로 못 들은 부분, 또 잘못 들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들으실 때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esson.
1: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 자, 모두 다 강세가 가는 단어들인데 정관사 더를 제외하고 자, PH가 F 발음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지컬이 아니라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가 아니라 wetness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컨텐트 월드는 각각 음절의 정확한 위치에 강세가 가거든요. 그래서 내용어입니다.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강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조가 기능어에 비해서 높죠.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 한 번 더.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etnes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자, 이때 when은 의문사가 아니고 뭐뭐 할 때, 그죠? 그래서 강세 가지 않고요. looked down에서 이때 looked의 드, 철자는 드지만 소리는 looked, t,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소리 down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동사와 부사가 같이 맞물려 쓰이는 경우에는 동사도 중요한 내용어고 부사도 중요한 내용어인데 발음할 때는 부사 부분에 조금 더 힘을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그리고 z 끝나자마자 above라고 해서 이때 강세가 어에 있지 않죠. 그래서 meters라는 자음과 어가 만나서 6,000 meters abov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Okay, Google listening 2.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Excellent.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한 번 더.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Excellent.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봅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2.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0: 자, 내용 볼게요. 첫 번째 빈칸 기입니다.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뭐뭐를 감싸고 있는

0: 하일랜드를 감싸고 있는 고원을 감싸고 있는 like 모처럼 감싸고 있어요. 빈칸. 빈칸에 the folding screen. 이게 병풍을 가리키죠. 병풍처럼 고원을 감싸고 있는 뭘 얘기해요? Mountain Huana Potosi's physical aspect. 휘아나 그 포토시 산의 면모가 빈칸 the witness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Overwhelms라고 해서 압도하다라는 동사인거 아시죠? 오케이. 이 포토시 휘아나 포토시의 산이 산의 그 면모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자니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6000m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볼 때 이 고지대는 고원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이야기 간단했습니다. 100% 도전해 보세요.
1: Wrapping around the highland like the folding screen, Mountain Huayana Potosi's physical aspect overwhelms the witness. How would the highland be when looked down from 6,000 meters above?
0: Well, well, well, you did a good job today. Don't forget to review, please. I'll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nd we're going to learn some business English. More importantly, we are preparing for an English job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please talk about one of your weaknesses. 네, 단점을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what should I say? Well, let's look at our sample answer. 저는 저의 팀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I need to improve my team leadership skills. 저는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I'm happy to take directions, but not give them. 제가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Alrighty, so you need to improve your team leadership skills. 네,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주어진 일은 잘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Alright, so let's look at the answer. I need to improve my team leadership skills. I need to improve my team leadership skills. 저는 저의 팀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I need to improve. 더 발전을 해야 되죠. To improve my team leadership skills. So in business, team leadership is important. Okay? I'm happy to take directions, but not give them. I'm happy to take directions, but not give them. 저는 시키는 일을 잘하지만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That's a little difficult. So, this is very tricky. I'm happy to take directions. 자, directions 할 때는 보통 방향을 생각하죠. Oh, like, you know, can you give me directions?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 take directions and give directions is often used in business. So, taking directions from someone means 누가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give directions to someone, 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Right. So, taking directions from your boss, 팀장이나 뭐 아니면 사장님이나 일을 줄 때 잘 하는 거예요.

Welcome back.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similar and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ite versus chew. Bite versus chew.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bite 하고 chew입니다. 네,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단어들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bite부터 할게요. bite는 깨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bit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깔끔하게 bite. bite. 이렇게 마지막 그 T 부분에 으라는 소리 안 나게 최대한 모음 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T로 끝내보세요. Bite. Very good. 오케이. 뉘앙스 차이 볼게요. Bite는 이로 물다 혹은 베어 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o bite refers to tearing something with your teeth or gripping something with your teeth. 오케이. 그리고 깨물다, 뜯다, okay? Bite can also mean to tear something off or to rip something off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Does your dog bite? Don't worry, I won't bite. Don't bite your nails. Bite, 깨물다, bit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너의 개는 물어? Does your dog bite? 그래서 여기서는 물다라는 느낌이죠. Does your dog bite? 그래서 동물들 혹은 애완견들이 물다 혹은 아기들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bite라는 단어가 적합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걱정 마, 깨물지 않을게. 이거는 직역하면 이렇지만 Don't worry, I won't bite.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깨물지 않을 거야. Don't worry, I won't bite. Don't worry, I won't bite. 네, 이거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손톱을 물어뜯지 마.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don't bite your nails.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서 뜯는 거잖아요. 그래서 bi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on't bite your nail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n't bite your nails. Don't bite your nails. 네, 좋아요. 그 다음에 chew로 넘어가 볼까요? 네, chew는 씹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chew. chew. 그래서 치옷에다가 U만 놓으면 조금 부족해요. 거기다가 살짝 입술로 W 발음을 조금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chew가 아니고 chew. 저는 지금 I'm exaggerating a little bit, 하지만 이렇게 chew, chew, 그 다음에 chew. 근데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okay? Chew, very good. Okay, chew의 뉘앙스 차이는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씹거나 물어뜯을 때 이거는 chew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hew when we're continuously or constantly biting on something.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뭔가 오물거릴 때도 chew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hen you kind of have like food in your mouth and you're kind of like tossing and turning it in your mouth, we also say we are chewing our food,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Chew your food well.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I'm chewing gum. 네, 씹다.
shoe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현장 다시 볼게요. 음식을 꼭꼭 잘 씹도록 해. 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Chew your food well. Chew your food well. 그래서 뭔가 한번 무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지속적으로 계속 씹는 거니까 chew가 적합하겠죠. Chew your food well. 두 번째는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네, 이거는 영어 속담인데요. 씹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베어 물지 마. 이거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bite라는 단어도 있고 chew라는 단어 둘 다 나왔습니다. Don't bite off. Okay? Don't bite off. 이거는 크게 베어 물지 마. More than you can chew. 씹어 먹을 수 있는 만큼보다. So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선택해서 하라.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껌을 씹고 있어. 네. 껌은요. chewing gum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짧게 gu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씹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I'm, 자, 씹고 있어요. chewing gum. I'm chewing gum. 이거는 bite보다 chew로 하셔야 됩니다. 자,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I'm chewing gum. I'm chewing gum.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ite. 이거는 깨물 때 bite라는 단어 쓰고요. chew는 뭔가 좀 지속적으로 씹을 때 chew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Does your dog bite? Does your dog bite? Does your dog bite? Chew your food well. Chew your food well. Chew your food well. 네, 오늘은 bite 하고 chew를 확실하게 배웠죠. 거기다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들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Don't worry, I don't bite.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Don't worry, I don't bite. 그리고 되게 좀 많이 쓰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So only do what you can handle, right? 할수 있는 만큼만 해라. 이런 말이죠. Okay, very good.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어떠신가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계속 꾸준하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그러는 삶이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겠죠. 똑같은 어떤 일상의 방법보다는요.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제 했다면 세 번째, 오늘은 동기부여입니다. 자, 동기부여가 뭐냐?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를 이렇게 매일 보시면서 10분씩, 그리고 복습 20분,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해나간다는 거. 자,

0: 이게 하나의 삶의 루틴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어디서 동기를 얻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내적 동기든 외적 동기든 나는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와 같은 내적 동기든 뭔가 좀 어디 가서 영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외적 동기든 간에. 자, 이 동기부여는 그런데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동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 하다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전도 그렇고 이 영어 공부와 같은 것도 꾸준하게 동기를 잘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일단은 우리가 만나볼게요. 동기부여하다 동사 뭡니까? motivate라는 동사 아시죠? 그 명사형은 motivation. 먼저 만나봐야 될 단어들입니다. motivate oneself. We need to motivate ourselves. We need to motivate ourselves. motivate. motivate. 자, 요걸 이제 읽을 때 말이죠. 요 T 발음이 완전히 리을처럼 북미권 발음에서 바뀝니다. 영국 발음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미국 발음 기준으로 하면 이 T가 리을로 바뀌면서 motivate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좀 들어보세요.
1: Motivate oneself. Motivate oneself.
0: 그렇죠? motivate 이렇게는 안 하셨죠? motivate, motivate. 자, 요거를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다라고 한게 oneself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니까 나한테. 뭐 himself 해도 그 사람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거고. Find the motivation.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동기를 찾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동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니까 Find the motivation. We need to find the motivation to do things, right? We need to find the motivation to take on challenges. 내가 굳이 저 도전을 왜 해야 되지? 동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동기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고. 들어볼게요.
1: Find the motivation. Find the motivation.
0: 좋습니다. 자, 의지력을 강화하다. 자,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가 약해지면 안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의지에 해당하는 좀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다기보다는 잘안 받던 단어인데, resolve. 이게요, 뭐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근데 명사로 쓰이면 이게 의지란 뜻이에요. 뭐 willpower, will 이런 것도 다 의지란 얘기인데, resolve. 오늘은 이 단어를 써볼게요. resolve. 노란색 어디 칠해져 있어요? 뒤에 칠해져 있죠. 그럼 읽을 때 여러분, resolve가 아니라 resolve, resolve 이렇게 읽어줘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의지력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 strength에다 em 붙이면 동사 되죠? strengthen one's resolve, strengthen one's resolve 한 뭐예요? 의지력을 강화하다. 들어볼게요.
1: Strengthen one's resolve. Strengthen one's resolve.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나의 의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 아, 자꾸 영어 공부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잘안 해. 그죠? 그럼 내가 의지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찾아야 될것 같아. 그래야 내가 꾸준히 할것 같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나는 방법을 찾아야 돼. I need to find a way. 한번 더. I need to find a way. 뭐뭐 하는? To strengthen my resolve. To strengthen my resolve. 나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됐죠? 이 정도 여러분도 영작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이 문장은 통으로 여러분 반복해서 외울게요, 그냥. 들어볼게요.
1: I need to find a way to strengthen my resolve. I need to find a way to strengthen my resolve.
0: 좋습니다. Very good. 자,

0: 자기를 개발하는 책이죠. Help란 단어 써요. Self-help books. Self-help books. Self-development books, self-improvement books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self-help books도 많이 많이 쓰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돕는 책, 즉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화시켜서 예습 붙여볼게요. 자, 들어볼게요.
1: Self-help books. Self-help books.
0: 이런 책에 이제 보면 뭐가 쓰여 있냐, 어떤 게 쓰여 있냐면요. Self-help guidance가 나와 있습니다. Guidance는 뭐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린 주로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ide라는 말보다 guidance. 뭔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행동 요령 이런 걸 guidance라고 하죠. 그럼 self-help guidance가 이런 책들에 담겨 있겠죠.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들어볼게요.
1: Self-help guidance. Self-help guidance.
0: 자, 그 다음에요. 요 문구를 하나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좀 넣어봤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문구입니다. 자, 뭔가 동기부여를 받을 때 내가 꾸준하게 뭔가 배우고 싶은 지식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간에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이게 자기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knowledge라고 하는데 이 갈망하다의 뜻의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crave. crave. 요건 약간 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당길 때도 쓰거든요. I'm craving some cake or ice cream 이런 식으로. 그래서 crave knowledge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갈망하다. 아, 나 더 배우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거. crave knowledge. 들어볼게요.
1: crave knowledge. crave knowledge.
0: 문장이나 볼까요? 서점가에 판매되는 다양한 자기개발서들이 있다. 자기개발서 쳐보면 엄청 나와요. 온라인 서점에도. 그럼 이제 일단 서점가에 갔는데 와, 이게 자기개발서네, 이게 전부 다. There are so many books, right? 무슨 books? Self-help books. There are many self-help books, that are sold at bookstores. That are sold. 책이 자기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면서 that are sold. 수동태 판매되는 어디에? At bookstores. 일반화시켜야 되죠. 들어볼게요.
1: There are many self-help books that are sold at bookstores. There are many self-help books that are sold at bookstores.
0: 서점에 자기계발서 많으니까 그런 거 한 권 사서 봐. 이런 느낌. 그렇죠? 서점이 많다. 자, 그 다음 두 가지. 그래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게 동기부여를 꾸준하게 받으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찾아가야 되는 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행복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러므로써 자아가치를 재발견하다. 자, 이런 말들이 영어로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아이고 쉬워라. 단어들은 쉽잖아요. 그죠? Find the meaning. 의미를 찾아야 돼. 뭐에 대해서? Of true happiness.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0: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아가치란 거 아까 self란 단어 자기개발서에도 썼었죠? worth가 가치란 명사도 됩니다. self-worth가 뭐예요? 자기가치를 또 찾아야 됩니다. find one's self-worth. find one's self-worth. 너무 멋있는 말들이에요. 최대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find one's self-worth. find one's self-worth.
0: 오케이, 영작 챌린지.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이것도 문장 길이를 조금 줄이느라고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이거 그냥 like this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만 붙여서 문장에 넣어볼게요. 자, find the true meaning of happiness를 써봐야 될 것 같은데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this w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전치사 없고 그냥 this way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this way. 들어볼게요.
1: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this way.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this way.
0: Well done.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동기부여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동기가 약해지지 않게 해서 의지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죠. Strengthen one's resolve. 들어볼게요.
1: Strengthen one's resolve. Strengthen one's resolve.
0: Resolve, 강세 타주시고. 자, 이게 봤어. Self-help books, 복수형으로 연습할게요. 들어볼게요.
1: Self-help books, self-help books.
0: 노란 부분의 강세.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다.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들어볼게요.
1: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0: 자, 오늘은 동기부여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표현들을 일상에서 그대로 쓰셔서 정말 동기부여 관련된 대화에

유용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 EBS-E 앱을 설치해서 방송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를 좀 잊어버렸어요. 분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겠죠. 그때 손짓발짓을 하는 게 정말 여러분이 멘탈이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지 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핵심 동사가 바로 lost가 됩니다. 그래서 I lost 분실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것을 분실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분실하는 거는요, lose라는 동사가 원래는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떠한 것을 분실합니다. 현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I lost 분실물 해서 lose의 과거인 lost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 lost 분실물.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실물 자리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I lost 분실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갑은 그쵸, 바로 walle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I lost my walle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지갑들을 wall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 긴 것들은 purs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lost my wallet.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ost my wallet.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wallet. 해가지고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긴 여성 지갑은 I lost my purse. P-U-R-S-E, purse로 얘기를 하는 경우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 lost my purse. 제 조금 긴 여성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문장. 자,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휴대폰? 그렇죠. I lost my phone.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lost my smartphon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lost my phone.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phon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전자기기 뭐 태블릿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노트북 랩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이 자리에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방, 그렇죠. I lost my bag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lost my bag.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bag 해서 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메고 있는 가방 말고 이제 우리 흔히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근데 캐리어는 캐리어라기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luggage 혹은 baggag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lost my luggage 혹은 I lost my bagga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바퀴 달린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이제 유선 이어폰에서 이제 무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하나 이렇게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분실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무선 이어폰이라는 표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My wireless earphones로 얘기를 하시면 그렇죠.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제가 무선 이어폰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wireless earphones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wireless라는 표현, 그쵸? 무선의라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해서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I lost 분실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이었죠?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I lost my phone. I lost my phone. I lost my bag. I lost my bag.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갑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라는 표현 I lost my wallet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실한 것과 어디다가 두고 온 거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실한 거는요 I lost 분실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내렸다 혹은 어디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leave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left 분실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떠한 분실물을 좀 두고 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여기에다가 두고 갔었거든요. 두고 내렸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I left 하고 나서 분실물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here 얘기를 하거나 혹은 in 장소를 얘기를 하거나 혹은 at 장소를 얘기를 하면 그렇죠. 어디에서 제가 좀 두고 내렸습니다. 혹은 on 하고 나서 여러분 버스나 혹은 on the subw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뭘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다가 두고 내렸어요. 라는 그런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한번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했다와 두고 내렸다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서 left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eft my wallet here. 한 번만 더. 시작. I left my wallet here. 해서 두고 내린 것은 left. 여러분이 분실한 것은 lost로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I lost my phone 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언제 그거 분실하셨어요? 어디에서 분실하셨어요? 뭘 분실하셨나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시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시점은 바로 when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did you lose your phone?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휴대폰을 분실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장소를 물어볼 땐 어디에서 분실하셨어요? 그렇죠. Where did you lose your phone? 이렇게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뭘 분실하셨나요? 라는 질문은요. 여기엔 없지만 What did you lose?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분실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점, 장소, 무엇 여러분이 다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분실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I lost 분실물 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매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저는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자,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예, 제가 I always say what you can control 100% is your inside, not the outside. 아시겠죠? 외부 상황은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100% 없습니다. 이 온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는 거죠. 아, 여러분 마음도 잘 안 되신다고요? 마음대로? 자, 그래서 적어도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행복 찾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이거 출발점은 이겁니다. 누구에 대한 취향이 궁금할 때, 일주일에 얼마나 밥을 해 드세요?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을 하세요? 독서는 얼마나 하고요? EBS는 얼마나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궁금한 거는 횟수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뭐뭐 하세요는 이미 옛날에 나왔던 do you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자, 그래서 자주니까 how often do you 하는 거. do you는 맨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 한번 복습하셔도요. 서로 응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combinations. 그죠? 그래, 그렇게 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how often do you. 자, 얼마나 자주 연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거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는가 궁금하실 때는 네 가지를 한번 연습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얻어보세요. Build up your confidence, okay? With these sentences.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다는 뭐예요? 그렇죠. Exercise 쓰시면 돼요. 그럼 앞에 나왔던 How often do you exercise? 동작이 없는 그러한 따라하는 방식은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자로 인식되는 순간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exercise? Exercise. 자, 얼마나 자주 그걸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뭐 확인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장치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How often do you까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How often do you check it? 그렇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check it? 발음도 체크 이트로 들리지 않습니다. 체끼처럼 들려요. 체끼. 아시겠죠? 예, 그러면 마치 뭐 한우의 체크살처럼 하잖아요. 체끼. 체끼. 아시겠죠? 체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 말을 하세요? How often do you? 그렇죠. Say it. 그래서 How often do you say it?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는 말을 하는 거는 보통 say라고 하고요. 대화를 나누는 것은 talk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통 연설 비슷한 거 하는 거 그런 식의 느낌이 speak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say, talk, speak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말을 하다.

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것은 tell이고요. tell, T-E-L-L. 그러면 네 가지가 구분되시잖아요. 그죠? 자,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시나요? 사실은 white lie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거짓말도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lie?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앞에 다 똑같고 뒤 것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말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말을 보고 글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거든요. 영어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고 읽으시면 totally meaningless. 네,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작 해드릴 테니까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아시겠죠? 한번 커다랗게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세요? Your turn. 네. How often do you exercise?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자주 확인하세요? Your turn. 네. How often do you check it? 자, 세 번째는요. 얼마나 자주 그 말을 하시는데요? 자, 시작. Your turn. 네. How often do you say it? 됐죠? 맨 마지막에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시나요? 자, your turn. 네, how often do you lie? 네, 이렇게 해서 바로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뜻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살짝 더 늘려볼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2. 자,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죠? 아까 나왔던 거 exercise 쓰시면 돼요. How often do you? 그런데 exercise 대신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How often do you까지 똑같죠? Exercise 대신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out 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How often do you work out? 이 바깥에서 일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How often do you work out? 구어체에서는 99.9% 다 운동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아시겠죠? 만약에 바깥에서 일을 하다, 그럼 work outside라고 outside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주일이니까 a week. 그래서 바로 how often do you work out a week? How often do you work out a week? 대신에 per 이런 단어를 쓰시면 좀더 공식적인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루에 얼마나 전화를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정말 한번 세 보세요. 수백 번될 거리요. 그죠? 자, 그래서 how often do you check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check? 여러분 휴대폰이 뭐예요? Your phone. 그럼 아까 일주일에 한 번은 a week 했잖아. 일주일에 몇번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니까 a day. How often do you check your phone a day? 아니면 per day 다 좋습니다. 너무 우리가 휴대폰 자체를 목적으로 확인하시면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잡고 필요한 때만 쓰시고요. 주무실 때에는 반드시 make sure to switch off your phone. 전화기를 끄고 주무세요. 예, 비행기 모드로 해놔도요, 알람은 작동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의 어떤 심란함까지 다 비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얼마나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말을 하세요? How often do you say? 됐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Thank you. 그래서 how often do you say thank you?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고마워야 될 대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 그다음에 저도 함께 일하는 여기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청소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사 먼저 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더 흥미로운 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보면 저도 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how often do you say thank you?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도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Try it again.

Alright,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반응은 저 거의 매일 해요. 자, 그렇다면 How often? 타라! 자, How often do you work out a week? 아니면 per week 좋습니다. 그랬더니 매일은

everyday고요. 거의니까 almost every 띄고 day 이렇게 쓰시면 거의 매일입니다. 거창한 한두 시간 운동 말고요.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한 2, 30분 혹은 10분만 운동하셔도요.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여러분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당히 재밌는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힌트, 자, 이 문장 속에 숨겨놨으니까 같이 한번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어볼게요. I was shown the apartment by the realtor. 상당히 흥미롭죠? 어느 부분이 흥미롭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Was shown the apartment. Was shown만 보면 뭔가 수동태 같은데 그 뒤에 명사가 하나가 더 따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얘는 뭔데 수동태 뒤에 명사가 더 따라온 거지?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죠.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함께 얘기 나눈 적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요? 부담스러워요? 라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자 잘 들어보세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사형식 문장을 또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어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능동태로서의 사형식 문장은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주어가 무언가를 수여하는, 주는 이런 동작을 사형식 능동태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주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내용을, 그런 문맥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형식인데 능동태는 무언가 주어 입장에서 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받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해서 주는 걸 표현하고 싶냐, 받는 걸 표현하고 싶냐에 따라서 사형식 문장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시작은 사형식 문장 능동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적어놨어요. 자, 주어 그리고 동사, 즉 서술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있는데 보통 간접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직접목적어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죠. 자,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되는구나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간접목적어가 사형식 문장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요 서술어 자리, 동사 이제 수동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 능동태의 저 뒤에 있었던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수동태 뒤에 그냥 톡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친구가 수동태 문장에서는 by 하고서는 저 뒤에, 문장 저 뒤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생략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외워요? 조금 외울 게 많아 보이죠? 이거 예문 보면 곧장 이해됩니다.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두 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동사 바로 이겁니다. give 뜻은 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뭐 사형식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동사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만 더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준비한 동사 바로 offer예요. 해석해 보자면 그 뜻은 제공하다가 되겠죠. 역시나 이것도 뭔가 수여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 사형식 동사로서 활용될 수 있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두 동사 가지고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는요. 자, 우리말부터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라는 우리말 문장을 사형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 문장 자 읽어볼게요. I gave him a present. 자 여기 지금 제가 색깔로서 모든 것들 컬러 코딩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I gave him a present.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죠. 이 문장을 싹 한번 바꿔볼게요.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서 수동태로 바뀐 문장 보면 이렇게 돼요. He was given a present by me. 그는 주어졌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졌던 거죠. 뭐가 주어졌던 겁니까? A present. 선물이 주어졌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능동태에서는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아 누군가가 무엇을 받았음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문장의 맥락이 바뀐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먼저 우리말 문장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터가 우리에게 공짜 디저트를 제공해 주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죠. 이걸 그냥 능동태로 표현하면 그리고 이걸 주는 사람을 주어로서 그 웨이터를 주어로서 문장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The server, 자 웨이터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server라고 적어봤어요. The server offered us a free dessert. 아, dessert 강세가 뒤에 있어요. 해서 the server offered us a free dessert 하면은 웨이터가 우리에게 공짜 디저트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걸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누구의 관점에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냐? 제공을 받은 우리 관점에서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해서 we were offered a free dessert by the server.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서 사형식의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문장 정도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라는 말. 물론 그냥 받았다, 뭐 동사 get이나 receive 같은 거를 써서 능동태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한 사형식 수동태 써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장 이렇게 됩니다. 주어 받은 사람 입장에서 시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He 그리고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면 자 받았다는 건 보내져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계속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는 보내져졌습니다를 생각하면서 영어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He was sent. 그리고 무엇이 그에게 보내져졌는지를 마지막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He was sent a bill. He was sent a bill 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역하면 그에게는 고지서가 전해져졌습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쵸?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몇몇 직원들은 보너스를 지급 받았습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사형식 수동태를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먼저 받은 사람을 주어로 넣어주면 돼요. Some employees. 몇몇의 직원들이 자자 지급이 되어져진 거예요. 지급이 되어져진 겁니다. Were paid. Some employees were paid. 그리고는 뭘 지급받은 증거인 것인지 자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색해요. 무엇을 지급받은 것인지를 마지막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Some employees were paid a bonus 라고 말해주면 요 문장 또 한번 우리가 사형식 수동태 써서 만들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의 그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너무나 어색하니까 라는 거 참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I was shown 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내가 보여져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여져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좀 의역을 하면 그냥 내가 뭔가를 본 거죠. 그래서 뭘 봤냐면은 the apartment, 아파트를 보게 된 거고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파트가 나에게 보여져진 거냐면 by the realtor,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는 분이 되니까 중개업자가 그 아파트를 결국

나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사형식의 수동태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내용 분명히 복습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Hi guys, it's the third day already to work out our abs, so let's get to it.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복근 운동하는 세 번째 날이죠? 얼른 복근 살리러 가봐요. 가기 전에 우리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갑시다. Let's go.
1: What is this? Are you learning Chinese?
2: Yep, and German.
1: That's a stretch. You used to hate studying foreign languages. It just hit me that life is too short.
0: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it's a stretch. stretch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It's a stretch 하면은 무언가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다양하고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뛰어넘은, 넘어간 단계 이런 뜻으로 씁니다. 영어 대화문 먼저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What is this? 이렇게 시작하죠. 에이, 이거 뭐야? Are you learning Chinese? 이럽니다. 너 설마 지금 중국어 공부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yep 이러죠. And German. 그리고 독일어도 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That's a stretch. 야, 이거는 전혀 너답지 않다. That's a stretch.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다. 이런 의미로 딱 써서 That's a stretch. 야, 이거 엄청난 발전이야. You used to hate studying foreign language. 너 옛날에 외국어 공부하는 거 진짜 진짜 싫어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t just hit me. 이러죠. 딱 내가 딱 그냥 좀 알아차렸는데 that my life is too short. 이럽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게 갑자기 딱 와닿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 just hit me. 와닿대요. 그래서 That's a stretch. 발전을 했습니다. It's a stretch. 잘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두 번째 대화 똑같은 표현 공부하러 가실게요.
1: I still can't believe you're going out with me tonight.
2: It certainly is a stretch.
1: You always stay at home and go to bed early. I'd do anything for you.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같은 표현, it's a stretch. 같이 공부해볼게요.
1: I still can't believe that.
0: 아직도 안 믿겨진대. You're going out with me tonight. 이럽니다. Go out with someone 하면 누군가와 사귀다라는 뜻도 있지만 going out with me tonight. 오늘 밤에 나랑 놀러 나간다는 게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특히 밤에 나가는 거는 밤 늦게까지 좀 놀 때 있죠. Go out with me tonight. 이럽니다. 나랑 같이 놀러 나간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It certainly is a stretch. 이럽니다. 정말 나에게는 평소 하는 것과 다른 평소 하는 것을 벗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 certainly is a stretc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You always stay at home and go to bed early.
0: 너 항상 집에 있고 좀 잠 자러도 되게 일찍 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I'd do anything for you. 이러죠. 아,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뭐 밤에 나간 것쯤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it's a stretch.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에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s a stretch. 잘 써주세요. 그럼 요가하러 갑시다.
3: Alright, today's abs workout pose is actually pretty easy. It's something called the big toes pose. I think I named it. Let's get to it. So start by sitting down. I'll say that one more time. Let's start by sitting down. Good. Straighten your back and lift one leg up. Don't bend i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straighten your back and lift one leg up. Don't bend it. Good. Now grab your big toe with your two fingers on the opposite arm. I'll say it one more time. So grab your big toe with your two fingers on the opposite arm. Good. Now keep tension in your arm and your leg. Don't let them hang loos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keep tension in your arm and your leg. Don't let them hang loose. Good. Twist your body and open up towards the lifted leg's sid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wist your body and open up towards the lifted leg's side. Great. You'll notice if you engage your abs, it feels easier to hold your

복근도 빡 썼기를 바라며 우리 영어 표현은 It's a stretch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It's a stretch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뭔가 정상 적으로 내가 하는 평소에 하는 일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발전했을 때 와우, it's a stretch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ies, 성격.
0: 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mm-hmm. 한 주간입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살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find personalities interesting.
0: I find 뭐뭐뭐 interesting 하면은 mm-hmm. 저는 이것을 흥미롭다고 느낍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라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라는 뜻이고요. I find personalities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분은
1: We have Kelsey, who's from Australia.
0: 네, 호주 분이고요. 켈시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켈시 씨,
0: 나와주세요.
2: I think personalities are so interesting,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I think personalities are so interesting,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I think personalities are so interesting,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0: 성격 테스트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1: Kelsey said, I think personalities are so interesting,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0: 네, 성격이라는 것이 I think personalities are so interesting. 정말 흥미로운 것 같고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성격 테스트를 해보는 걸 좋아한대요. Do you like personality tests?
1: Well, not these days, but when I was a bit younger, I did.
0: Yeah, when I was a teenager, I found them interesting, but I personally don't really believe them anymore.
1: Oh, I don't. But okay. It can be fun, especially yeah. the ones that's like find out what hamburger flavor you are.
0: 아, 그런 거.
1: Yeah.
0: 자신이
1: fun ones.
0: 자신과 어울리는 아니면 자신이 어떤 햄버거 맛에 해당되는지, 어떤 동물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도
1: yeah.
0: 있잖아요.
1: What flower? I love
0: yeah.
1: those.
0: All right.
1: Sometimes.
0: So that's probably what she's talking about.
1: I think so.

0: has a different personality. Mm-hmm. 모두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말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라는 말이고요. Mm-hmm.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there is people이라고 써놓고 보면 어색한데.
1: Yes, there are people. 네. But when speaking, sometimes we say there's a lot of so and so.
0: 네, 그거는 그냥 there's를 먼저 말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mm-hmm. 그 명사가 복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다시 돌아가서 there are로 바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no.
0: 이제 구어체에서는 많이 써주고요.
1: Yes, when speaking.
0: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성격이 다 다른 게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planet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1: Mm-hmm.
0: planet, 물론 과학 용어로는 행성입니다.
1: Yeah, planet. 네, it could planet. be any of the planets.
0: Yeah, stars and planets.
1: planets.
0: 항성과 행성인데
1: mm-hmm.
0: 영어에서는 한국어에서 보다 이 planet이라는 말을 그냥 세계, 세상이라는 mm-hmm. 뜻으로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1: That's true. Usually when we use planet in a daily life, we're talking about the earth, right? This world,
0: 네,
1: 그냥, right? Not another one,
0: 네.
1: this one.
0: 그래서 세상, 세계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고 굳이 행성까지 가면 너무 이제 한국어에서는 과학 수업처럼 되니까요.
1: Mm-hmm.
0: 다음 문장 볼까요?
1: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네, 방금 메간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sure, there are
1: similarities.
0: 네, similarities. Similarity 하면 유사성, 닮은 점이고요. 물론 비슷한 점들도 있죠 라는 말인데 이 sure를 켈시 씨는 sure, there are similarities를 하지 않고 sure, there are 약간 잘못
1: sure,
0: 들으면
1: there are similarities.
0: 네, 잘못 들으면 show처럼 왜냐하면 sure가 정말로 sure처럼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sure.
1: Sure.
0: Sure.
1: Sure.
0: 네.
1: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사람도 yeah. 많거든요.
1: Sure.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Sure there are similarities.
1: Sure.
0: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Like you can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but even still, you can be like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you can be an extroverted introvert. Like you can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0: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른데 비슷한 점도 있다. Mm-hmm. 예를 들어서 이런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이 있죠. 두 가지가 mm-hmm. 나왔죠. 내성적인
1: introverted, introverted
0: 그리고 외향적인
1: extroverted, extroverted.
0: 이 두 가지 단어 발음할 때 발음 팁 하나 드리면 앞에 이제 intro가 나오고 extro가 나오지만 row처럼 발음하지 않고 그냥
1: no. intro.
0: intro,
1: yeah.
0: 네.
1: introverted,
0: 네.
1: extroverted.
0: Like 사전에서
1: bro. extra,
0: 그렇죠.
1: intra.
0: 네, 발음이 나와요. 사전에서 발음기호로 보시면 intro가 아니고요. 그래서 introverted,
1: mm-hmm.
0: extroverted. 뒤에 이제 verted를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hmm. 예를 들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거고 mm-hmm. 외향적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고요.
1: Yeah.
0: 그런데
1: just as but even still you can be like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0: 먼저 but still 해도 됩니다.
1: Mm-hmm.
0: 그렇긴 해도 라는 mm-hmm. 뜻으로 그런데 even still 하면서 mm-hmm. 조금 더 강조해서
1: mm-hmm.
0: even still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you can be like 중간에 필러 사실 빼도 되고요.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성적일 수도 있고
1: mm-hmm.
0: 그리고
1: She says you can be an extroverted introvert.
0: 중간에 이제 you can be an extroverted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냥 introvert가 결론이기 때문에 you can be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인데 extroverted introvert 네, 외향적인 편인 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1: Yeah.
0: 섞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1: Mm-hmm. And she talks more.
2: You know,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are made up. And I think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is trying to put people in a box. So you're like, you meet someone and you're like, oh, are you an introvert? Are you an extrovert?
1: You know,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are made up.
0: 네, 이 부분 재밌습니다. You know,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1: Mm-hmm.
0: 방식이 정말 많습니다. That people are made up.
1: Made up.
0: 사실 make up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여기서 이제 be made up이라고 쓰였으니까
1: uh-huh.
0: 그 B를 빼고 메이크업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나오는데요.
1: Mm-hmm.
0: 화장할 때도 메이크업이라고 하고요.
1: Make-up.
0: 어떤 화해할 때도 메이크업, you know.
1: Oh yeah, you
0: someone.
1: can make up with someone.
0: Yeah.
1: We had a fight, and now we're gonna make up and have pizza.
0: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뭔가 만회할 때 보충할 때도 make up for your
1: oh, yeah.
0: mistakes. 그런데 여기서의 메이크업은 구성하는 걸 말해요.
3: Yeah, like 네. literally

0: what they're made of?
1: 네,
0: kind of?
1: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0: Yeah.
1: 그래서 consist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mm-hmm.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가능하냐면 this kind of, for example, people.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they make up 10% of the population mm-hmm. 하면 이들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이런 말도 mm-hmm.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0: Yeah. Basically, 네. what kind of people they are? How 네. are they made up?
1: Yeah. 그래서 사람들의 기질이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0: Mm-hmm. And she says next. And I think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is trying to put people in a box.
1: 이 부분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Mm-hmm. Put people in a box.
0: Yeah, you categorize them so strictly. You're this or this
1: 맞아요.
0: or that. But there are so many other different things they're made of.
1: 네. 사람들을 상자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정형화하는 거예요. Mm-hmm.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Mm-hmm.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여기서 이제 caught in, get caught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
0: Yeah.
1: We make the mistake
0: Some
1: of doing
0: of
1: that.
0: Some kind of mistake, right? A situation you get in, right?
1: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 한 가지는 사람들을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0: Mm-hmm. She says, for example, so like you meet someone and you're like, oh, are you an introvert? Are you an extrovert?
1: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 introvert인가요? 아니면 extrovert인가요? 내성적인 편인가요? 외향적인 편인가요? 묻는데요. Mm-hmm. Putting people in a box.
0: Yeah, you like put this. Them in a box. Oh, so you're this way, so you're going to be like this, huh? I know you.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n you categorize them by that. And I really try not to do tha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really fun to learn about people's personalities.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online and like learning more about myself.
0: And then you categorize them by that.
1: 앞에서 introvert인지 extrovert인지를 묻거나 생각한 다음에 by that, mm-hmm.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mm-hmm. and then you categorize them, mm-hmm. 사람들을, 아까 어떤 표현이 쓰였죠?

0: 네, 첫 번째 글은 누가 썼죠?
1: Christian.
0: 네, I find personalities really interesting. 저는 성격이라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Like, 여기서 like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m-hmm. I mean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human? 물론 이거를 따지듯이 물으면 정말 따지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죠.
1: Right.
0: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terrible person? 이렇게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1: In this case, it just means what things made you like that? What 네. made your personality like that?
0: 그렇죠.
1: 사람만, Good or bad?
0: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나가 흥미롭다는 이야기고요.
1: And next one we have is from Blossom.
0: Everyone's thoughts and personalities are interesting to me. 모두의 생각과 성격들이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Mm-hmm. I'm a people person.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mm-hmm. 사람인데 and love to see and meet new folks.
1: New folks.
0: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여기서 see하고 meet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1: Yes.
0: 왜냐면 new folks이니까.
1: It's new folks. You 네. always got to see them first before you meet them.
0: New people.
1: New people. 네. Yes.
0: 네. 그래서 folks.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한대요.
1: I haven't heard that in forever.
0: 그래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1: Yes. Yeah. So thanks for watching today, folks. This 네.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we'll see you next time.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Bye.
0: 감사합니다.
1: Folks.

0: welcome to Yongo Storytime. I'm Kristen Cho. Okay, I'm excited today because we get to finish our book, The Day of the Haunted House. 도대체 누가 그런 신호를 보냈는지? Who needs help? All right, we'll find out who they are today. All righ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key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lever up. To lever up. 들어올리다. Okay. The second word is desperate. Desperate. 필사적인.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to decode. To decode. 친구들, code, 암호. 네, 아시죠? Right? To decode means 암호를 풀다. All right. So let's see how those words are used in today's story. Okay, so I want to know, how are they going to rescue the people who need help? All right, let's read.
1: I'm going to be sick,
0: Toby said as they reached the top. Merritt smirked.
2: Put your head between your knees. Breathe deeply. Breathe.
0: Bang, bang, bang. Toby gulped.
1: Whoa, spooky banging, spooky locked door.
0: Shinoi rattled the door handle.
1: It's locked. Hello?
3: Rescuers, came a voice.
4: The door slammed shut. We can't open it from this side.
2: Stand back, my young friends, Merritt said. I'll break it down with my broad shoulders.
0: Shinoi looked at him.
1: Or we could just find out if there's a key.
0: Okay, 자, Merritt가 굉장히 애쓰네요. 네, 이 문이 닫혀 있는데 이걸 막 이제 부시려고 하네요. All right, so let's see what's going on. Okay, Toby는 완전히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right?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쪽 그림을 보면은 막 Merritt가 이 그 문이 잠겼어요. We can't open it from this side. 이쪽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Merritt가 stand back, my young friends. 네, 우리 젊은 친구들. 네, I'll break it down with my broad shoulders. 좀 재밌는 건데 우리 그 Merritt가 자신감이 좀 많잖아요. 외모 대해서. 그래서 broad shoulders. 네, 네 넓은 어깨로 이 문을 부시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재밌죠. 그래서 시노이가 아니 키가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계속 읽어봐요.
1: Is there a key? Shinoi asked.
4: Yes, there's a spare one under the floorboards. Third plank on the left.
0: They levered the floorboard up and Shinoi put his hand in.
1: There's something there, but I can't reach it. You've got longer arms, Merritt.
0: Merritt looked into the dark hole. A beetle scuttled by.
1: You've got this, Toby said. There's nothing to fear.
0: Merritt closed his eyes, gritted his teeth, and reached in.
2: Got it!
0: Oh, very good. 자, 여분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문을 부술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Okay.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물어봐요. 아니, 혹시 키가 있나 물어보는데 There's a spare one under the floorboards. 자, 여기 나무 판자 밑에에 spare one이라고 하는데 spare는 여분이 spare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죠. 자, they levered the floorboard up and Shinoi put his hand in. 자, here is our first vocabulary. Lever, to lever up. 자, 들어올리다. 근데 to lever up 여기에서는 이 지렛대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To lever up. 네, 그래서 이제 봤어요. 키가 여기 있네. 근데 Shinoi가 팔이 짧대요. 그래서 이제 Merritt를 시키는데 네, 다 좋아요. Merritt's like, okay, yeah. 그렇지만 이제 a beetle, 딱정벌레가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Merritt가 creepy crawlies. He's very afraid of creepy crawlies. 그러니까 Toby는 이제 할 수 있어. You've got this.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여기 그림을 보면은 Merritt 표정을 봐요. 막 하기 싫죠.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를 잡는 거예요. Alright. So he's very afraid of creepy crawlies.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on. Shinoy put the key in the lock and opened the door.
4: Oh, thank you. We were getting a bit desperate. Mabel even flashed Morse code from the window using a torch.
1: We saw it and decoded your message, Shinoy said.
4: Oh, I told you it was worth doing, Howie, said Mabel. We've been stuck in there since this morning.
2: Extraction complete, Merritt said, and we fixed your stair lift.
0: 아, 네, 귀신이 아니고요. 네, 이런 이 나이 있으신 분, 노인 부부가 여기에서 갇혀 있었네요. Alright, so let's take a look.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여기에서 we were getting a bit desperate. 네, 우리 vocabulary word인데 desperate. 필사적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갇혀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막 계속 이거 문이 안 열리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네. 그래서 Mabel even flashed Morse code from the window using a torch.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이 할머니가 손전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torch예요. 자, 영국에서는 torch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flashlight라고 합니다. So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자, 영국 영어하고 또 미국 영어하고 이런 단어 차이가 있어요. All right? So keep that in mind. 자, 이 torch로 이제 이 light를 보낸 거죠. 네, flashlight. Flashes of red light. 자, we saw it and decoded your message. This is our last vocabulary word. To decode. 암호를 풀다. 네, 이 light를, 이 빛을 보고 이 암호를 풀었죠. 그래서 이 Morse code는 할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Alright. Smart. Good. Good thinking. 자, 그래서 할머니가 I told you it was worth doing, Howie.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 봐, 내가 그거 할 가치가 있다고 했지. Okay,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Alright, 자,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자, Haunted House. 막 보기는 되게 무서웠지만 으스스하고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Alright, very good. I hope you enjoyed it. And join me next time for another new story and adventure. Take care, everyone. Bye.
5: Shiro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pineapple. I know how. Look, he lost it. See, he's looking for it.

lost it. He first stole it from Bear's garden and lost it.

wine is way too sour. It's just the way that I like it to b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tens, ten tens, heroes with zeros. 100, 90, 8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도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영어에 푹 빠져든다. 많은 영어를 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도 우리 영어를 풍성하게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제의 그 폭풍에서, 그 진한 강의에서 그 폭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로빈슨 크루소의 어제와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글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nothing, everything, anyth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0: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소리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he storm had passed. The sky was blue.
2: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1: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That was a terrible storm.
2: That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1: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I looked out at the open sea. With a smile on my face,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여덟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좀 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 번,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빠져들다 보니까 벌써 이 책을 끝내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책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next morning, 우리 the next morning 하기 이 직전에 바로 이 배가 지금 로빈슨 크루소와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함께 가는 그 배 선원들, 선장님들 다 계시겠죠. 근데 그 배가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배를 처음 타다 보니 바로 뱃멀미가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가 좀 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잠도 한숨도 못 잤다 이러고 이야기가 지난 강의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좀 괜찮을까요? 괜찮니 로빈슨아?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아 이제 뭔가 걸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좀 나아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James, 로빈슨의 친구죠. I가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James와 나는 walked onto the deck, 갑판 위로 걸어갔습니다. The storm had passed.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The sky was blue.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푸르고 파랬습니다. 날이 개였다는 것이죠.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James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에 대해서요?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선원으로서의 첫날 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선언해보니까 어때? 첫날 어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는 막 즐거웠던 게 아니라 어제 뱃멀미 났었지, 폭풍을 견뎠지, 위험했지,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로빈슨 크루소, 나는 말했습니다. 난 전혀 좋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난 전혀 좋지 않았어. 그리고 차마 말로는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말 들을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That was a terrible storm. 그건 was a terrible. Terrible이라는 것은 심한, 끔찍한, 심한 폭풍 혹은 끔찍한 혹은 매우 강한 폭풍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re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James가 말하기를,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로빈슨아. 와, 지금 로빈슨이 느끼기에는 정말 심각한 폭풍이었는데 친구인 James, James는 배를 많이 타봤겠죠. 친구인 James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 로빈슨, 그 어제 그런 일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fter a few real storms, you'll think that was easy too.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After a few real storms라고 합니다. 뭐한 후에, after, 뭐뭐한 후에, a few라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조금의, 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혹은 조금의 진짜 폭풍들 후에, 즉, 네가 진짜 폭풍다운 폭풍을 몇 개 견디면 그런 걸 몇 번 겪어보면 you'll think, 너는 생각할 거야. That was easy too. 그게 쉬운 것이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폭풍 같은 거를 몇 개만 버텨보면, 몇 개가 지나가고 나면, 아,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거야. 라고 뭐 진심 어린 충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놀린다고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위로는 안 해줬지만 어쨌든 이런 조언 같 이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의 장난 섞인 그런 조언이라고 할까요?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그는 나와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Promise라는 것은 약속하다가 되겠죠. 그는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It would be better today. 오늘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fun reading gramma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은 여기 있는 nothing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nothing, everything, anyth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othing과 everything은 좀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신 시험 문제, everything 이거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anything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을 제가 이 세 개를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일단 예문 보여드릴게요. Everything is ready 라고 하네요. Everything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의미는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죠. 모든 것은 준비가 된다. Everything is ready.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거 하나 못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is ready에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Everything,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Everything이라는 것은 모든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 아, 갈아입을 옷, 칫솔, 치약, 세면도구, 그 다음에 뭐 돈, 자동차 열쇠, everything, 모든 것.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게 없나요? 자, 3초 드릴게요. 1, 2, 3. 발견하셨습니까? 뭐 발견했다고요? 자,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Everything은 여러 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동사가 is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Everything are ready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everything is ready입니다.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행을 떠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갈아입으로 돈, 세면도구,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 하나하나를 다 의미합니다. 그걸 다 합친 것. 즉, everything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맞긴 맞는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각각을 다 생각한다는 거죠. 갈아입으러, 오케이. 돈, 오케이. 가서 사 먹을 돈, 오케이. 챙겼어. 그 다음 자동차 열쇠, 오케이. 주머니에 있네. 챙겼어. 그 다음, 칫솔, 치약, 그리고 세면도구. 오케이. 챙겼어. 하나하나, 그 관점이 하나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모든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개념에서 everything을 바라봐서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죠.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험 문제 포인트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Nothing is in the box라고 하면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면은 단수 취급해야 돼요. 복수 취급해야 돼요. 하나도 없으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Nothing is in the box. 아무것도 박스 안에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othing이라는 것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저기 is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anything은 뭐냐면 여기 있는 anything 예문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anything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anything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뭔가 특정하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의미하고요.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합니다. 즉, anything과 not이 함께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또한 의문문에서 anything을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I don't wan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즉, I don't wan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0: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Did you see anything strange? 정해지진 않은 무언가예요. 너는 보았니? 무언가 이상한 걸 보았니?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무언가이긴 한데 정해지진 않았어요. 무언가 이상한 걸 보았니? 라고 의문문에 이렇게 anything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정말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he storm had passed. The sky was blue.
2: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3: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That was a terrible storm.
2: That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1: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0: 자, 이제 이 책의 진짜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내가 뭐 하면서 혹은 뭐 할 때 I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지금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는 다시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Crow's nest로 올라가야 되겠죠.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독대,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 이 배에 위험이 무언가 다가오는 것은 없는지, 육지는 다가오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망을 보는 곳,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곳,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여기로, 그렇죠. 도체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뭔가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crow's nest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I hoped, 나는 바랐습니다. 나는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죠. He was right. 아, 제임스 말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뱃멀미 하면 나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막 올라가겠죠.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I looked out at the open sea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나는 looked out, 밖을 바라봤습니다. At the open sea, 탁 트인 바다를 탁 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탁 트인 바다를 쫙 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낫겠지 하면서 보는 거예요. With a smile on my face, 나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크,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겠죠? 저는 그래도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 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마치 제가 지금 로빈슨 크루소가 됐는 것 같네요.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내가 다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또 끝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책 한 권 쏙 뽑아 올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오늘도 놓칠 수 없겠죠?
1: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I looked out at the open sea. With a smile on my face,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 Deck. Deck.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errible. Terrible. That was a terrible storm. A few. A few.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Crow's nest. Crow's nest.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Promise. Promise.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확장 표제는 바로 Storm이라는 것입니다. Storm은 우리가 책에 나왔었죠. Storm은 폭풍입니다. 막 강한 비바람이 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폭풍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storm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폭풍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품사도 있다는 거. 제가 이 기본적인 폭풍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태풍이나 폭풍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확장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문을 볼까요? A big storm is coming. 아주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폭풍이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storm의 기본적인 의미가 폭풍 맞고요. 자, 그다음 이 폭풍을 활용해서 he stormed out of th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폭풍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가는 것이죠. 무언가가 빠르게 가거나 뭔가 이렇게 쏜살같이 가거나 뭔가 많이 가거나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것. 이런 게 폭풍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폭풍 혹은 그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폭풍했다.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폭풍했다. 뭘까요? 그가 방 밖으로 막 물을 막 퍼내는 것. 그런 거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막 휘몰아치듯이 뭔가가 막 이렇게 몰려가고 뭔가 이렇게 쫙 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느낌을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방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서 거세게 몰려가다 막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폭풍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동사화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요. The soldiers stormed the castle. 이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거세게 몰려가는 거 유사합니다. Soldier이라고 하면 군인이 되겠죠. 군인들은 storm 했습니다. 바로 the castle. 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쳐들어가는 거, 폭풍처럼 쫙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storm의 동사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 절대 안 까먹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